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전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두 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보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경경은 양배추 나무를 샀다. 강총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

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애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저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상처럼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도미 위로 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청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청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청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양도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엉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엉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 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갱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른 달빛 아래 매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청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서에게 복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서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서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메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메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굉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굉경에게 우층을 확인하고

하라고 시킨다. 메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메서는 왕아 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 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 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 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준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이

0: 시간대기다면 심장병 치료를 그 위주로 해서 청심치명발면이라 이렇게도 약국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저희들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에서 판매될 때는 초운 청심한 이 브랜드 이름으로서 판매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릇 우리 존에 그 어디에서든지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3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러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는데요. 3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그리고 9각의 3각은 넉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넉 달은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8각에 6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면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에서는 본 제품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교대된 다음에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효과를 보지 않은 분들이 아주 거의 적거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늦걸거지 아파나고 마음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데요.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림상에서 주요한 그 학설에 속하는데요.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못 얻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뽑아내 말한다면 심장인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래가 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보통 입에서 냄새가 난다 하게 되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위에 문제가 있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심장병으로 나서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증상들은 기본으로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우선 입에 냄새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기침이 나서 기침약 거의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먹은지 한독은 먹었겠다. 그런데 좀 낫는 것 같다 또 짓고 하는데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기침은 짓지 않네. 얼마 동안 복용하면 기침은 벌써 멎어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상 3각에 1각 이 정도 드시는 사이에 되면 차수가 줄어들다가 점차적으로서 기침을 기치 않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좋은 청심환 먹었습니다. 심장이 바늘리에 쏘쏘쏘쏘 긁어놓는 같은 거 그런 감각지도 어쨌든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 냄새가 세게 나온다.
0: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2: 그래서 내 전문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청심환 먹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이게 기침 얻어놓은 게도 기침이 그렇게 자꾸 그러니 얻었는데 저만인가 팔라리거든 한 도번밖에 안 있습니다. 그래.
0: 예. 이제 철저하게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고초가 또 없어지고, 예. 그래, 집사람들이, 오, 입냄새 없어졌다고 그래. 아, 그 이상하다며, 그래,
0: 예.
2: 그래서, 이, 청심하는, 정말, 값도 저렴하고, 정말, 고여 존주고, 정말,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뭐, 뭐, 오늘도 저, 아웃가고 주문하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죠. 예, 신약대학번 본점 분점, 배달자로 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청심환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스스로 저기 나사리는 게 이 좋은 청심환이야만.
0: 예.
3: 저는 저기 이 가슴이 항상 이게 저기 무슨 말이 꼭 지두고 놓고 같아서 때는 또 자라들기도 하고 때는 눌러놓고 이렇거든. 이렇게 이러면서 숨이 딱 막으면 자꾸 가래가 생각하면서 저 어리숨 망담합니다. 가래가 생각하면 또 숨쉬기도 나쁜데.
0: 아, 심장병이 전이증 증상이 아니겠어요?
3: 엎친게 덮친게라고 그래서 그게 막 그 여러 가지가 모여들면서 양 바쁘담합니다. 그래서 차에 이 정신이 나와서 이거 썼는데 확실히 있으니까 그만, 야, 얼마 아이가 까지까지 낫더라만.
0: 그래서
3: 내가 도우니까 또 옆집에 노인이가 심장이, 노인이 심장이 대단 나쁘다만. 가슴 그 지층 짓대 막 낯이 짓뿌게 나면서 그래, 가야 토이가 놓고 있나만. 그래도 노인은 돈이 아까워서 이자가 있었다만. 그래서 내가 권고라고, 야, 이에다가 그저 인차 잘못된다고. 인차라는 거는 이 돌련 적을 이렇게 저기 막으니까. 그래, 약수. 경기, 얼마 했었는데, 내도, 그, 벌써, 노안이 석 달 쓸 거 아니야. 어디는 괜찮다만.
0: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좋으니까, 노안이 지금 한국에 또 딸이 돈을 보내서, 그래서 저 무시했다. 이번에 싸다라고 내가, 그래.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아들과 받아봤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좋은 정치만 오전 2년 걸십니다.
0: 어, 그래요?
4: 예. 예,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예, 중간기 와서 그러는가, 안에서 그랬더니, 열림이 불려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0: 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4: 일주일 입원하고 출연해서 와서, 그런데 또 그렇고, 그래서, 이 그런가 감기 심해서 그러는가 아니 땡기도 얼마 맞고 청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보고 입에 냄새 씨지 이빨이 아프다면 몸 다 쪼그라붙지 돌아 못 놓고 밴드 사기 늦지 못하고 베개를 다섯 개씩 놓고 앉아서 왔습니다.
0: 예.
4: 얼마 야 정말 단방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게 누구 그보던 차이 선생님이 감기 듣고 점사마 이거라도 써보자 그래도 내 아무래도 심장이 나쁘겠다 그게 그렁그렁 하지도 않는데 그렇더란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래 그거 세 가게 한 가구 줍니다. 예. 그랬거나 한 달 봐야 됩니다.
0: 그렇죠.
4: 예. 한 가지씩 입이 고쳐하든지 그게
0: 아 적지 않은 분들 그, 예 그게 빨리 해결받더라고요.
4: 예. 약을 여섯 개 썼습니다. 그래도 효과 없습니다.
0: 예.
4: 예. 그만 냄새 나고 10분 후에 5분 후에 그저 냄새가 자꾸만 냄새라고 어쩌구리 욕한가
0: 그렇죠.
4: 그러고 이빨이 그렇게 이 몸이 아프던 게 그것도 사실되고 그러고 아 밴드 사기 누구 자기 오 이렇게니까 베개를
0: 그렇죠.
4: 어쩐 다 물리치우셔 그러고
0: 예.
4: 그저 달아놓고 밴드 사기 놓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러고 몸이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내 몸이 들었습니다
0: 예.
4: 한 열끈 부러집니다 그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4: 이런 세월이
0: 예.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예. 않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 아홉 가 배달 받아서 예. 계속 쓰다 드립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OTC 국약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많이 매달렸는데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허상 소식이 전파되면서 복용하신 분들의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지면서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좋은 다각도로의 엉뚱한 증상들까지 개선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대로 하겠다며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몇십 년 내리 쓴 20년 썼다는 분들 그보다 더 긴 시간 몇 년 작아도 뭐 거의 10년 이렇게 썼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심장병 치료에서 알아주는 제품에 속하는데 나는 혈압약을 쓴 게 아니라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지금 한 달 지켜봤는데 계속 혈압이 정상. 넉 달 동안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있으니까 혈압약을 끊고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쓰시고 나서 지금은 혈압약을 끊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브랜드 이름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몽약 활신통, 몽약 힘타, 몽약 삼보, 그리고 이번에는 몽약 초운 청심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아, 안녕하세요.
5: 저도 청심환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아유, 쨍쨍하시네요, 목소리도. 예.
5: 야, 이 청심환을 쓸까 이렇게 썼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5: 아니, 이 청심환을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걸지 못했습니다.
0: 예, 숨이 찬 게 전형적 증상이죠. 예.
5: 예. 그래, 주사도 많이 맞고, 첨약도 먹어도 어때, 그냥 숨이 그냥 찹니다.
0: 아, 그럼요. 예,
5: 그래,
0: 예.
5: 혈압이 높고.
0: 예.
5: 그래던 게, 우선이, 이 약을 쓸까, 이, 숨이 덜 찹니다.
0: 예.
5: 우선이, 약을 딸 반을 먹었습니다.
0: 잘하셨네요.
5: 예, 예, 그러니까 예.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도 챙챙해지고
0: 그렇죠.
5: 예. 힘이 납니다.
0: 힘이 나는 감을 여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5: 정말 예.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난 우선은 숨이 덜 차까 채소 썰라도 갑니다.
0: 예, 이전에 채소 썰어 가기도 힘들었겠네요.
5: 맞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5: 그래던 게 우선 채소 썰라가지 혈압은 높아서 할 날에 세 번씩 먹었습니다, 혈압약을.
0: 예.
5: 그런데 맥박은 40, 42 됐어.
0: 안 되는데, 예, 예.
5: 그래던 게, 우선은, 혈압약을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0: 아, 예, 예. 예.
5: 그래가지고, 맥박이 또 올라갔습니다.
0: 예.
5: 65, 67이 됐습니다.
0: 너무 이상적인 맥박으로 올라와, 40대 초반에 계다면 심장내과에 가게 되면 절대 거기 집어치료 요치 않으면 안 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어치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5: 예, 예. 선생님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청심환 내게 딱 맞습니다.
0: 그럼요.
5: 그래서 예, 그다음에 저따집에서 문을 칵 닫아도
0: 쉽게 놀라.
5: 그렇습니다.
0: 예, 예.
5: 그래던지 이 똘돈 증상에서 완화됐습니다.
0: 예.
5: 그러니까 이 청심환 선생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5: 이번에 또 저 세 가지 싸면 하나 더 주제입니까?
0: 아, 그렇죠.
5: 예. 여섯 가지 싸면 두 개 두지.
0: 예.
5: 그래서 이번에 또 예, 삼삼오대를 눌러서 예, 약을 또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선택됐으니까. 이거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쓰러지거나 그거 거의 피해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 소개를 해서.
0: 너무 건강하세요.
5: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예, 전 20만원, 예, 저희 어머니가 계속 보용하고 있습니다.
0: 예,
6: 예, 예, 기존에 한, 금년 초,

0: 한번 감기 온 게 폐염이 걸렸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예 치료하고 기침도 자꾸 하고 그래서 이거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전호에 기침도 이전호 한 반년 넘었는데 기침도 하고 이전호 면역력도 예 좋아지고 있었는지 지금도 예
1: 그렇죠.
0: 한 번도 감기 안 하고 있습니다.
1: 아 심장이 예. 좋아지게 되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일까지 순환이 잘 되니까 영양 공급이 잘 따라가니까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아,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려워. 이제는 이 날씨랑 안에 추워질 때는 노인들도 감기 쉽게 걸리고
1: 그렇죠.
0: 예. 예, 그런데 용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용하자고 지금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0: 예.
1: 예. 예. 어머니라는 거 봐서는 연세가 60, 70대 그 이상 좌우로 되어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저음만 중시하지 않게 되면 큰 실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녀입니다. 예.
0: 예. 예. 예. 그래서 언니와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저기 처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겠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요.
1: 아,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고 깊은 잠자기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3: 예. 그다음에 저 신율도 100이 넘던데 80으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1: 이상적인 심율입니다. 예. 예.
3: 그다음에 청계로 오늘 뒤에 숨 차서 몇 번씩 됐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이런 증 이거 쓴다는데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3: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또 이번에 싸자고 그럽니다.
1: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에 속하니까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예. 한 번 내지 야득달 이상 복용하셨다게 되면 가히 한 번 내지 두 번 자조절하면서 알 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3: 예.
1: 예.
3: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장병으로 진단이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단순히 서약에 매달리기보다도 본 제품에다 제가 평소에 제기하는 기초 제품 몇 가지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을 지킴에 있어서 거의 큰 문제점으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 제품을 드시면서 초원 청심환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야득달 이상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말씀 안 드려야 되다면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늘 구심환을 뭐 호수문에 이어가지고 다녔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그거 입이 다이어차고 그런데 야득달 이상 이걸 복용하시고 나서 구시환 얻어 싸놓은 지 오란데 둘 사이가 없이 계속 집을 지키고 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오장육부 뭐 어디에든지 포함해서 다 계산해봐도 일을 제일 많이 한 기구는 심장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량은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내가 100근이라면 7근 내지 야득근이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이량은 1만 4천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양은 100분제 7 내지 8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하루에 혈액을 통과 하는 그 혈액이량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이량은 1만 4천근 좌우에 해당하고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하는 차수는 하루에 10만 차 좌우 수축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혈액이 심장을 통과하고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많은 차수로서 수축이완하게 하는 근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관상동맥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이 관상동맥은 심장이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은

0: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따 왼쪽 앞가슴에 내 심장이 떼서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심장이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오른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왼쪽 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뒷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라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협심증이라 합니다. 그 부정맥,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1분의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그러니까 혈액량이 아주 많은 그 혈액이 심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60차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어느 분이 40차 좌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납니다.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그 좌우면 되고 너무 높아도 영어 범위는 60부터 100차를 하지만 해도 벌써 100, 20, 30차 여기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 부정맥 여기에다 이야기할 수 있고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그리고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보통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경우를 말하게 되었고 중하게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70부터 90 이 정도 막힌 건 그 중하게 막혔답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에 만약 병원에 실려간다면 기본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를 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주자는 심장병 치료에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자를 금속구멍을 거기다 쌓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MRI 같은 걸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내 어디 문제가 생겨서 골격으로 상해서 철심을 박았거나 이렇다 해도 MRI 못합니다. 특히 머리 혈관을 검사할 때도 MRI 하지 못합니다. 내 몸에 금속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MRI 기계는 아주 큰 자기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금속이 오히려 큰 미리 전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물론 물어봅니다. 그런 주제 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알아서 제때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보조 제품 몇 가지에다 함께 쓰시게 되면 실패를 보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팡찬이 생긴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팡찬이라는 것은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누는데요.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 그리고 심방, 심실은 모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사이에 판막,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심방에서 피가 심실로 나가야만이 또 피가 주동맥을 통해서 각 기관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판막이 두 개 있습니다. 이래서 을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모두 네 개가 있는데 이 판막이 보도도 떨리거나 계속 열려 있거나 계속 닫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은 량을 가강하는 차원에서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있어서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프면 내가 심장병이라 이렇게 진단하지 마시고 심장병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혀끝이 짜빨갛게 뭐 이슬아치처럼 짜빨갛게 됩니다. 심장열로 그럴 수 있습니다. 혀 변두리가 빨간 건 간열로, 혀 바닥에 빨갛게 되거나 시태롭게 철개가 앉는 것은 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입술이 가맣게 질린다는 것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기 힘들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데 보온 제품 진심으로 권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소원 정심하는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정심하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말을 해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죠. 뭘 해주지 않아도 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나의 곁에 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다면 그냥 있어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라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라고, 또 뭐 잘하고 있어 라고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알고 있거든요. 곁에 있다는 건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옆에 잠깐 머무는 겁니다. 그게 참 따뜻한 겁니다.

0: 예, 연기는 다들 커피 문화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1: 제가 알기로는 길림성에서 커피 매장이 제일 많은 곳이 연길이고
0: 길림성뿐이 아니고요.
1: 우리나라에서도
0: 네, 상해랑 비교해도 이제 면적당 가장 많은 곳이라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런 저순족의 커피 문화도 요즘 우리 연변에 참 많이 발전했는데
0: 최근년에 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2, 30년 뭐 그 손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커피에 대한 사랑보다는 중국 사람으로서 차 문화에 대해서 맞아요. 더욱더 애착과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우린 연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큰 대도시의 그 문화 또 다른 지역의 그 문화들을 접하기가 좀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문화가 참 많이 발전했죠.
0: 근데 우리나라 차 문화가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원산지죠. 우리나라가. 근데 차는 약 4천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네. 4천년 전부터
0: 그러니까.
1: 예, 중국에서 이제 차를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기후나 역사, 사회적 요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남방은 참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기후죠. 운남성, 사천성, 복건성, 절강성, 안위성 등지에서 다양한 차가 생산됩니다. 운남성은 세계 차나무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야생 차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운남성에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된 야생 차나무가 있는데 또한 복건성의 무이산이나 절강성의 용정, 안위성의 황산은 유명한 차산이죠. 그래서 이제
0: 농징차,
1: 절강성의 예.
0: 보이산차도 참 유명하고요. 저는 보이차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운남성의 보이차가 가격대도 너무 세지 않고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이 드시기에 참 좋은 차입니다.
1: 그리고 보이차가 우리 일반 시민들 드실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반면에
0: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싼 거 살 때는 조금씩 뭐 아껴 예. 먹으면 되죠. 근데 차가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농이 차를 발견했다는 전설도 있는데 이후 당나라 때 차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퍼졌고요. 송나라 때는 차를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당나라 때 유구는 다경이라는 책을 써서 차에 대한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명나라 때는요 입차를 우려 마시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네, 차는 실크로드와 차마고도를 통해서 서장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마고도는 차와 말을 교환하던 무역로입니다.
1: 우리나라 차는 크게 아시죠?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네. 게 녹차,
0: 네.
1: 홍차, 그리고 우롱차, 백차, 황차, 흑차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차는 그래도 이제 녹차고 홍차죠. 네.
0: 녹차랑 홍차. 홍차에 네. 또 많은 게 포함됩니다.
1: 네, 그렇죠. 네. 네. 녹차는 발효하지 않은 차입니다. 절강성의 용정차는 녹차로 유명하죠. 홍차는 완전 발효한 차고요. 복건성의 정산소종은 홍차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제가 하문에 갔다가 정산소종 사왔어요.
1: 이 차를?
0: 예, 샀는데 맛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 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저 여성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음료도 이제 홍차와 녹차로 된 음료가 네. 있지 않습니까?
0: 네, 녹차가 좀 떫은 맛이 나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네. 그 우롱차는 반발효한 차입니다. 복건성의 무이산 차는 우롱차로 유명한데요. 백차는 어린 찻잎을 볶지 않고 말린 차입니다. 황차는 발효 과정에서 황변한 차고요. 흑차는 후발 효차로 운남성의 보이차가 대표적이죠.
0: 네.
1: 보이차는 오래 보관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집니다.
0: 저희 집에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사둔 보이차가 있거든요. 이제 18년 되죠.
1: 이게 이제 전병처럼 둥글게 된.
0: 아니 그것도 근데 그건 전 그것보다 하나씩 쪼록쪼록 이제 알약 같은 거.
1: 그래요.
0: 그게 정말 맛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오늘날까지 정말 매년 조금씩 갉아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예전에 저도 이제 누군가 이제 뭐 선물로 네. 차를 가져다 줬는데 그게 그때 당시 조금 가격대가 한 몇천 원 정도 됐거든요.
0: 아까워서 못 먹죠.
1: 아니 근데 저는 그 뭐 차 그치 고만한 게 뭐 얼마나 되겠냐 싶어서 차를 또 안 좋아하니까 그냥 남을 줬거든요. 근데 그
0: 남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1: 상대방이 아우 차 이 차가 정말
0: 고맙죠.
1: 좋다.
0: 네. 네, 차는 집에 오래 돌수록 좋은 차가 있습니다. 네, 차를 마시는 것은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예절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네, 차를 우릴 때는 우리 온도, 다기의 선택, 또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네, 광동성과 복건성은 차를 레법에 맞춰 마시는 공부차, 네, 꿍푸차라고 하는데 그 문화가 네. 참 발달했습니다. 네, 공부차는 작은 닭의 차를 여러 번 우려 마시며 차의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또한 차는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 기본례입니다.
1: 자, 흔한 오해는 우리나라 차가 모두 녹차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습니다. 또한 차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에는 카페인이 없지만
0: 있지만
1: 예, 녹차에는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차에는 티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완화시켜줍니다.
0: 그리고 우리나라가 음식 문화가 좀 기름진 걸 좋아하는데 이 차를 마셨음으로써 그 기름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손님 대접할 때 또 차 한잔 하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또 건강도 챙긴다고 하기 때문에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1: 근데 또 단점이 있죠. 차를 오래도록 마시면은 치아가
0: 노랗게
1: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좋은 거라면 뭐 일단 하나는 어느 정도는 포기를 좀 해야 되겠죠.
0: 지금 스케일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치과에 가서 한번 씻게 되면 반년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차도 마시면서 또 건치를 보이시면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으면 좀 발이 막 저리고 찌릿찌릿하잖습니까? 네, 의학적으로 감각 이상 또는 저림이라고 합니다. 네, 발이 왜 저릴까요? 원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혈관 압박이 되겠습니다. 다리를 쫙 꼬고 앉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동맥과 정맥이 눌립니다. 네, 동맥이 눌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신경과학 근육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정맥이 눌리면 로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신경과 근육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1: 자, 둘째는 신경 압박입니다. 신경은 아주 예민한 조직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신호 전달이 방해받습니다. 이때 뇌는 감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림이나 지릿함을 느낍니다. 저림이 풀릴 때 더 지릿한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신경이 압박에서 풀리면 신경 섬유가 갑자기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신경이 과도한 신호를 보내면서 뇌가 혼란을 겪습니다. 또한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신경이 회복되면서 통증 신호가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각 회복 통증이라고 합니다.
0: 그 저림은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림이 특정 자세와 관계없이 반복된다거나 또 한쪽 몸에만 나타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질환을 의심해야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또 추간편 탈출증, 손목터널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의 약 50%가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 이 흔한 오해는 발이 저리는 것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인데 실제로는 신경 압박이 더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저림이 풀리면 바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림이 반복되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0: 어렸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화장실 못 썼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래 앉아있으면 막 발이 저리고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이 침을 손가락에 묻혀서 코끝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1: 아, 맞아요.
0: 네. 근데 그게 정말 효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에 제 기억 속에는 코끝에 침을 바르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그게 어쩌면은 예전에 그 우리 의학적인 것의 근거가 아닌 그 한순간의 그 심리적인 어떤 작용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많이 이런
0: 할머니 침은 만능이었어요.
1: 예.
0: 아니 목이 물려도 침을 자신의 맞아요. 침을 택배터 손녀 몸에 발라주고
1: 더 한 거는 네. 눈에 티가 들어가면은
0: 혀로
1: 한 바퀴 이제 돌렸어.
0: 아니, 근데 지금 그 안과 의사한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냐고.
1: 더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는데.
0: 근데 그때는 네. 눈에 티가 들어가면 할머님께서 혀로 정말.
1: 이리 와 앉아 하면은, 예. 어리니까 저도 뭐 그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예. 근데.
0: 혀 들어 보듬어 주셨어요.
1: 맞아요. 예. 그런 어떤 예전에 과거에 우리 의학에 의학이 아닌 전통적인
0: 할머니 보고 싶다.
1: 근데 그 전통적인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이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들과 물어보면은 정말 그때는
0: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1: 예.
0: 근데 뭐. 그때 애들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못 자라서 그리고 예전에 할머니들이 애를 밥 먹일 때도 자신의 입으로 한번 대어보고 먹였는데 요즘 뭐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1: 못한다고
0: 하지. 그러니까 침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1: 요즘 할머니들이 자기가 한번 먹었다가 다시 손자 손녀한테 입에 갖다 대면 큰일 납니다.
0: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침을 어디 바른다거나 하는 것도 우리 왜 여기까지 봤냐면 발이 저릴 때 정말 침으로 해결될까? 해결되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1: 아,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체의 어떤 그 흐름의 반응인데 그걸 네. 침 갖고 해결되면은 병원이 왜 존재하고 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0: 집에 할머니만 계시면 되죠.
1: 예.
0: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 상식을 알아봐서 쭉 이렇게 한쪽이 저리고 하다면 병원을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네.

금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고플 때나 식사 후에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복명이라고 합니다. 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장이 움직이면서 가스와 액체가 섞이기 때문인데요. 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련동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련동운동은 장이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 안의 가스

0: 와 액체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납니다.
1: 배가 고플 때 소리가 더 크게 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위와 장이 더 강하게 수축되죠. 이것을 공복 수축이라고 합니다. 공복 수축은 위가 비어 있을 때 일어나는 강한 수축인데요. 공복 수축은 약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반복됩니다. 이때 장 안의 가스와 액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고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소화 활동입니다. 오히려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장이 완전히 멈추면 장폐색, 마비성 장폐색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배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서 장 운동을 평가하거든요.
0: 네, 복면은 소리의 크기와 빈도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소리가 자주 나고요. 장 운동이 약하면 소리가 적습니다. 또한 복면이 심하게 들리면서 복통이 동반된다면 장폐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폐색은 장이 막혀 내용물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복면이 크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소화 과정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또한 소리가 크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정상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배에서 소리가 난다 해서 장이 꼭 문제 있다 이게 아니고 또 무조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 그럼 오히려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0: 네, 장이 네.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고, 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1: 그럼 우리도 이제 가끔 방송하다가 뭐
0: 고르륵?
1: 예, 소리가 안. 그러면 아침 안 먹었냐? 뭐 점심,
0: 그러니까 예, 보통 배가 생각하는데, 고프냐?
1: 예,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장의 정상적인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뭐 그게 걱정할 필요 없겠고요.
1: 네.
0: 좀 솔직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소리가 난다 그러면 조금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1: 그게 사람들이 네. 너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래요.
0: 배에서 네. 소리가 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그런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게 사실 정상적인 어떤 반응인데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마저도 내가 신경 쓰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자꾸 현대인들이 힘들죠 사는 게.
0: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의 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굳이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0: 아이스크림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우리 저희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는 정말 간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아이스크림을 막 급하게 먹다 보면은 막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게 되면 이마나 관자놀이가 순간적으로 아프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아이스크림 두통 또는 뇌동결이라고도 합니다.
1: 아이스크림 두통은 차가운 음식이 입천장에 닿을 때 생깁니다. 입천장에는 3차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3차 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큰 신경인데요. 3차 신경은 눈, 우턱, 아래턱 세 갈래로 나뉩니다. 차가운 자극이 입천장에 3차 신경을 자극하면 신경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3차 신경이 얼굴과 이마 쪽으로도 신호를 보내면서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뇌가 얼어붙은 것은 아닙니다.
0: 네, 아이스크림 두통은 몇 초에서 몇 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두통은 평균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네,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가 더 잘 생깁니다. 천천히 먹게 되면 입천장이 차가워진 속도가 느려져서 두통이 덜 생깁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두통이 빨리 사라집니다. 네, 아이스크림 두통은 편두통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는 아이스크림 두통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은 편두통 환자의 3차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아이스크림 두통 자체는 건강엔 해롭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두통은 어린이한테서 더 흔합니다. 어린이는요, 입천장이 좁고 차가운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급하게 먹으면 생기더라고요. 네, 아이스크림 두통을 예방하려면 천천히 먹고 입천장에 직접 닿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1: 흔한 오해는 아이스크림 두통이 뇌에 문제가 생긴 신호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3차 신경의 연관통으로 뇌 자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두통이 뇌를 얼려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뇌를 얼린다 생각했거든요.
1: 근데 뇌는 두개골로 보호되어 있고 체온 조절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얼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막 편두통 안 겪으려면 입천장에 덜 대게 혀끝으로 드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입천장은 덜 닿게 하라고 합니다.
1: 네. 자, 또 오늘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을 함께 알아봤는데.
0: 네, 윤일 씨, 차 문화가 중국에서 발달한 이유 아시겠죠?
1: 네, 알죠.
0: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 편두통도 좋겠고, 여러분 또 건강에도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일단 우리가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사는
0: 그러니까요.
1: 거지 않습니까?
0: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1: 그래요. 이런 작은 상식들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세춘 황하 구보객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마,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황화구박액과 더불어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진행하는 아주 확실한 이런 우대활동, 큰 1년에 어쩌다 한두 번씩 진행하는 이런 우대활동이 오늘까지 진행된다고 하였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황화구박액은 장재현 전 지구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지역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광서장적 자치구 그 구역으로 말하면 바마현이라는 이 장수촌이라고 전 지구에서 공인하는 이런 촌이 있습니다. 거기 비결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황화구박액을 드셔서 그렇다기보다도 황화구박액 이 처방에 나타나는 많은 약종이 바로 광석장적자치구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장수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황화구박액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성분 저구란이라든지 제하소라든지 험안이라든지 천마란지 령지라든지 옥죽이라든지 뚜중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제품 자체가 바로 뭐 전 지구촌에서 장수의 비결이 제일 충족한 이런 지구가 바로 광서장저자치구 바마현이라 하는데 바로 본 처방이 국경 70주년에 헌납되면서 영업자로서 각 나라에 발급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장수 비결을 드려야 할라 바로 광서장저자치구 바마현에 나왔는데 그 비결이 바로 황화구박액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한 가게 398원 하는데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딱 공복에 아침, 점심, 저녁에 식전 1시간 전에 본 제품을 빨대로 빨아드리면 되는데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때 가격은 여러분들 접수하기에 편리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물론 6각에 3각 주는 우대활동도 있는데요. 12각에 10각 주니까 우대정책이 큰 우대활동입니다. 명서방은 598원 한 각을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00원 빼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파악하시고 이번에 우대활동은 어쩌다 있는 우대활동에 속한다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고 눈을 구하고 장수를 보증하는 차원에서는 시도해보는 것이 기회입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는 어떤 증상 있는가 뭐 혈압, 혈지, 혈당이 다 장고증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2: 예, 거기다가 또 동맥경화까지 있으면서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1: 예.
2: 예, 머리 두통이 자꾸 나타나지. 아예 그다음에 저리던 것도 나타나지. 손가락도 저리지, 바깥으로 이랬댔습니다.
1: 기혈부족이고 예. 경락이 수통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2: 그럼 머리 두통이 또 막 나타나지. 혈압이 높아지지. 혈지가 또 무슨 높다 하지. 혈통 정도 높았댔습니다.

0: 예. 약 먹어 전 낫지 않을 때다가 체육과 또 내가 할 거 없을 때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1: 예.
0: 그래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1: 황하고박에
0: 예, 고백을 6달 동안 먹었는데 효과 영 빠릅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딱 드시게 되면 예. 이제 말씀한 그 몇 가지 그 증상들이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예.
0: 그래서 요즘에 그 혈압이 엄청 잘 되고 있고 예. 혈지도 그 바람은 높지 않다 그랬대다. 그리고 그러니까 혈당이 좀 나마다 체크해봐도 혈당이 한꺼번에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효과가 조금 없을 때다. 그래서 이것도 예. 계속 먹으면 온종일 되겠을 때다.
1: 됩니다. 모든 예. 대사평형을 유지해주는 여기 우수한 성분이 다른 데는 이런 성분이 많은 약품 써봤겠지만 해도 예. 여기에 예. 제기하는 몇 가지 약품들은 여기에서만 있는 성분에 속합니다.
0: 이게 머리 두통이 요즘 없어지지. 손발이 저리고 손가락이 저리던 게 그게 또 좀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천마가 들어갔는데 머리 두통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은증하고 사지가 마모가 오거나
0: 네,
1: 쉽게 중풍, 특히 머리에는 천마다. 이렇게 네. 믿어도 됩니다. 예.
0: 그래서 지금 여러면 지금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또 무슨 조사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머리, 뭐랄까, 뭐, 마른 기침 자꾸 개하고 나면서 마른 기침 자꾸 나던 게 고정상도 좀 요즘 많이 나와서 가끔씩 하다 기침 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만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기 캐든지 캐하지 않고 가슴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뭐 이러면으로
1: 어깨통을 개선해 주게 돼 있을 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0: 예. 예. 그래서 내제 방송 들어보니까 나 이 활동이 좋습니다. 근데 계속 더 먹자고 오늘 또 더 대답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이제 예.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에는 천마다 그리고 네, 혈관에는 삼칠, 억죽, 령지, 뚜중 네. 이런 우수한 성, 정우란 이렇게 우수한 성분이 다른 데서는 표현되지 않으니까 네. 이 제품은 한번 오늘이 좋은 우대할당 제일 마지막 기회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다른 약이 비해 부작용도 없고
1: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예. 예. 예.
0: 오늘도 대답받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런 황하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어째 이거 복용하는 가면 혈당, 혈압이 다 높아서 염병병원에 와서 금속 수사도 맞고 혈당약도 세게 그 뭔가 계속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선생님 이 강의를 듣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또 말하는 것 듣고 이래서 황하구복액을 우선 나도 한때 6달 썼습니다.
1: 예.
3: 그런데 효과 영 빠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빠릅니다. 예예 예.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 머리 어지럽지 나고 그도 그 생체 없던 게 지금 머리도 어지럽지 않고 영 정신 난다 말이에요.
1: 예.
3: 그다음에 이 심장도 막 대다 또 뭔가 뭔 소리 나도 놀라던 게 지금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여기에 령지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이 여기 몇 가지 성분은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하고 계신다 하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네.
3: 그리고 그러면 감에 혈당도 아침에 공복에 이전에는 영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은 것도 기대할 조금 됩니다.
1: 아, 원래 당뇨병이 네. 좀 있는데 지금 더 네. 올라가지 않고 고정되고 있다.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이 황하구복액이 확실히 효과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빠르고.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맹감에, 이 우리 저 맹감 이거 이번에 내 할 때 이 좋을 때 이거 좀 더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다음에 우리 오빠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우리 오빠가 지금 이 눈이 이렇게 뭔가 백내장이 왔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이 민서방 눈약을 우리 오빠도 이번에 좀 더 싸게 했답니다. 영 좋답니다. 이거.
1: 그렇죠. 예. 예. 눈병에는 민서방이 깹니다. 사회적으로 예. 인정합니다. 예. 예.
3: 그래 이 두 약을 다 이렇게 배달받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3: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내가 항화구보에 그 한두 달 동안에 써봤습니다.
1: 아, 두 달 쓰면 많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 지랍도 소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0: 또 예형
1: 혈압 혈당이 3고에 좋습니다.
0: 예. 예, 예. 얘가 혈압 조절이 지금 내고에.
1: 예.
0: 그리고 얘 밤에 잘 뛰는 가슴 답답해가지고 얘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0: 그러던 게 그게 지금 해결되고에. 그리고 막 오지름증 나는 것도 이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예. 천마란 성분, 령지란 성분, 옥죽이란 성분, 예. 여기 조구란, 호마란 이런 성분이 기본으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 형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0: 좋단 약은 다 써도 예. 효과 못 보던 게 이번에 이 구부해구 잡신 먹구슬이 예. 위도 용 좋아지고 예.
1: 그럼요.
0: 그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기관지염이도 내 심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기관지염 심했는데 이 구부해구 먹구슬이 기관지염도 많이 나아졌고
1: 명지가 호흡기통에서는 네.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이 바로 령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계통에서는 시름나도 됩니다. 더 고민하고 예. 다른 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0: 그리고요, 관절염도 심해가지고 허리다리 아프고, 예, 영 걷기도 힘들고, 그래 했댔습니다.
1: 예.
0: 그래 뭐, 다른 좋단 약 다 써도 쓸데없는데, 아무 말 안 듣던 게, 이번에
1: 한
0: 먹으니까, 예. 예, 허리다리 아픔도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강과 콤파츠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직접 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소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은 맡겨도 됩니다. 예.
0: 그리고 예, 잠을 용 잘 잡니다.
1: 명지가 잠을 잘 자게 합니다. 예.
0: 예. 예, 잠 잘고 나,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
1: 그렇죠.
0: 정, 진짜 예, 용 놈의 낸데는 요즘은 명약이 같습니다.
1: 10만 명의 거기에 지금 100세 이상의 노인이 33.8명에 속한답니다. 우리 연길 씨가 지금 그 비렐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지금 67만 5천 명이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요. 226명은 100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연길 씨는 거기까 대비하면 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 예.
0: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이 하약 먹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활동 마지막 날이라니까 예. 12가닥 싸려고 합니다.
1: 아유, 너무 잘 생각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직접 전화하고 그러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제 명서방 눈 약수는 한답니다.
1: 예.
3: 눈이 백내장도 있고,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뽀뽀고, 예, 눈물이 나고, 눈이 깔깔하고, 예, 눈이 따갑고, 이래서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백내장을 된 김에. 앵커의 약도 써보고 약방의 약도 써보고 자원 그런데 말 안 듣다가 이, 내 이 방송 듣고서 이 모두 이래서 환자들이 이게 명수방 눈 약수고 눈에 배가 좋다는 거 듣고서 내 이거 선택해 썼단 말입니다. 근데 친구과 같이 진짜 이거 했을까 내내 정말 좋습니다. 눈이 그 부엌고 까까라는 증상도 다 없어지고 이, 그다음 눈이 잘 안 보였단 말입니다.
1: 예.
3: 부은 게. 그니까 그것도 지금 영말 같아 잘 보이지.
1: 그러면.
3: 이리 눈물이 나는 것도 바람만 쳐맞으면 눈물이 나고. 게다가 이게 눈이 따가봤댔습니다, 제.
1: 예. 예. 아, 강열로 인해서 눈이 따갑습니다. 예. 그것도 해야 됩니다.
3: 따가본 것도 영심득대다.
1: 예. 그게 크게 눈병을 생성하는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눈이 뜨거워나는 겁니다.
3: 예, 그래, 영심득대다. 눈 따가운 것도.
1: 예.
3: 그래가지고, 이
1: 상처 열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3: 예, 예. 아이 날 그 약을 많이 써도 아이 되던 게 이 명수방 눈약을 가지고 이거 지금 이 손에서 말하는 이 증상들을 다 지금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1: 바로 그렇죠.
3: 예, 그래 방송 들어보니까 뭐 오늘 마지막 날에 또 뭐 현금까지 이래 감해준다지 그래서 배달받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건강하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눈병 치료 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간다면 어떤 분들은 약간 하루에 변을 한 번씩 보던 게 두 번 보게 되어 있더라. 정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상처열을 제거해 주는 과정이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0: 그거 있죠. 쌍후식 올리 쳐주느냐 하고 내리 누르는 전장래, 쌍후식 전장래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 올리 쳐주느냐 그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내리 누르느냐 그는 간과 그리고 담낭의 열을 쳐줄 뿐만 아니라 상처의 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제일 눈이 무서워하는 게 뜨거운 피입니다. 이 상처의 열을 제거하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제품은 본 제품을 내놓고 다른 제품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 알아지고 항와구보액은 다각도로서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천마, 삼칠 이러한 성분은 혈관을 수통시켜주는 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순환장애를 풀어줍니다. 곰팥이 든든해집니다. 노폐물이 곰팥을 통해서 완전히 잘 배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머리 혈관, 심장 혈관에 좋고 뿐만 아니라 부종이 빠지게 되어 있고 소변이 잘 통하고 특히 골격통까지 해결받는 여기에 최하수원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곰팥이 좋아지는 차원에서 진을보다 가강해주는 직접 그 골격통을 해결해주는 근육과 골격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여기 건비의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1: 네.
0: 네, 여러모로 좋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하늘이 높아지고 또 바람이 시원해지는 계절이죠. 자, 이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붉은 단풍길을 걷고 또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 오늘 여행 가이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을의 감성이 가득한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도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 역시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또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또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 속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미지향 문장절이지방이라고 불리는 강서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서는 중국 동남부 내륙에 자리잡은 땅으로 간강이 관통하고 파양호 중국 최대 담수호가 펼쳐져 있으며 려산과 정강산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려산의 안개는 천하제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려산의 운문은 신비롭고 또 파양호의 가을 물결은 하늘과 하나 된다는 말처럼 파양호의 풍경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서는 또한 중국 문화의 보고입니다. 당송팔대가 중 구양수, 왕안서, 증공 등 3명의 문인이 이 땅에서 탄생했고 도연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도연명의 국화, 구양수의 술잔, 왕안석의 붓끝, 이 모든 것이 강서의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강서 요리, 즉 간 요리는 본연의 맛, 즉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강서 요리는 맵고 신선함을 동시에 추구하며 된장과 고추를 활용한 독특한 조리법으로도 유명합니다. 강서 사람들은 요리를 불로 만들고 맛은 정성으로 만든다는 말을 요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서를 대표하는 음식들 남창 비빔국수, 기와 항아리국, 전강산 훈제두부, 또 려산 삼석, 그리고 남창 볶음국수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간장과 파양호가 살아있는 강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강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남창 비빔국수가 되겠습니다. 남창 비빔국수는 남창의 대표적인 아침 음식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국수를 양념에 비벼 먹는 요리고요.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면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양념이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남창 비빔국수는 보통 간장, 식초, 고추기름, 마늘과 파, 땅콩 등을 넣고 비벼 먹으며 우에 또 다진 고기, 계란과 채소 등을 올려서 먹기도 합니다. 남창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비빔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빔국수 없는 아침은 아침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창 사람들에게 비빔국수는 남창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날 남창의 한 국수 장수가 팔지 못한 국수가 아까워 간장과 고추기름에 비벼 먹어보았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버리지 않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요리라며 이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남창의 한 청년이 고향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만들어준 비빔국수를 먹고 이 맛이 고향의 맛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먼 타양에서도 그 비빔국수 맛을 잊지 못해 매년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비빔국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창 비빔국수는 남창을 대표하는 전통 아침 음식으로 남창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음식으로 됐습니다.

강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기와 항아리국입니다. 기와 항아리국은 강서의 전통 국물 요리로 작은 토기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숯불에 오랜 시간 푹 끓여낸 것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점입니다. 기와 항아리국은 보통 돼지뼈와 닭고기, 버섯, 약재 등을 넣고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 푹 끓여냅니다. 기와 항아리국의 비결은 기와 항아리에서입니다. 기와는 열을 고르게 전달하고 국물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줘 맑으면서도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강서 사람들은 기와 항아리국을 먹을 때 밥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와 항아리국 한 그릇에 하루의 피로가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서 사람들에게 기와 항아리국은 소중한 음식입니다. 기와 항아리국은 강서 사람들의 정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옛날 강서의 한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국물 요리를 준비하다가 기와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숯불에 오랜 시간 끓여낸 것이 기와 항아리국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국물은 기다림의 결과라며 약한 불에 천천히 정성껏 끓여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사의 또 다른 음식 바로 정강산 훈제의 두부입니다. 정강산 훈제의 두부는 정강산 지역의 전통 음식으로 두부를 훈제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이 두부는 특별한 훈제 과정을 거쳐 겉은 갈색이고 속은 부드러우며 훈연향이 깊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두부를 볶음과 찜, 국물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강산 훈제 두부는 산간 지역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 되겠습니다. 옛날 정강산의 산간 마을에서는 신선한 두부를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부를 훈제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는데요. 정강산 한 농부가 두부를 훈제했다가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정강산 혁명 시기에 홍군의 중요한 식량이 됐었다고도 전해지는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 바로 려산 삼석입니다. 려산 삼석은 려산 지역의 세 가지 진미를 가리킵니다. 석계, 석어, 석이.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요리인데요. 즉 닭과 물고기 그리고 버섯이 되겠습니다. 려산의 계곡에서 자라는 개구리로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석어는 려산의 맑은 물에서 자라는 작은 물고기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석이는 려산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이끼류로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요리하면 려산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진미가 완성됩니다. 옛날 려산의 한 요리사가 이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진상할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 맛에 감탄해 그 요리사에게 상을 내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날 려산 삼석은 려산을 대표하는 명품 요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은 남창의 음식들, 특색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강서의 풍요로운 자연과 오랜 역사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영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로 우리 모두에게 즐겁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소중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영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마창글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떠나 있을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입니다. 이 노래는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따뜻한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000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그리고 이 약의 특점은 또 처방 안에 또 처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혈배강 열곽 사는 분들은 열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20곽 쌓으면 3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3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0곽부터는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2880018번에 전화해서 사겠다 결정하는 분들은 약곽에 큰 글자로 이자오따오 텐량이라고 딱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저녁에 턱 자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잔다. 이런 게죠. 그 안에 쇠조를 들어갔습니다. 쇠조는 잠 잘 자게 하는 이런 약재에 속하는 게죠. 그리고 병지 들어가고 까마 안지딩산 들어갔습니다. 까마 안지딩산이라는 거는 머리 안에 원래 존재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우리 머리가 너무 흥분 상태를 느낄 때 그거를 싸처를 밟아주는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 잘 못 자는 분들은 머리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잠 못 자는 게죠. 그것을 억제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우리 천연적인 중약재에서 추출해냈죠. 그래서 아까마지딩산, 그 다음에 맥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맥동은 전문 가래를 없애주는, 특히 신경계통 주위에 있는 가래를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약재들이 구성됐습니다. 이게 2980원짜리인데 이걸 거저 증송해 드립니다. 30곽 사는 분들 5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이자도 텐량 이걸 드릴 수 있고 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제가 자세하게 서리 몽땅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분들도 지금 왕천, 군춘, 도문, 용정, 화룡 이런 데서 와서 많은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환자분들은 지금 다른 데가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서 제한테 찾아와서 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황진수한타에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죠. 6곽 사는 분들은 3곽을 더 드립니다. 130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곽에는 8곽 더 드립니다. 10곽부터는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또 PQQ 뇌세포 펩티드 드립니다. 2980원짜리 이건 구복에 걸려된 겁니다. 그래서 뇌세포 펩티드 특히 PQQ라는 것은 따노젤링수라고 말합니다. 뇌를 젊어지게 하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년성 치매암 걸리는 분들 이게 다 뇌가 일찍인 쇠퇴돼가지고서리 걸리는 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그래서 15곽 사는 분들은 15곽을 더 드리면서 침구가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황진수한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진수한타의 이름 봐서도 알리지 않습니까? 황진,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 추출 500도든 이런 분자로 추출해 내온 게고 쇠란 건 혈전이란 쇠란입니다. 타이란 거는 펩티드란 타입니다. 제일 작은 분자로 만든 전문 혈전을 녹에 내가는 대뇌 질병을 치료하는 제일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글자로 펜탄푸엔와라고 딱 썼습니다. 펜탄 우리 반신을 못 쓴다. 이것을 푸엔 회복해준다 이런 게죠. 예, 펜탄푸엔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0: 뇌병을 치료하는 제일 기방이라고 말하는데, 약 처방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35가지 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처방은 안에 세 가지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팔진탕이란 처방, 여덟 가지 약재, 네 가지는 사군자탕, 네 가지는 사물탕. 사군자탕은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제일 경전 처방입니다. 사물탕은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제일 경전 처방이죠. 그리고 부양황후탕, 이거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게고, 천정산, 천이란 거는 이렇게 이끈다, 그 다음에 끌어당긴다 이런 게죠. 그리고 정이란 거는 바로 잡아준다 이런 게죠. 천정산, 이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비뚤어진 거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처방이 있음으로써 전면적으로 우리 중풍 반신불수 치료하는 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몽땅 35가지 약재로 구성된 자연산 약재입니다. 예, 그래서 황금보다 더 귀한, 여기 안에는 크게 통수안방하고 통로방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통수안방이란 거는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열어준다. 통로방이란 거는 전문 신경 주위에 있는 가래를 없애주면서 신경을 수복해주면서 잘 통하게 해준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네, 나는 혈계강하고 풍수강하고 황진쌈파지 다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2: 네, 세번하려 풍수에 와가지고 짜프가 아, 좀 지태도 찍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정말 걸음도 걸지 않고.
0: 네.
2: 말도 제기만 하고 그래서 영이 그렇다. 네. 사는 게 정말 지태 찍고 어디 들어서 살기 힘들고 그래. 그래, 선생님이 광고에게 어떻게 나오는 건데. 친구도 하고 하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2: 근데 나중에 이 실대강하고 풍수강하고 이따 그런 황진산탈 이거 제가 잘 담는데 그다 친구 거지 하니까 선생님 정말 효과 많이 좋습니다.
0: 네.
2: 말도 영 어려하게 지금 하던 게 중이 많이 맞았습니다.
0: 예, 어느 표달에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
2: 네.
0: 저 가면 알아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예.
2: 야, 마음 다리 저리지, 팔 저리지, 어떤 땡도 계단, 후이란, 중국구 순장, 영밥. 그래서 이제 친구도 하면서, 친구도 영도하고, 맞은다, 효과 영도. 겨울이도 역지에가 하라고 지도 하고, 그에 내려, 어때, 그렇지, 대략 줄도 꽂고 댕던지, 어떻게 많이 나서지, 내내. 암대를 선생님 광고 듣고서 의향한 게 효과 많이 났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랬게. 아고 나도 좀 무거웠어, 괜찮아. 아가 올라 또 활동에 참가하겠지, 참가하겠다고 분들이 그랬대. 그랬더니 의향의 효과 영이 좋습니다.
1: 네,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0: 예, 예. 잘 들리지 않습니다.
2: 앞서만 계속 이야 계속
0: 묻게. 그렇죠. 예, 예. 많이 효과 봤습니다. 예.
2: 예, 친구로 하니까
1: 예, 영웅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는 지금 이 선생님 이 강의를 전 몇 달째 듣습니다. 예.
0: 네.
3: 여러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은 이런 경험담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찼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 본신도 먹으면서 그거와 결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효과를 봤다는 건 예, 지금 생각합니다.
0: 네.
3: 어떻게 된 얘기를 하다는 건 나는 이렇게 원래 저기나, 관식병이나 이런 진단 받았댔습니다.
0: 아, 관심병. 예,
3: 예. 어떤 이사들은 주자도 해보라 지 무슨 여러 가지 소리 다 같지다. 예.
0: 네.
3: 근데 늙음하게 또 그런 거 하고 소리 늙은들이

0: 돈도 돈이겠지만 그 보통 받을 일이 생각할까 영 아주 캄캄해 나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 집에 부모든 아바이 계시지 할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고래고래 하던 중에 이 선생님이 이 약을 혈배관과 황진산타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래 이렇게 먹게 되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바쁘던 것도 예, 용도 다툼 좋아지더라 말인가. 네. 그 선생님 다른 의사들이 저희들이 이야기 듣고서 아마 주제나 하고 한번 돈나 없애고 그 다음에는 내 그 시달림 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 예.
0: 바로 하지 못하지. 게 이거 내 좀 한쪽으로는 경제상에서 큰 그 구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상에서 영 지금 많은 소득 받고 보면 지금은 혈압도 130과 140으로 공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아반이 원래 내 먼저부터 알아서 부 맞아서 그 손놀림도 바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질질질 끄시면 이렇게 댕기던지 선생님이 저기나 친구를 모시고 가서 하였더만이 지금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5층에서 내려올 수 있지.
1: 네.
0: 밥 잡술 때 밥숟가락 자꾸 떨구며 그러던 게
1: 맞습니다.
0: 네. 그게 요즘 많이 회복됐단 말입니다.
1: 예. 네.
0: 밥술이라 떨구고 그 다음에 밥을 이렇게 제대로 명중해서 입에다 엮히고
1: 명중해서
0: 제대로 받았단 말입니다. 걔가 네. 정말 이 황진산타이가 큰 도움 준 것 같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 정말 35가지 중소약으로 만든 약이라 하니까 그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약이라 말입니다.
1: 네.
0: 아, 그러니까 내 지금 친구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빠 있는 친구를 잘 맞아서 제대로 맞아서 모든 효과를 보고
1: 네.
0: 나는 이 약을 잘 먹어서 지금 주자다이하고 예, 네. 혈압이 조정되고 이래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정말 나 선생님께 영 감사드립니다.
1: 예,
0: 이 황진산타이는 정말 우리 노인들이 다 좀 빠한 노인들이 정말 빼놓지 말고 먹어야 되는 이런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약을 우리 또 둘이서 같이 먹겠다는 거 선생님과 이야기다.
1: 예. 네.
0: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예, 오랜만입니다. 예.
3: 나는 혈배관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예. 예, 나는 심장병도 있고, 이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이래서 이 혈배관이 지금 혈관 치료에 좋다는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택했었는데, 정말 기숙같이 그,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정말 영 좋은 약입니다.
1: 네.
3: 나는 심장병으로 30년 앓은 환자입니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나 병원으로 살았습니다.
1: 네. 그래, 주자도 많이 했죠, 지금.
3: 예. 네, 이 약 쓰기 전에는 근데 올해부터 시작했었는데 작년에는 세 번이나 입원했습니다, 심장으로.
1: 네, 맞습니다.
3: 예. 그러다가 이 설명 듣고 언제는 좀 병원 약을 그만 쓰고 저 약 선택했어보자 하고 썼는데 한게 아니라 기적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네.
3: 그거 약 쓴다면 지금 한 번도 병이
1: 한 번도 입원하였습니다. 네. 네. 대단히 성과 크죠.
3: 예. 네. 또 이미 심장 주자도 했습니다.
1: 네.
3: 나는 심장 주자를 할 때 생각한 게 야, 이 주자를 하면 언젠 내 심장병은 완전히 해결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단
1: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3: 예. 네. 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니 사실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1: 네.
3: 또양 이렇게 또 심장이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예, 이 약 지금 썼는데 이 약 쓴 후에는 그런 증상이 지금 없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뭔가 그 혈압도 원래는 또 혈압이 됐는데 지금 이 냉정의 증상에 따라서 어째 혈압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 혈압 재보고 140대도 이전에는 막 혈압약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지금 140대도 아예 먹어도 됐습니다.
1: 야, 어머님 몇 살도 140대도 올라가야 되는데,
3: 예, 한 번씩 되는데, 요만저 재보니까 155입니다.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예, 선생님이 혈압이 올라갈 때는 혈압약 대신에 혈압약 먹으라 해서, 그 다음에 그거 저기 뒷가닥 직전이 됐는데,
1: 네.
3: 예, 직전에 그 혈압약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본거나 정상으로 돌아왔었다.
1: 혈압.
3: 그러네야 이야기 정말 좋구나. 뭐 혈압도가 나라지. 자꾸 이런 서약 먹기보다 이

0: 한 가지로 여러 가지로 공들한가 얼마 썼은가.
1: 그렇죠.
0: 예. 그래, 이런, 저기, 좋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가지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골디응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이러고, 특히 이 겨울이 돌아오면, 이게 네. 뭔가, 다발성 뇌경색이 고봉기인지.
1: 맞습니다. 별거에 쫄아들까,
0: 예. 예, 한 번은, 이 뭔가, 딴 데서 차를 기다리다가, 그날따라 영날이 짓습니다.
1: 네.
0: 그래, 이게, 아니, 막, 저기, 혈관 쫄아들면, 혈압이 올라가면, 걸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 예. 예. 그래서 또 병원에 실려가서 이혼했고.
1: 네.
0: 예. 그런데 지금은 골도 아예 아프고, 어지럼증도 아예 나고, 이 그러니까 심내혈관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다발성 뇌경색까지 이렇게 해결받고, 이러니까 예. 나는 정말 예. 선생님께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우리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더 없는 관심과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정말 여기 그거 한번 찾아가자면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또 숭해주고 오고.
1: 맞습니다.
0: 나는 이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정말 어느 환자들이 받아 못 받는 이런 좋은 대우를 받으며 치료를 하지.
1: 그렇지.
0: 또 우리를 예, 가족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하니까 병원에 가면 예, 내주인가 합니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또 마음이 기쁘니까 예, 필요해. 병도
1: 그렇지.
0: 따라서 더 같이 빨리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첫째는 마음이 기뻐야 되죠.
0: 예. 예, 예. 그래서 예, 정말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0: 그래. 앞으로도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 꾸준히 병치료에 따라가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1: 네.
3: 예, 우리 가정에서 나와 남편이 황진산 딸 혈부강을 우선 오랫동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그 우리 아바이는 특히 중풍으로 반신은 못 쓰고, 그 다음에 손이 오그라들고, 말도 바로 못해서 옆에 사람들 알아도 못 듣고, 영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것이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 황진산 딸 혈부강을 이래 먹으면서 또 선생님이 고대 침구요법으로 정말 얼마나 침을 잘 넣었을까 그
1: 네.
3: 침구를 결합했다니까 결합했으니까 위에서 얘기라는 그런 현상이 증상이 대부분 하나하나 다 나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특히 혈부강이 예, 잠 잘 자는 예, 약의 혈부강 황진산 태를 사면서 주는 그 선물이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이자도 天량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랬습니다. 그것도 똑똑 봤습니다. 남편은 예, 정말 어째 그런지 한평생에 밤잠 제대로 못 자고 자, 쉬면서, 네 시간이나 쉬는지, 어찌는지.
1: 네.
3: 어용 고생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다 붓기지. 그 다음에, 영 기분이 좋아해서, 밤잠 못 쉴까, 어찌겠습니까?
1: 잠 못 자, 혈압도 막 올라가죠.
3: 예. 이 혈압이 또 다, 그저, 혈지랑 다 좋지 않았지, 그
1: 네, 예.
3: 그니까, 이 혈배가 주는 이 선물을 특히, 자, 쉬면서, 예, 어제는 밤잠을, 예, 날 밝을 때, 그지, 쌈. 잠다.
1: 네.
3: 정말 이 기적 아이고 뭡니까 전 선생님.
1: 네.
3: 예. 예. 그리고 예 나는 또 예, 기억력이 너무 없어져서 예 곧만 무슨 물건을 지우도 그거 어디다 어쩐지 몰라서 예 반나절이나 자꾸 예,
1: 네.
3: 예 신분증 같은 것도 그렇고
1: 맞습니다.
3: 그다음에 이 이력카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게 뭐 영애관장 때문에 영고 삼아야 했는데 이것도 정말 하나하나 나사지만 경력 들어와서 예.
1: 네.
3: 오 이전에 4살 되던 때 일이 농어 영어 하품만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로 네. 그렇습니다.
1: 예예. 예.
3: 그 노래도 가사랑 다 저 다 알리고 예 노래도 예, 자꾸 하게 되고
1: 기억력이
3: 좋아지니까 심장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정말, 항상, 예, 예, 전 선생님과, 예, 박 선생님, 정말, 이제 선에서 대하겠지만, 친가족, 가족같이 대하면서, 정말 환자들에게는 고구마의 좋은 예, 정신 치료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약
1: 네.
3: 쓰기 전에, 친구를 맞기 전에, 워낙, 배의 다 절반 이상, 50, 60% 다 나사진.

0: 이런 감상 듭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정말 두 분 선생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1: 네.
0: 선생님 오늘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그런데 특전문인 감이 앞에 환자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집문 앞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죠. 예,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약을 배달하는 사람도 다 조선족이고 할까나 예, 그러니까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편안해하죠 환자분들이. 예,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신기하고 이러면 또 병도 잘 낫지 않고 편안한 이런 기분이 이렇게 되면 또 병도 막 빨리 낫습니다. 예, 그래서 통순환 제일 첫째는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이 처방. 그래서 이뉴알선이라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뉴란 건 웃을 들어갔죠. 예, 웃을하고 그다음에 알선이라는 건 두 가지 삼재가 들어간 거 당삼 단삼. 예, 두 가지 들어갔죠. 그래서 혈관을 통하게 할 때 혈전을 녹여가지고 서리 혈관 잘 통해서 사람이 대뇌 혈관이라는 건 얼마나 약한 감이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반 약재의 약물의 이런 성분은 거기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황진수한 타에는 이 고과학 기술 이런 작은 분자로 이런 추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서리 황진 통로 타이라는 거 이거 발명해냈죠. 추출해냈죠. 그래서 700여 명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 이런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 좋은 이런 처방을 가져다가서리 어떻게 하면 빨리 흡수돼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500돌둔이라는 겁니다. 이 돌둔이라 하게 되면 잘 모르는데 우리 홍혈구란 게 6000돌둔입니다. 500돌둔이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높고 침투 능력이 강하고 그래서 인체 대뇌 이런 모세 혈관까지 아주 쉽게 쑥 들어갈 수 있으면서 혈전을 녹일 때 이런 더운 물이가 직접 얼음을 녹이듯이 이렇게 녹아나갑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서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퉁로방이라는 건 두 번째 처방입니다. 이거는 산총스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건 벌레란 총입니다. 세 가지 벌레. 제일 첫째 뭐인가? 이 짱찬하고 두 번째 쥔시하고 세 번째 띠룽. 이 세 가지 약재입니다. 예, 벌레로 된 약재죠. 결국 스건이라는 건 네 가지 뿌리로 된 약재를 말합니다. 황치하고 삼칠 天마 천샹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산총스근 일곱 가지 약재가 직접 이런 신경을 잘 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벌레로 된 약재는 이 공통점이 뭔가 이 똥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꼬랑대도 꺼내놓게 되면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다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가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가 동물 수복 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불일된 약재는 또 그 시행근 그러니까 식물 수복 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결합하게 되면 특히 손상된 이런 뇌 신경 세포를 빨리 수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을 해서 탄화에 왔거나 네 우리 그 공농조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 네 딱 뭐 반신불수 이거보다도 탄환 이게 더 엄중한 게죠. 당화가 되게 되면 옆에 사람이 거들어줘야 되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풍 당환 그리고 반신불수 우리 썼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 예, 우리 지금 부양황우탕 이거 한 가지 이런 처방 중에서는 처방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황에 따라서 그 처방에 관한 이런 다른 약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신을 못 쓰는데 발을 잘 쓰지 못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꾸이즈라는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꾸이즈는 이름 그대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간 이런 가지죠. 그래서 꾸이즈가 직접 우리 발 그쪽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 혈액순환 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랫다리가 잘 쓰지 못한다 할 때는 우스리란 약자 무슨 건 들어가야 됩니다. 약 이름 그대로

0: 소의 이런 무릎 슬개골 뼈다 이런 게죠. 그래서 웃을 이런 이름을 달았습니다. 결국 언어장애가 왔다 할 때는 울근한 약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가래가 많다 할 때는 반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황에 따라서 이런 처방이 다 배합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풍에서 나타난 증상들 다 해결할 수 있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그리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담은 가요. 김인덕 작사, 도영 작곡의 사랑이 샘솟는 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김은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소소한 일상과 정다운 사랑을 밝고 유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광룡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알콩달콩을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떠나온 사람에게는 그리움이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정든 땅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언제나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정호 작사, 최나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아 고향이여를 전해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노래한 가요. 리룡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형수님을 전해드립니다.

가족은 혈육으로 이어진 사이이고 집은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과 집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김영택 작사 임종철 작곡의 가족 그리고 집을 전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탁구 경기에 비유하여 맑고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박홍철, 김선희 가수가 부른 인생은 탁구공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화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해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 감측 중심 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 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기지국이 림해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세계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외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위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위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위의 유일

0: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4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소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벼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이제
1: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 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 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벼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므로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수확기의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야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재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0: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1: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공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혈보도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도만강변의 100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100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현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황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준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국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 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구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공문, 100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100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쏘온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100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지의 열 공급 제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냉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 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2: 지금
1: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0: 구매에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유한회사 총경리 강북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10공급 구역을 확대해 10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10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10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10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자금들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붕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 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 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딧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일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닌가 싶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축화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베개 1개와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해삼선물 세트와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처음으로 새일 때 발효

0: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에 특히는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면역력이 아주 강하고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우리 음양조절 나이가 들게 되면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오장육부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높다 낮다 차다 덥다 이것이 병행이 되게 도와준 것이 동충하초 발효기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기면을 쓰신 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다른 어떤 증상보다 우리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던 이런 증상들이 빨리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재로서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한병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그 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름들을 갖고 있고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서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몸에 여러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한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암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 등 이런 병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화려하거나 방렬하신 분들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곤란하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한 가지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해주면서 맥의 장기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우리 그 암이라고 진단받아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접수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피모포장균이라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암증이 더 확충하지 않게 예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 우리 그 약 또 여러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병도 피모포장균의 작용을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2: 네, 전화 왔습니까? 예. 어제 저기나 남 이 동충하초 너무 좋을까? 예. 얼마 전에 말해서 이 저기나 병이 6만인데 이거 그 동충하초 먹고 너무 효과 좋을까? 이번에 그런 할 때 참가하다가 어제 전화합시다 아무한테 전화 통하지 못해서 예. 사람 다 찾다니까 그래서 그런 오늘 또 전화 친게 나도 내 동생하고 둘이서 아무래도 이 할 때 참가해 좀 약 좀 많이 싸고 아주 약이 많습니다. 좀. 그런데 이 동충하초 정말 예, 어디나 다 좋습니다. 이거는 먹을수록 예, 부작이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지 않나 우리 옆집 할머니도 그래고 너무 좋을까 예. 이 동충하초만 한 게 없어 나이 드면 예, 이거는 꼭 써야 걔도 수면비 현장하고 아프지 않고 걔도 건강하게 살지 예. 그래서 나도 이 참가하다고 지금 전화 신기한다 오늘 그래도 일찍부터 나섰더만 걔도 이제서 통해서 예.
0: 그 네, 그러니까 예 우리 네. 우대 활동은 어제까지 원래 끝이 났습니다. 근데 손님이 네. 들어보니까 네. 예, 우리 사실하고 아주 좀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는데 네. 2832-0666번에다 예, 우리 연결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가능하게 되면 지금 내가 네. 꼭 사실이 하는 분들이 예, 이런 기회를 놓쳤다게 되면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약이 많지만.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육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네, 우리는 예, 선생님이 동충하초 발효분에 대한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예,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방면에서의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약은 예, 오래 먹을수록 예, 등치로가 건강해지고 예, 그다음에 신체가 예, 날이 갈수록 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0: 맞지요.
3: 예. 그리고 예, 저 첫째로 예, 혈압도 저리 잘 됩니다. 예.
0: 맞습니다.
3: 예, 아저씨는 예, 원래 저희 혈압이었어요. 예. 머리도 아프고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랬는데 예, 이 약을 먹은 후로 예, 신경을

0: 검사를 해보니까 흉감이 중살로 됐답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예, 특히 이 약은 심장하고 폐에는 예, 최고 약입니다. 우리 아저씨는 예, 심장하고 폐가 나빠서 예, 고상은 많이 했는데 예, 이 약을 먹고 치료됐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그리고 예, 위수술을 했는데 예, 항상 예, 어제 그런지 배 아파하고 설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약도 많이 주다 먹었는데 예,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동충하천아 예, 먹어보자. 이래 그거 선택해서 예, 먹었는데 예, 한, 대여섯 달을 가니까 예, 구병이 예, 중증에 집대다. 그런데 예, 지금은 완전히 낫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전류성 비대에 있어서 예, 밤잠은 못 자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예, 밤잠을 잘 쉬고 있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래, 예. 하여튼 이 약을 보면 예,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약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약을 예, 우리한테 선택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지요, 예.
0: 예. 그래, 전번날에 예, 아홉 가구 두 번 샀는데, 우리 남동생도 예, 아유, 그거 나도 사겠다고 어쩌는 게 와서 예, 아홉 가구 주문해달라고 그래서 예, 오늘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전화오신 분한테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예. 활동이란 게 예,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분들은 내가 꼭 사실 했는데, 우리가 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 하루 이틀 가능하면 예, 그대로 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아,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3: 저도 지금 이거 접수를 해서 먹은 지 오란데, 지금 많은 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내가 좀 위가 나빠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좀 오래 하다 갔는데, 가서 한 5-6년 되니까, 어떻게 돼서 위가 안 좋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음식 조금만 들어가도, 얼리 버침이슬이 내려가서 사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디 못하고 와서, 약 세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별 댕깁니까? 하는 건 다 썼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시작해서 처음에는 무슨 그게 낫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관 먹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조금 쌌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래, 한 20날 되니까에 조금 이렇게 음식이 좀 내려가는 같은 감이 나고 조금 이게 민치것도 그냥 얹은 것 같아서 그냥 개치 맞으려도 댕기고, 그래서 별 약 다 먹어도 아이디던 게 별 조금 왜 시원하고 이게 좀 낯선 같은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맞지요.
3: 아무래도 이게 디누모에다 해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점점 이렇게 입맛도 오고 먹는 게 소화도 되고 그냥 소화 아이디는 것처럼 음식물이 내려 못 가고 그래서 땅 어지운 것 같은 게 이렇던 게 조금씩 여기 음식이 좀 시원한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무래도 좀 효과를 보는 게 이거 그냥 먹으면 되겠다 해서 활동할 때 싸서 먹었습니다. 그래 먹은 게 지금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1: 그렇죠.
3: 어제는 예, 정말 조금 더 먹어도 이렇고 정말 못 먹었습니다. 미니. 그러던 게 예, 그래 트름 계속 올라오고 하던 게 지금 그 트름도 없어지고 모든 게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게 이거 무슨 다른 약 한 동안 먹여서 이것도 뭐 좋다는 것도 한 먹어도 아이디 된 게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선택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속 견질에 먹을 예사입니다. 어떤 그만이 뭐 이제 무슨 더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1: 네.
3: 아 이게 정말 좋구나 해서 지금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더 싸서 계속 견질에 먹자고 지금.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1: 되게
3: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약을 지금 사려고 했던 분들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또 놓친 것인데 어제까지 끝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요 딱 사시려고 했던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한다게 되면 뭐, 요, 한 이틀간은 그냥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283-066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예.
4: 네. 나도 동사초 발음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먹은 다음에 우리 동사에 한국에서 시간이 한 언제 한 대여 써야 되나?

0: 나, 이거, 들지도 못하게 되는데, 내가 그래, 이 동사초 먹은 게 영 좋더라고, 내, 그랬대만. 그럼 밥맛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답대다. 그래, 나도 이거 먹은 게 영 좋더라고, 내,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특히나 내가 그 매트를 쌌는데, 영 좋을 때다, 따따싹. 그 위에 온도도 딱 맞고. 그랬대, 우리 동생말하는 게, 어, 그래, 그 매트도 싸고, 그 약을 싸길래, 저를 좀 이거 전화해달라면, 이랬대다.
1: 아주, 모두의 어제께 끝나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꼭 사실 했던 분들, 예? 우리 지금 사실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우리 하루 이틀은 가능하게 되면 그냥 원래대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그래, 뭐, 연결하면 이제 이간일처럼 줍니까?
1: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활동은 어제까지 끝났는데, 지금 꼭 사시려고 했던 분들, 예. 지금 사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 그냥 하루 이틀은 가능하면 연장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될 수 예, 있습니다.
0: 알았습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동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동천에서 발효건포 먹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3: 우리는, 예, 우리는 부부가 있던 다 같이 먹는다 말입니다. 처음에 제 시작에서 먹었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어쨌든 안 좋은 나 있어 그런지 숯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예, 자리에 누워 먹어서 가슴께서 후들거리며 그래서 온 밤 꿈지다 일어나고 예.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고 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광고약도 먹어보고 중립여서 중약도 먹어보고 먹어봤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예, 우연히 이 동춘아 발효경분을 좋게 먹게 됐는데 이걸로 이 잠을 영 잘 잔다.
1: 맞지요.
3: 그래서 그 식은땀이 나고 꿈이랑 온라인 꿈끼던 게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래 이제 다른 사람보다 특히 추위를 세게 타가지고 그래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그래서 감기를 그래서 1년 40일 달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1: 아.
3: 한 거서 이틀 사흘 그래서 약을 먹어 괜찮은가 불하다도 그 약속이 나가면 또 감기 증상이 나고 아 이렇게 영 힘들겠다 그것도.
1: 그렇죠.
3: 그래서 그 동천하초 발효근본은 그래 이거 먹은 게 이 감기 증상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집에 번호는 식물연도 앓고 노쇠산도 왔댔습니다.
1: 어, 예.
3: 그래서 내 먹는 거하고 같이 먹자고 자꾸 권염해서 같이 먹은 게 우리 집에서도 이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 가슴이 계속 그 식물로 알타날까 방과스러운 기침 가래 그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 동천하초 발효 견부 먹구슬이 이 방과스러운 영 편안히 지난다 지난 지금 가슴에도 크게 기침이란 게 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1: 맞지요.
3: 예, 그래서 그 머리란 게 계속 어지러워서 그도 집에 계속 그도 누워 있던 게 이래도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그랬나. 그래 원래 우리 어제 예 싸자고 했는데 어제 방송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 들으기까지나 계속 그 뭔가 뭐 그런 활동 그걸로 준다니까 오늘 배달 받으시오.
1: 그러십시오. 길을 놓쳐가지고 어제 또 전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전화를 해도 또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 우리 한 하루 이틀은 그냥 연장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0: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밥을 미네 뭐 먹지도 못했고 이랬던 분들, 지금 우리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알파 분해매라는 다른 어떤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 비장위, 간, 담낭, 소장, 대장에서 우리 소화계통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을 잘 자지 못한 분들, 예,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지만은 우리 잠을 못 자는 것이 하나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장의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통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고,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특히 십이장기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밥을 먹어서 한 서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위내 냉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한밤중에 우리 그 위를 쓰리면서 잠을 못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장하고 방광의 화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나타나는 남성분들한테 나타나는 우리 지금 전립선 문제라든가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방광염, 소변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한 분들,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기침이 많거나 이런 원인에서 잠을 못 자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잠을 못 자는 이런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은 내가 어떤 원인에서 잠을 못 자든지 간에 그 원인을 추적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잠을 못 자던 분들 꼭 잠을 잘 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체라는 것이 우리 잠을 잘 자고, 예, 위가 좋아서 밥을 잘 먹게 되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충하초 발효균은 비장위를 치료해주게 되고, 그리고 오장육부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나서 진단이 잘 나지 않을 때, 우리 잘 모르실 때, 예, 그리고 우리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았다고 하는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약이라는 것은 나한테 맞는 것입니다. 체질과 맞고 이 약이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 가격을 떠나서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잘 되지 않았다, 나한테 맞지 않는 약을 쓸 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로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여기 가첨되어 있음을 해서 또 우리 해결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동충하초는 4,500m 이상이 고온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는 이런 약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특수한 이런 약재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고기 동충하초를 봐도 모두가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 심장이 문제가 있다면 자기 자체가 피가 모자르기 때문에 다 그 머리랑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 감퇴라든가 건망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우리

0: 동창하자 발행염을 쓰게 되면 내가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조작해주기 때문에 심장병을 치료해주게 되고 동맥경화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동창하자 발행염을 해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수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날씨 춥게 되면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우리 골다공증이라든가 골절증식, 우리 골다공증이란 거는 35살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문을 믿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골절증식, 쓸데없는 뼈가 자라나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우리 경추병이라든가 요추간반 톨트라든가 요추간 협착까지 온 분들은 우리 걸음걸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병이 오게 되면 허리 다리가 시클고 저리고 뻣뻣해 나거나 마비가 나타나게 되고 쥐가 올라오거나 쥐가 올라오는 분들, 우리 골가병을 오래 하신 분들, 하나는 우리 칼슘 부족도 있지만은 많이는 그 우리 근육경련을 말하게 되는데 비장의 공능이 우리 하강됐을 때 쥐가 올라오는 이런 증상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행염은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이런 공능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먹질이 곤란하거나 앉아 떠날 때 우거우거 소리가 났던 분들, 발밑에 무엇이 붙어다니는 같은 척수형 경수병이라든가 모두가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행염은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위안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되뇌을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좀 더 가까이에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무료한 일상을 떠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인생의 자유에 관한 철학적인 울림을 두는 책. 자두 크리슈 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명상가이면서 인도 철학자로 세계의 스승으로 불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계급, 국적, 종교, 그리고 전통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말하며 학습된 정신이 가져온 파괴적 한계로부터 인류를 완벽히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죽을 때까지 60여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이 책은 통 16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책의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관념들에 대해 재정립을 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모범을 따르면 쉽고 빠르게 계통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기적이 되며 사물에 대한 반응도 자동적인 것으로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그릇된 관념에 갇힌다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는 우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관념들의 얽매이기보다는 무엇을 찾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적과 외적 사물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겸손하고 단순화해야 하며, 동시에 사소한 것에 대한 편면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면 그릇된 관념에 빠져 제약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우리는 평생 정확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은 자칫 진리를 향한 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계속하여 인생의 자유에 관한 철학적 울림을 주는 책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알아봅시다. 우리는 왕왕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를 순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의향이나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찰되는 두 개의 존재는 억압을 갖게 되며 거기에는 항상 모순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답,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과정을 통해 터득하는 것만이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작자는 진리는 타인에게서 배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짐을 벗어 던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자는 우리는 더 많은 힘, 더 많은 능력, 추진력, 더 큰 강도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고 공포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관념은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의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합니다. 이 렌즈를 내려놓고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할 때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책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물음을 주며 자신의 주장을 정립합니다. 동서양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담은 이 책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외부 자극에 굴복하지 않고 초월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급제를 못하는 의대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는 시험이나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인 학생들과 내 자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기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공부의 능률을 높이는 시간 관리 팁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뒤에 나머지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시간 관리의 기본입니다. 우선 일주일의 하루하루를 시간을 단위로 나눈 시간 사용 상태 기록표를 준비한 뒤 학교, 잠자는 시간 등 변동이 없는 시간을 먼저 표시하고 나머지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봅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간 사용 상태를 기록하고 나면 나머지 잘 기억나지 않는 시간을 물음표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들은 잘 관리되지 않는 시간들인데요. 보통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공상에 빠지거나 핸드폰, 인터넷을 하며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휴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휴식을 할 때도 충분히 쉬되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자 할 때 어떤 것을 볼지 미리 정하고 본다면 휴식을 한 후에 바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이 텔레비전을 본다면 몇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활동으로 이내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의식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 사용표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살피면서 시간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습관은 없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부모가 먼저 의식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은 집중 가능한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갖고 있는 집중력이 다른데요. 따라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공부를 시작해서 지루하다, 그만하고 싶다 등 집중력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집중 가능 시간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늘려갈 수 있습니다. 스톱 위치를 사용해 공부를 하며 집중할 수 없을 때 멈추는 방법으로 자신의 평균 집중 시간을 알아본 뒤 그 시간을 단위로 조금씩 집중 시간을 늘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5분이 자신의 집중 시간이라면 15분 동안 알람을 맞추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해보는 경험을 가집니다. 그리고 15분 알람이 울리면 1, 2분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의 효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부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중 가능 시간과 휴식을 반복하며 공부를 하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운동량을 늘려가면 점차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듯이 집중 가능한 시간도 이런 훈련의 반복으로 15분에서 20분, 30분으로 점차 늘려가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쉬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남은 시간을 집중력 있게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도 매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수면 시간과 이동 시간, 식사 시간 등의 쉬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냥 쉬는 것보다 간식 등을 먹으며 쉬는 것이 뇌에 자극을 주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나태해지거나 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는 것. 오늘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 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두 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보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경경은 양배추 나물을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강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천천히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아닌다. 김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저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톰이 우러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청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청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측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말을 들은 강 총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 총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 총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 총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 총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갱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 총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겐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더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 총재는 웃으며 갱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 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소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소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매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매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굉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굉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굉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판소리를 또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또 판소리를 배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학교에서 전공으로 판소리를 배우는 학생들 못지않게 저희도 방송에서 여태껏 배운 판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잖아요.
1: 네.
0: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업 중에 또 배웠던 판소리들이 판소리나 뭐 민요가 있죠. 남도 민요가.
1: 네.
0: 많죠.
1: 네.
0: 네. 처음에 판소리 배울 때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1: 네, 어려웠어요.
0: 그러면 공동으로 우리가 판소리를 배운다고 할 때 어려운 점 공동으로 어떤 걸까요?
1: 저는 기교적인
0: 네.
1: 저는 기교적인 면에서
0: 네.
1: 또는 음이랑 평음은 괜찮았는데
0: 네.
1: 꺾는 음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0: 꺾는 음이 힘들었어요.
1: 네. 네.
0: 자, 우리 애청자 그 대변인 하신 우리 학생은요? 네. 우리 김학생은 어때요?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요?
2: 아이고, 전공하는 학생들도 어렵다는데 이면 저면 있는데
0: 네.
2: 아이 내로서서 더 말이 있겠습니까?
0: 아니죠.
2: 다 어렵지 그래.
0: 다 어렵죠.
2: 하도 선생님이 잘 네. 봐주시고 옆에서도 선생님이 많이 네. 방조하니까나 요만큼 따라 온 겁니다.
0: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방송 애청자분들이 판소리를 배우잖아요. 배우시고 나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공동으로 그런 부분이 또 어렵다고 해요. 그 어조가 남도에서 어조가 어렵다고. 특히 그 판소리 할 때는 앞에 안일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굉장히 어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공 학생들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판소리를 배우시는 대중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대단하시죠? 네. 꺾는 부분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꺾는 부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꺾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요?
1: 꺾는 부분은 그냥 네. 연습.
0: 연습을
1: 많이 해야 되는.
0: 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1: 네. 네. 약간 첫 음보다 두 번째 꺾이고 나서 그 두 번째 음을 포인트로 넣어가지고
0: 네.
1: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연습 많이 해야죠.
1: 네.
0: 네. 후배들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시겠죠. 연습 많이 해요, 학생들은.
1: 네. 네.
0: 수업 중에 수업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면 아유, 이거 어려워서는 안 하겠네 이런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예. 자, 꺾는 부분 할 때는 그 대중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저는 꺾는 부분은 위에다가 하나 음을 걸어놓고 아래에다 여 음을 놓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꺾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는 소개하거든요. 맞나요? 아, 위에 있고 여기에 작은 아가 있어서 아 하면 꺾는 부분.
1: 그것보다 두 번째 음을 네. 조금 더 올려준다고
0: 올려줘야 돼요?
1: 아 이렇게 해요.
0: 아, 뒤에 부분 더
1: 더 포인트를 강하게 줘야 조금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그래요? 아, 네. 뒷부분에 뒤에 음을 더 강조로
1: 네 강조로 포인트로 딱
0: 포인트로.
1: 줘가지고 네.
0: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이크 든 우리 학생은 안지은

0: 아니죠. 유경. 아, 리유경 학생. 이 학생들이 헷갈려지네요. 아, 혹시 공부하러 갔죠? 갔었던 학생이죠. 네네네네. 아유, 공부 끝났나요?
1: 아, 아직 안 끝났어요.
0: 아, 그래요? 자, 리유경 학생의 그럼 포인트 부분, 우리가 끊는 부분이 어떻게

밖에서 배웠던 소리나 민요들을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유경 학생부터. 네. 네. 아.

0: 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디 아리랑 아라리가 난디
1: 제 어우 잘하셨어요 형. 흥겹네요.
2: 들으면 들을수록 흥겹고 구수한 맛이 나죠. 네, 여기에서 진도아리랑을 예제로 평으로 내고 꺾고 흔드는 목을 대표적이라고 집중되어 있는 목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그 리 제가 지금 이름도 있었어요. 리지은 학생이
3: 허지아
2: 허지아 학생이 허지아 학생이 선배예요 아니면
3: 저희
2: 동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허지아 학생이 열심히 또 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허지아 학생은 어떤 소리가 가장 또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3: 좋아하는 소리면
2: 네.
3: 저도 꺾는 목.
2: 꺾는 목을 좋아해요?
3: 네.
2: 우와.
3: 떠는 목 저한테는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2: 떠는 목이 힘들어요 더?
3: 네. 네. 좀 많이 힘들고 지금 많이 연습하는 중입니다.
2: 그니까요. 쉬운 게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꺾는 목이 더 쉽다. 판소리에서 어떻게 불러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민요를 부르고
3: 민요,
2: 싶으세요?
3: 민요. 민요. 저는 둥단계 타령을 좀.
2: 오, 둥단계 타령.
3: 네.
2: 오, 둥단계 타령 못 들어봤죠. 자.
3: 네.

0: 학생?
1: 은지
0: 학생. 은지 학생. 이름 적어놔야 되겠네. 예. 은지 학생은 판소리예요?
1: 네, 저는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을 오늘 준비했어요.
0: 또 토끼 화상. 자, 이참에 우리가 또 복습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이크가 더 편해요. 네. 자.
1: 그때요, 별주부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곤 할.
2: 시고.
1: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 허니 너를 보내곤에 어찌 안심할 소냐.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사오리까 마는 수궁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시옵소서. 글랑은 그리하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0: 금강의 타령.
1: 자, 이게 그 끝무목이 또 있고 떠는목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또 이 그 떠는목도 이제 빨리 해결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2: 네.
1: 네. 꾸준히 연습하는 게 길이라고 했습니다.
2: 네.
1: 네. 자, 그러고 보면은 또 우리

임효똥 좌 편청산이요 우꾸 펴는 녹순기

0: 지고 나가거라.
1: 얼씨구, 아유, 잘하셨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2: 이 판소리를 들을 때, 감상할 때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데 가만히 그 옆에 지금 유경 학생만 얼씨구 추임새를 넣고 다른 분들이 가만히 감상하셨어요? 이 판소리를 감상할 때 우리가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 맛깔스럽고 소리꾼의 흥을 돋우잖아요. 예. 아유, 잘 배웠습니다. 이 우리 그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꽤 오래전에 배웠는데 저도 이게 좀 뒷부분이 오락가락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새롭게 또 복습하는 시간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도 그렇죠? 김학생님.
3: 예?
2: 그렇죠. 한번 들어보니까 기억나시죠?
3: 맞습니다.
2: 예. 예.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3: 성 잘해가지고.
2: 아니 그렇게 부담.

0: 그냥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자들과 우리 그 방송을 통해 배우는 학생들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전공 학생들은 나중에 이 판소리 대를 이어가야 할 학생들인데 전혀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공 학생들이 정말 그 방송을 통해 배운 학생들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 배운 분들도 정말 잘 따라 배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소리보컬 연주를 한 지금 우리 그 안지은 학생은?
1: 저는 반소리에서 사랑가, 사랑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오, 사랑가를. 옆에서 그렇죠.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 네. 자.
2: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로 놀아보는 뒤
3: 시고
2: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척 부엇이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0: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창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구두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1: 어우 잘하셨어요 야. 우리 그 김학생은 좀 안지은 학생을 보려고 저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화면에서 좀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어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앉으시고요. 네. 서리북도 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본인이 또 직접 사랑가를 불렀는데요. 이 사랑가도 우리가 방송에서 배웠죠.
2: 난 아예 배웠지.
1: 김 여사님 그때 안 배우셨어요. 김 여사님이 그 우리 김 학생이 표시 판소리 우리도 불러볼까요? 들어봐야죠. 학생들 아니, 다 불렀는데.
2: 아니, 그 이 유경 학생 전문이 그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요.
1: 어느 판소리?
2: 그 뺑대기. 뺑대기.
1: 아, 뺑대기 엄마. 예. 뺑대기 어머니. 예. 어미.
2: 예. 그거 이전에 한번 했는데 그거 아무리 얻어봐도 못 얻어보자.
1: 뺑대기 어미는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렇죠. 아니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돼요. 예. 뺑대기 어머니 나중에 또 하고요. 우리도 돈타령 불러볼까요?
2: 무슨 그 돈타령?
1: 돈타령 불러봐요. 우리 안지현 학생이 반주를 맡고요. 해보실까요? 혼자 하시기 불편하시면 아니, 저도 같이 할게요.
2: 이분들도 다 배웠자 그러면
1: 돈타령 배웠어요?
3: 못 배웠어요.
2: 아니 배웠어요.
1: 자 그러니까 우리만 배웠다고요. 자 해보실까요? 얼씨구나 이거. 예. 네, 돈타령. 풍부가 중에 돈타령. 중중머리 장난. 제. 여기 반죽은 등딱 하다 한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0: 오. 네, 잘하셨어요, 김 여사님.
1: 선생님 네. 덕분에 듣고서 따라갔습니다.
0: 아, 아니에요. 이거 그때 하셨잖아요. 전 타령 대목을. 잘하셨죠?
2: 네.
0: 네. 네. 박수. 잘하셨어요. 자, 그럼 또 우리 그 대중들의 또 요청으로 유경 학생이 뺑더거미. 무슨 대목이죠? 어떤 대목이었던가요?
2: 심청가종
0: 뺑더거미.
2: 뺑더갱실.
0: 아, 뺑더거미. 뺑파.
2: 뺑파 행실이라고도.
1: 심술 대목.
0: 아, 우리 배웠죠?
1: 배웠지.
0: 어, 그러니까요.
1: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잘해서 얘 다시 들어보자니 어떻게 된다.
0: 자, 듣겠습니다.
2: 낮이면 강두에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신봉사가 의식은 겨우 견디나 사고 묻힌 수족 없어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할 적에 마침 본촌에 사는 뺑덕이라는 여자가 있는디 신봉사 전곡 있단 말을 듣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살짝 자원 출가를 허였는디 이 뺑덕이네가 신봉사 재산을 꼭 먹성질로 망한 헌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0: 떡떡떡떡
2: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 먹고 동신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하고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0: 어시고 제
2: 잠자며 이 갈기와 배 끓고 발목 털고 한밤중 으름 울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놓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고
0: 어시고 제
2: 남의 혼인 허랴하고 단단히 믿은 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 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봉창에 입을 대고 보야 힐끄더면 힐끄두고 힐끄더면 힐끄두고 삐죽으면 빼쪼고고 빼쪼으면 삐죽하고 인연의 행실이 이런 허여도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아주 뺑파에게 콱 미쳤다.

0: 잘하네요. 아유, 너무 잘하네요.
1: 야, 그때 우리 양력설 2026년 새해맞이 특집에서 아주 뺑팡 행실 그 대목 너무 인상있게 불렀던 학생이죠.
2: 그다음 또 복장도
1: 얼마나 복장며 여기 분장이며 뺑팡 예, 많은 분들이 인상이 깊게 남았을 거예요. 예, 야 너무 잘 부르네요. 이 판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대목이 막 생생하게 막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죠.
2: 예. 근데 정말 젊은 분들인데
1: 네.
2: 야,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
1: 10대들인데
2: 몸을 하는 게 무슨 몸을 하라는데
1: 네.
2: 정말 잘하셨구먼.
1: 그러니까요. 마이크 가까이 하고 얘기하세요.
2: 다 말했습니다.
1: 다 예. 아이 우리 또 그 전공 학생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 김 학생은 아예 아,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풀이 싹 왜 그래요? 아니에요. 잘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판소리를 또 배우러 오시는 그 학생분들도 좋지만 또 우리 대중분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 너무 대단하죠. 예, 허지아 학생은 또 준비한 것 있어요? 평소에. 저는 오늘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도
3: 네.
1: 우리가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 박은연 선생님한테도 갑자기 어느 대목 불러라고 이렇게 제가 네, 문득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당황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데 뭐 평소에 갈고 닦았던 건 여러분 스스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 때건 꺼내 부를 수 있잖아요.
3: 네.
1: 자, 오늘 이게 무대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불러보실까요?
3: 네. 네. 동해 바다라고 들어봤으니까.
1: 아, 네, 불러봐요, 그럼.
3: 동살포.
1: 판소리는 아직 안 배웠고요?
3: 아직 숙련되지 않았어요.
1: 어느 부분이요?
3: 떠는 목.
1: 아, 떠는 목.
3: 네, 떠는 목.
1: 괜찮아요, 그럼 판소리 해요.
3: 판소리요?
1: 예. 숙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부분을
3: 배우는? 범 내려온다.
1: 네. 오, 좋죠. 네. 좋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대목.
3: 네.
1: 자.
4: 접접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인지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땅이 똑거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우후 피고 가마디 어헉 초쓸째.
0: 오 잘하시네요 뭐.
1: 이야 범 내려오는 대목을 엄머리 장단 우리가 배웠어요.
2: 예,
1: 생각하시죠?
2: 배웠지 그냥.
1: 네,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2: 다 힘들어. 어디 쉬운 데 있습니까? 다 바쁘시니까.
1: 다 힘들어요. 네, 이 허지아 학생도 떠는 목이 힘들다고 해요. 떠는 목이. 예. 그리고 뭐 우리 죄는 목이며 그리고 그 뭐죠? 따국질 목이며 이런 부분이 네. 많잖아요. 항성. 아, 그쵸?
3: 네.
1: 그리고, 쬐는 목, 쪼이는 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 판소리를 배우면서 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잘하셨어요. 이 판소리를 정말로 많이 잘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정말 그,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수군가, 그리고 흥부가, 심천가, 어? 춘향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 완전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에이. 네. 그쵸?
3: 네.
1: 아, 그리고 그 이제 그 쬐는 목, 뭐 뜨는 목이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가 꽃타령을 다 아시죠?
3: 네.
1: 꽃타령은 다 배웠겠죠, 학생들도?
3: 네. 네.
1: 꽃타령에서 아주 그게 여러 가지 그 목들이 있잖아요?
3: 네.
1: 항성도 있고, 꺾는 목도 있고 던지는 목도 있고 에?
3: 네.
1: 그죠?
3: 네.
1: 꽃타령을 한번 불러볼까요?
3: 네. 그래죠.
1: 그러면 우리 다

0: 함께 불러보는 거죠. 네. 키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1: 꽃사시오.
0: 네. 예, 예. 자, 불러봐요. 제?
2: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이 꽃이로구나.
0: 키가 낮잖아요. 키가 낮죠. 네. 꽃 사시오 해볼까요? 네. 자,

피고도 하얀 꽃 남색자색이연 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이 고운 꽃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

0: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1: 또 있잖아요.
0: 3절 다 했습니다.
1: 다 했어요? 벌써요? 엄마 제가 지금 아 이슬 간지 했는데 꽃하는 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 아우 그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짧아지네. 네, 이 꽃타령에서 그 아주 선생님께서 아주 그 상세하게 꽃사시오 꽃사시오 던제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목이 등이 넓어지는 소리예요. 네, 등이 넓어지는 소리.
0: 울긋불긋 빛난
1: 그렇죠. 울긋불긋 빛난 꽃. 그렇죠. 황성이라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판소리를 배우면서 그 동작 하나하나 이 여기에서 많이 저희들이 인상이 있거든요. 막 울긋불긋 빛나 등이 넓어지라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이 성이 저 성이 이꽃 저꽃 저꽃 이꽃 할 때도 저기 던져라고 해서 그게 더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아우 벌써 이게 40분이라는 시간이 빨리도 다가오네요. 여러분 또 다음에도 부르지 못했던 판소리나 민요가 있으면 한 번 더 불러보시고요. 네. 오늘 복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참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2: 네. 네.
1: 또 열심히 또 판소리를 배워서 다음에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이미 배웠던 판소리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3: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건물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푹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언니.

태울가 날럼 눈한 듯 국국 청하기 난 저를 물고 송배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0: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된 심장병을 전문 치료해주는 OTC 몽약에 속하는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은 한 곽의 가격이 199원인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대증착가 가격은 신약대학방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내 60개 신약대학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가게 1각, 9가게 3각, 그리고 18가게 6각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3가게 1각에게다면 한 달 반, 9가게 3각은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 그리고 18가게 6각을 보통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나 여기서 붙여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기본 이 비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18가게 6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2개려종 8달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9가게 3각은 1개려종 넉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1각의 평균 가격은 199원으로부터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장병 치료는 일절색이 끝나는 치료가 아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료종을 따라서 견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9가게 3각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넉 달 견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던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서 확실하게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초음 청심환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저는 예, 우리 큰고모니 당뇨 종합을 위해서 몸이 다 붓기고 면세까지 다 붓겨서
1: 당뇨하고 예, 심장병은 예, 친척입니다. 예.
2: 그리고 예, 어전 92이까나요.
1: 아,
2: 예, 아이고, 저 노인 돼서 그저 입에서 냄새 나는가 했는데 예. 그냥 냄새 나지않까 지철질 해도 소금 걸 닦고 뭐 사탕 물고 이래도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빨이 아프다 하면 이 지네 꼼짝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이래 무는 가뭄이 꼼짝 못하고 그리고 누워도 뭐 있고 그저 앉아있다간 또 이래 매삼질하고 이 진도 못하더란 말입니다.
1: 예,
2: 그리고
1: 예.
2: 목 안에서 이 가랑가랑 소리하고 기침 마른 기침 어째 그렇게 기침입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고모가 그 심장병이 그렇겠다고 그래서 그래 내 목동이하고 세 가지 한 가지 더 가져갔습니다.
1: 예.
2: 가져가서 예, 자, 계속 시킨 게 예, 한 달도 채 안 된 게 예, 입에서 냄새 나던 게 그게 잃어버렸어요.
1: 예.
2: 예, 이 몸이 아파서 그랬던 게 그거 잃었고
1: 그럼
2: 목에서 그것이 그렇게 가랑가랑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1: 아, 심폐혈이 심한 증상.
2: 그것도 낫다니까.
1: 예.
2: 나 지금 다 소실되고 몸이 붕긴 게 다 내렸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예, 아, 몸이 할까 봐서 예, 집행님 짓고 화장실도 댕긴다.
1: 아, 그래야 되죠. 예, 예, 예.
2: 식사도 못하고 소화 아이들에서 그러던 게 소화 잘 되놓고 식사도 잘하고 예, 오전이 형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아홉 개 달 받아.
1: 아, 그렇게 하세요.
2: 시키자고. 예.
1: 예, 선택 잘 됐습니다. 예,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 초원청 심화는 수구설 효과 상당히 좋아서, 우리는 이게 현재에 저기 여러 이제 다 몽땅 유전성 심장병 고상당한다.
1: 위에 때에서 누가 심장병으로서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래 자식들.
2: 예. 그 울로부터 큰 것부터 장대가 다 그렇죠.
1: 그렇죠.
2: 그래야 예. 될 거네. 그래서 부모도 이걸로 돌아갔다만 한 것이다. 예. 그런데 저 우리 누이도 80 넘게 야 심장 이 그저 다 따받아 낮에는 베개 가슴을 앉아서 그, 가슴에서 대고서 또 앉거나
1: 그렇죠. 예예.
2: 매삼질한다만 한다.
1: 예.
2: 지금은 지침 올라오면 더 하다만 한다.
1: 예.
2: 그러면서 무슨 저 경기장 원래 숨 차서 못 댕기나.
1: 예.
2: 그래서 내가 쓰고 조건 좋으니까니 이 정신만 공고했다만 한다.
1: 예.
2: 그래 처음에 무슨 말 공고해서 한 부서 숨만 넘으니까니 여기 가래 싹더라만.
1: 예.
2: 그 다음에 한 달 넘으니까 또 여기 가슴이 열리면서 아래 올림이던 게 막 가슴 통증, 통증이 심한 거에서
1: 이런 신저투이 생겼단 거.
2: 예. 거기가 예. 예, 시원해지면서 예, 이렇게 나사진 게 아기 나오네.
1: 예.
2: 어제 쓰기는 두 달 썼는데 어제는 기본상 예, 그래도 예, 걸어 댕긴다고 합니다.
1: 예.
2: 하다, 하다시도 댕기고,
1: 예.
2: 아래 층에다 두 층 내려갔다 올라갔다.
1: 예.
2: 그전에 그냥 못 걸었다고 합니다.
1: 예.
2: 이렇게 좋으니까 오늘 좀 아홉가우 또 배달받다 그래서
1: 아 그렇게 예.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안전하면서 효과성이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2: 예,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타운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아 요즘 이제 춘날도 예, 이전 같으면 막 그저 문을 열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기 쉽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근데 아이들이 이게 이 증상이 자 문 다 열고 예,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기 쉽고 이런 현상이네 없습니다.
1: 많은 분들은 심장의 산소 부족으로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자다가도 어떤 분들은 너무 가슴이 침침해서 창문을 열고 머리 내밀고 있었다는 이런 분들도 다 계시는데 이 제품 드시고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는데 심장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보편적으로는 계속 뛰어나가기 쉽고 창문 위에 추워도 창문 열고 이게 바로 그런 증상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합니다.
3: 네, 그러고 예, 자다도 숨이 떡 맞고 숨이 안 올라서 예, 그럴 때마다 병원을 몇 번 가서 뿌렸었습니다.
1: 그래요?
3: 뭐 예, 조언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 번도 예, 이 약순에 조언하지 않습니다.
1: 이 제품 시작한 다음에는 그렇게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일은 없어졌다. 그렇죠? 예.
3: 예.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그저 숨이 차서 예, 그저 헐떡헐떡함에 주사하는 그러만이 그저 예, 구정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는 아예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1: 그럼요. 예, 예.
3: 예. 중간에 올라올 때면 거기서 앉아 쉬고 거기서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나 한 가지 찍고 이렇게 거셨는데 좀 단숨에 올라옵니다. 단숨에 내려가고.
1: 그럼요. 예예.
3: 예. 네. 잠을 못 자던 게 이 잠 못 자는 거는 한 숨을 할 수까지 잠을 잡죠.
1: 그게 큰 해결이죠. 예예. 예.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몸에는 불리하지만 해도 방법이 없어서 너무 못 자니까 아닌 방법 가운데 수면제를 쓰게 되는데 이 제품 심장병 치료하니까 잠을 잘 잔다.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네. 그 혈압이 높은 것도 예성사도 있고 또 가래 맞는 기침을 어찌 그리시 얘기합니까?
1: 예.
3: 그래서 이 가래도 싹 없애고 김치 많이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이 사갈 수 있는데 다 효과 좋았어요. 오늘 마이 중심에서 또 마이 보내달라서 오늘 배달 받았고요.
1: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이게 저걸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나는 저기 심장이 좋지 못해 저녁에 있다면 여기 몇 번씩 깨어났다 속이 불편해서
1: 예.
4: 자고 해서 그러니까 또 이거 쓰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 다음에 심혈이 빠르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예.
4: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4: 원래 100이 넘었다는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그럼요. 예.
4: 그 다음에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내릴 적에 몇 번 셋다 오르내렸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단길로 쓰자고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싸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0: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미 네. 오랜 시간 동안 신약대학방에서 반 시간도 길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시간만 해도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이 제품을 믿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이런 특점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나 이거 장길로 쓰자고 해서 집안이 좀 많이 싸다고 그러고.
0: 그렇게 하세요. 차수는 네. 하루에 이미 야듭달 두 개로 정을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니까 한 번 복용하다가 두 번 갔다 왔다 해도 되지만 해도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1: 예.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정심환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믿고 쓰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리가 없을 정도로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기본 그 증상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증상으로서 느끼는 바가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심장병 치료를 했지 고혈압 치료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져야 혈압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놔서 심방세동이라는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찬도 실찬도 있기는 있지만 해도 팡찬이라는 피가 들어오는 간을 그 심방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막이 보다도 떨기는데 이 판막은 하루에 심장이 10만 차자후 수축이어 날 때게 되면 판막은 10만 차자후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막이 꼭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혹은 또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가슴이 침침하고 신저통도 협심증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거나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1분의 60차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심률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40몇 차 너무 빨라서 어떤 분들은 120, 30차 40몇 차일 때에 되면 기본으로 심장내과에 가게 되면 그 집어치를 열어야 할 겁니다. 심장에다. 40몇 차를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당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어느 순간에 이것도 역시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뛰니까 심장이 그거 받아내지 못합니다. 온 하루 동안 그렇게 빨리 뛰게 되면 이래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이제처럼 심률을 고르지 않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고 잠자면 계속 악몽이 시달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많이 하고 기침을 잘하고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가래가 성하고 입이 말라들고
2: 네.
0: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좋은 정신화를 예, 지금 우리 언니가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예. 효과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신장이 나쁘지, 그나게 안 좋은 것도 핫해보고, 신장이 나쁜데 자꾸 핫해버렸죠.
0: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예.
3: 글쎄 말이죠. 기침이 딱 그냥하지, 기침하면 또 가래는 어떻게 나오지?
0: 심폐혈이 심해서 그렇죠.
3: 예, 심폐혈이 심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중약도 먹어보고, 무슨, 신장도 해보고, 뭐, 그나하고서 신장이 무슨, 관심병이라든지.
0: 관심병, 예. 관상동맥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그러니까 심혈이 그나하고서 1대 20대 그로 그다고 그다고 대화된 일이 올때 없습니다.
0: 와 무서운데.
3: 예 예. 숨이 차서 예. 어디를 우리 집에 삼층만 깨진데 우리 집 알타르고 숨을 할때 어디가 얼라고.
0: 예.
3: 야 그래서 이 약 잡신 게 요즘에는 어제는.

0: 3타고 싸고 9타고 싸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
1: 그래서
0: 한 조금 먹는데 요 허가 좋다고 나신다.
1: 그렇죠.
0: 어디 이렇게 편하게 하지 이분은 이거 뭐가 속이 편안한 게 나고 가슴이 별로 화해 튀우는 감이 난답다 지금.
1: 그럼요.
0: 지난주에 이런데 이렇게 성장 이까지 했어요. 뭐 뭐라 말아야 내가 몰랐으면 못하셨다 이게 지금 이 잡수고 너무 싸울까 이런데 야 이거 우리 동생 우리 언니 동생도 지금 심장이 나쁘단다 이 심장 아무래 심장 나빠서 그냥 다 잡수고 것도 난 보통도 모르게 그거 잡수고 것도 그렇게 좋다 하세요.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그래서 자고야 어디서 언니 이런 좋은 약 어디서 가져와서 그래 이 신경 따위 박사 반다고 쓰 그러니까 야 이번에 배달 할 때 우리 언니하고 둘이 다 배달 그래서 아홉 덩치 배달
1: 그래라 하셔요. 예, 아홉 덩치 생각 주니까 그 정도 계단에 넉 달 복용하신 양은 그 정도는 지금 정도 그 증상에서 그 정도 복용하지 않으면 낫다고 그저 헐끗어치우고 이렇게 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꼭 료성을 따라서 두 개 료성은 꼭 견제하라 하세요. 야도 따르게.
0: 예. 다시겠다.
1: 계속 그럼 됩니다.
0: 두풀 받겠어요.
1: 그렇게 하세요. 3, 3에 다시 껴보 연락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심장병으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 출혈이 잘 생깁니다. 치아가 흔드는 경우를 동반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해도 치아가 흔들어서 한 친구는 주사를 했는데 반년 만에 치자 한 그 친구는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고 이 작부는 계속 심장병으로 점점 더 중하게 되니까 치아를 뺐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치아통, 치아가 흔들거나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온 제품 초원 청심하는 여러분들한테 심장을 구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리시는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입니다.
2: 네, 그래요. 네,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 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화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의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0: 하지만 지금은 훈촌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촌국 과학연구감측중심 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 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탐사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조망설비, 3개의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촌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외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네 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 벼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0: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 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 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변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물어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수확기 우렁찬 기계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약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수 생산이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군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주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 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제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1: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국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혈보도 변강에서 종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두만강변의 100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100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황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존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공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0: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개방 후 도문통상군은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구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공문, 100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100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써온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이 100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1: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사는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세 열 공급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 책임회사 자금일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 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 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붕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 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치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2: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0: 사회보험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창급 공시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차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진디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1: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율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북등 동인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건강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4시 전으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내방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드리는 우리 활동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장약심내방 한 곽의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더 감면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광주 백운산 익성균 두 곽을 증송해드리죠. 예, 이 익성균은 주로 장도안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주면서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좋습니다. 예, 유해균이 과도한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장도 내의 균형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아주 좋죠. 예, 다시 말해 이 익성균은 장도에서 특정 부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작용합니다. 이 익성균이 들어가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백운산 익성균 4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5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백초금골첩은 경추병이 있거나 견주염이 있거나 허리가 시큰시큰하거나 아프고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시큘고 아픈 분들 그 아픈 부위에 붙이면 그렇게 좋아지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원적 외선 토르말린 전기 온열 옥매트를 증송해 드리죠. 예, 이 매트는 넓이가 1m 50이고 길이가 1m 90입니다. 예, 이 토르말린이 이 성분이 열을 받으면은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예, 음이온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 속의 산소를 말하죠. 예, 지금 이번에 1980원짜리 토르말린 그 원적 외선 옥매트에 이걸 하나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에 또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심장 근육 영양제인 동린당 후메이큐스 완전항이 이걸 두각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상세히 묘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시고 그 배달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배신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배신병이란 어떤 병인가 하는 거 알아봅시다. 예, 배신병이란 이게 우리 몸을 상처, 중처, 하처로 나눕니다. 예, 그런데 폐와 심장은 다 상처에 있죠.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이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는 환자 본 신이 매우 바쁩니다. 예, 배신병이란 피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들이 굳어지면서 심장이 피가 들어가지 못하죠. 예,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옵니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원래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0: 잠시만요. 문의

0: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장난 신비방 약몽을 효과마다다 그랬다.
2: 예, 말씀하십시오.
1: 예, 나는 이 장난 신비방 약 먹고 예, 효과를 너무 잘 봐서 자꾸 마다기시다.
2: 하하, 예, 그렇죠. 예.
1: 예, 심장이 예. 나빠서 예, 그래서 후두둑하면서 재택 소리도 놀라고 어떤 마음이가 어쨌든 막 불안하고 예 그랬을 때다.
2: 예.
1: 예, 불안하게 기부야 해나고 어쨌든 예 밤에 잘 때 이불도 가슴에 얼려 못 놓고 자고.
2: 네.
1: 이래고 밤에 자다가도 얼리심 올라해 와서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네.
1: 예, 그래도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 이야기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2: 맞습니다.
1: 예, 내 아픈 출산과 비름에 맞는 것 같아서 내 선택했었는데
2: 예.
1: 네, 우선 무슨 지 3년이 났는데, 야, 어찌저도 모르겠습니다.
2: 아, 효과를 많이 예, 보죠, 이게.
1: 그때 싸먹고 후에 또 한 번 싸먹고, 세 번째 만에 또 쌌습니다. 우리 연간 또 놓고 와서.
2: 예.
1: 또 예, 이 약이 서당량이 되고, 어떤 효과 너무 좋으니까, 네, 믿음이 가가지고, 연간이 작년에 놓고 왔을 때, 차 예. 이하고 대다시 했던 우리 연간이 지금이, 이전에 언제 알았던가 싶은 이런 감이 납니다.
2: 이 약이 소장약이면서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 말입니다. 예. 이 주요하게는 예. 그래서 이게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이게 아주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인 그 특수한 이런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서 치료를 해주지. 그다음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주지. 이러니까 그렇게 치료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1: 예, 예, 바로 후에 예, 선명하게 효과를 본다.
2: 그렇죠, 예.
1: 예, 오, 그래네. 우리 영감 이렇구네, 이렇구, 이래서 이 동네에, 아이, 저기, 한쪽 아줌마이고, 조선 아줌마이고, 다 소개를 했습니다.
2: 하하, 많이 소개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1: 한쪽 아줌마이는 부위 와서, 아이, 손가락 꽉 쥐지도 못하던 게, 어쩌는 구약을 잡수고, 어쩌면 완전히, 언제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수저도 타고, 주방 일을 다 하고, 예. 양파도 다르고 어떤 모든 일을 다 합디다.
2: 좋죠.
1: 예. 같이 앉아 댕기지.
2: 예.
1: 그래서 있는 어떤 또 아줌마이 또 하네. 자꾸 안주면 자불고 자불고는 지서가고 자꾸 그래던 게 내 이야기 또 소개를 해서 이따가 한쪽 아줌마이 잡수고 효과를 볼까. 그 아줌마이도 또 쌌단 말입니다.
2: 아, 예.
1: 이게 그 아줌마이도 지금 이로써서 한국까지 나갔습니다.
2: 그렇지. 예.
1: 예 우리께 두 부부간에 모두 건강하게 활동량이 많고 이래고 그래까 예. 야, 모두 동네에서 어디서 이러냐. 이렇게 선택했나 하고 모두 예. 그랬단 예. 말입니다. 예. 취재란다.
2: 이 약은 예, 누기를 소개를 해줘도 절대 요가에 먹는 약입니다.
1: 예, 그래도 예. 우리 또 이 짤로에 대해 사진이 아줌마 안내 있는 게 어제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쩌면 답답했었는데 예상이완도 여름지 남의 기억력이라면 없단다.
2: 예.
1: 예, 그래도 예, 다리도 또 뭐 관절도 아프다지 이런 게 사진이 올라 못 가서 예. 어서 개구나 두 손 나간다 자꾸서 올라가는 게 예.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할게.
2: 영 좋습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은 정말 이거 잡숴야 됩니다.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아 나는 다발성 뇌경색이 왔지만은 뭐 팔이랑 다리랑 맘대로 쓰고 뭐 언어도 그 장애아이고 맘대로인데 무슨 뭐 치료를 뭐 할 필요성도 없지 무슨 특히 그 크게 방심하는 이런 분들이 영 많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거기 고마의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게 머리에 그 큰 혈관, 모세 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그거 다발성 뇌경색이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있겠거나 예, 그게 왔는데도나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결국 왔다는 거 이미 진단을 받았다고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도 또 방심해서 어우 나는 지금 뭐 마음대로 수속을 쓸 그래 이롭다. 이런 사람. 사람들이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약을 안 쓰고 이래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전문 이 객가나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하이마 방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그 중심인 이 치우노도 있고, 예. 예. 그리고서 그 이 또 전문 특히 그 시간 지점

0: 기억력 이런 걸 그런 거 하는 그 이 여론 부위에 지금 뇌경색이 또 다시 있겠거나 다발성 뇌경색이 온다 할 때면 것이 바로 치매로 들어간다. 예. 그래 이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은 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고서 이 다리랑 허리랑 지금 아프고 뭐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그리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그 간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간을 다스려주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절 치료에도 그렇게 좋은 약입니다. 이 관절이 치료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드시고 관절이 나사진 게 제일 빨리 알게 가지고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알려드릴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지금 이중으로 현금을 감면해 준다. 예. 아주 예. 그 지금 경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우리 활동이죠. 예.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2: 예, 안내해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3: 예, 혈압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3: 딸 예,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몇 달씩이나 뭔가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예, 다른 독색 방법을 예, 알려주었는데 예, 그 방법까지 쓰니까 나 예, 정말 예, 혈압적이나 뭔가 이 장약만 먹어도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잖가.
0: 아, 예.
3: 예, 지금은 예, 원래적이나 예, 저는 예,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또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면풍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예, 자꾸 이렇게 붙들붙들 때 가지고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앞달 좌우 이거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서 예, 이 약은 예, 야생 약 예, 서장이 야생, 저희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다른 야생 약들로, 예, 최소한 우수한 약이 돼 그러는지, 예.
0: 예.
3: 다른 적이나 뭔가 일반 이런 약보다, 예, 다릅대다, 약 효과가.
0: 예, 그렇죠. 예.
3: 예. 저는,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제를 모였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예, 이상의 심내방만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좋아가지고, 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우리는, 예, 다른 약을 먹는 게 없고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좋죠.
3: 내 예. 소개로 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예,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 됨까.
0: 아, 그렇죠. 예. 원래 예. 요가에 예, 먹는단 말입니다. 예.
3: 예. 우리 둘째 신우는 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심장이 확 나쁘고 계속 이렇게 맥이 없다 하고 또 위궤양이 예, 있어가지고 예,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위도 예, 소화가 영 이렇게 안 돼가지고 예, 그랬는데 예, 내 속에서 이 약을 먹고서 예, 그렇게 예, 효과 좋다 됨가.
0: 그렇게 좋아집니다. 원래 그런 효과를
3: 예.
0: 봐야 돼.
3: 그래 이번에 또 왼발을 예, 현금도 또 예, 이중으로 이렇게 감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이럴 때에게까나 예. 그 붙여줘야 됩니다.
3: 예 그래 오늘 예, 붙여주려고 예, 전화드렸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먼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아, 예. 배달 받아가지고 한국에 붙여주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예. 언니 소개로 이 약을 썼는데 예. 효과가 너무 좋은 겁니다.
0: 아,
4: 저기 우리 아저씨는 노공이 두고 있나 걸렸댔지 부두암으로 수술했지 나도 또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생각밖에 이 약을 썼는데 너무도 효과 좋은 겁니다. 지금 뭐 일어나 앉지도 못하더니 어제는 혼자 일어나 앉아 하고에 앉아서 저기 좀 이전에 막 베개를 받쳐놨는데 몇 달로 역시 앉아있습니다. 나는 너무 예. 기뻐서 예, 선생님들 감사도 드리기 싶고
0: 예.
4: 저기 앞으로 이 약을 더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4: 제가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또 약을 더 쓰겠습니다.
0: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배신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배신병 하면은 호흡도 기통 질병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공지

잘 안 되는 질병이가 COPD라는 이런 호흡도 질병입니다. 사람이 전체적인 기관지 폐활량하고 이게 떨어지면은 숨을 쉴 수 있는 최대의 폐활량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COPD라고 하는데 주요하게는 먼저 기관지가 편안하게 하는 소장지를 복용한다. 그다음에 숨을 쉬죠.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는 제일 최대한으로 그 숨을 들이쉰다. 혹은 숨을 내쉬죠.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적을 계산해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炎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오죠.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에 따른 혈관도 굳어진다.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죠.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이걸 폐심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찹니다. 폐심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대죠.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그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서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하면서 속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또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또 홍경천이라든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이런 성분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서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관상 동맥이 혈류량을 또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 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심장이 좋아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심근 세포를 격활시켜주면서 심장을 다스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심병이 있는 분들 장약 심내방 써준다 할 때 폐심병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이런 약이죠. 우리 지금 보면은 그 심부전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도 이 심장병 중에서 그 심부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부전이라 할 때 그 주요하게는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악화돼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순환 장애입니다. 이런 분들 지금 심부전이 발작할 때 보면은 엄중한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또 구슬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죽음에 희림박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급성 폐수종이 생기면서 대량이 분홍색 포말량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피부가 차갑고 습할 뿐만 아니라 입술이 새파래 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이런 표현이죠. 의식도 그 모호하고 또 흐리멍텅해지고 정신을 잃거나 혹은 심원성 쇼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이래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중에서 이 그 심부전이라든가 또 좌심부전이라든가 우심부전 이런 심장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이죠. 그래서 우리 심부전 치료에도 효과 좋지만은 또 이 또 좌심부전이 또 있습니다. 이 좌심부전으로 또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좌심부전은 주요하게
배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배부에 어혈이 지고 나쁜 피가 뭉치면서 전신의 피 공급이 잘 안 됩니다. 특히는 밤에 숨을 쉬기 바쁜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깊은 잠이 든 후에도 너무 숨이 차서 놀라 깨서는 한참 앉아 있거나 혹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바꾸고 나서야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우면 숨이 차는 것이 가수

0: 해지고 베개를 밑에 대고 반쯤 앉아 있어야 숨이 덜 차게 됩니다. 예. 온몸이 해나룬해 나고 또 피로한감이 나타나죠. 예. 심장이 혈액을 펌프해서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육하고 기관이 혈부족이 생기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많아지죠. 예. 폐부에 나쁜 피가 뭉치면서 어혈이 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마른 기침을 유발하고 하얀 가래가 가래거나 혹은 급성 폐수종이 오면서 분홍색 포말리안 가래가 나온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좌심부전도 좋고 우심부전도 좋고 그러면서 또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입니다. 이 장시식 노공은 주로 고혈압병이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 하지 못한 분들 보면은 소동맥백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절박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혈지 높아도 장시식 노공이 유발을 증가시켜 주죠. 저희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어는 주로 혈압, 혈당, 혈지, 尿酸이 높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서 가지고 스코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주 우수한 이런 약. 또 그에 따르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죠.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또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서홍화라든가 서홍화리 그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서상이 홍화로에 그리고 우슬이 들어갔는데 장시식 노공을 비롯해가지고 서로의 지금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들이거나 또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준 이런 면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장시식 노공이 온 분들 그 장약 심리방을 써주는 게 아주 바람직한 이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병 중에서 보면은 또 신지연이 심근염으로 곧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거 보면은 여러 사람이 지금 신지연이라고 소리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생한다고 이러는데 이 신지연은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요하게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왼쪽 가슴을 꽉 눌러 놓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하고 하고 압박감이 나타나는데 심교통하고 비슷하지만 아픔이 더 오래 지속되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뻗치기도 하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부성맥이 나타납니다. 부성맥이라는 것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호흡곤란이 또 나타나죠. 심근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꼭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서 자양하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런 성분 당귀라든가 또 홍경천이 담남성 이 담남성은 기를 보충해주고 음을 자양해서 심장과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그리고 지룡은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기를 보양해주고 음을 자양해주죠. 우술은 또 요 황기와 결합해서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준다. 그리고 또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성분 지룡하고 서홍화 담남성하고 소목 우술이 들어갔고 또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그 약이고 또 그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 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거신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심근염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심근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마주할 때 이 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고요. 또 이번 주 전국 식량 안전 선전주를 맞아서 오늘은 식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 선전 주제는요. 현재를 혁신하고 식량 안전 보장으로 미래를 지키자입니다. 기념일을 계기로 식량의 소중함과 식량 안전 보장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량 절약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과 전국 식량 안전 선전주가 어떻게 제정되는지 여러분 그 배경 아십니까? 자,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 기아와 영양 실조를 방지하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세계 식량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모두가 함께 행동하자는 약속인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약 20억 명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3분의 1이 낭비되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식량 안전 보장을 국가 안전 보장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곡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식량 저장 능력을 강화하며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식품 낭비법을 제정해서 음식 낭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 보장과 인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말해줍니다. 식량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량 안전 보장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식량 안보가 위협받으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 사회 불안이 발생하고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식량 위기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식량 안보는 또한 국가의 자주권과 직결됩니다.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면 국제 정세 변화나 무역 분쟁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비축을 강화하며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는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량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영양실조, 식중독, 만성질환 등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낭비는 매우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약 3분의 1이 낭비되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 13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식량을 모두 모으면 전 세계 기아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식량 낭비는 생산 단계, 저장 단계, 운송 단계, 소비 단계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특히 소비 단계에서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가정, 음식점, 급식소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난 양에 달합니다. 식량 낭비는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물, 에너지, 노동, 토지가 모두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식품 낭비법을 제정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자는 운동으로 식당과 가정에서 음식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과 전국 식량 안전 선전주는 단순히 식량을 아끼자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은 균형인데요. 곡물과 채소, 과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중국 영양학회가 발표한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 따르면 하루에 12가지 이상의 음식을 일주일에 25가지 이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 기름의 과다 섭취를 줄여야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는 높아서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을 중심으로 이 한식단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비만과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 자신의 활동량과 체중에 맞는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과식을 유발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필요하면 건강한 간식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는데요.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식욕을 조절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량 절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량 절약,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장을 볼 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냉장고에는 식재료를 먼저 확인해서 중복 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림박한 식재료는 먼저 사용하십시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먹을 만큼만 드십시오. 남을 것 같으면 조금 적게 만들고 부족하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말고 다음 끼니에 활용하거나 다른 요리로 재탄생시켜 보십시오.

음식할 때는 적당량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인원수에 맞게 주문하고 남으면 포장해 가십시오.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해서 접시에 음식을 남기지 않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식량 절약을 실천하십시오. 배식량을 조절하고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은 음식은 재활용하거나 퇴비로 만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배출해 재활용하십시오. 식량의 소중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식량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음식을 남기지 않은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량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식량 안전 보장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량 정책이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또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작지 보호 정책은요, 농지를 보호해서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작지 보호 정책을 통해 농경지 감소를 막고 농경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자 안보 정책은요, 우리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식량 비축을 강화해서 자연재해나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 식량 비축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비상시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량 절약 정책은 이 반식품 낭비법을 통해서 음식 낭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통해 국민들의 식량 절약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량식 안전은 정부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량의 소중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특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밥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미래의 량식 안전을 지키는 보장이 되겠고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30분 동안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현대병원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모두 치료에 많은 그 감사를 표시하고 또 오래도록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난병 치료에 좋은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현대병원에서만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독특한 치료 방법, 예, 그게 바로 부강주사료법, 면역각성요법, 복부섬유화 방리기술, 예, 이런 새로운 치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만성병이라 해도, 그리고 또 큰 병원 찾아가면 수술이 필요하다 해도 현대병원을 찾으면 수술 없이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 없이 해결되게 합니다. 예, 이런 치료 방법은 우선 치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여러 만성병에, 그리고 특히 면역성 질환에, 몸이 면역 기능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가 면역성 질환,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저 방법이 없다 해서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만 채취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부에 발생하는 병이 여러 가지인데 어제 건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고 또 피부에는 또 그 잘 낫지 않는 습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 우리 인체의 피부의 그 장벽이 무너져서 외부의 자극을 견뎌내지 못하는 질환, 습진, 피부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습진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우선 가려움증이 아주 심합니다.
1: 네.
0: 가렵다고 여겨지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물론 뭐 약간은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습진은 그와 달리 반복되는 이런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일명 신경성 피부염이라고도 부릅니다. 현대의학상에는 주로 심한 스트레스나 혹은 불안, 긴장, 이건 다 정신적인 요소,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좀 알레르기 체질, 과민성 체질을 가진 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전화 걸렸습니다. 얘기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두 번 했습니다.
0: 예.
2: 치료하기 전에 지탱이 짓고도 재분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두 번 하니까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네.
2: 지탱이 짓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 몇 번 더 하면 영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가서 또 치료를 하자 그랬나.
0: 네. 예. 두 번, 이런 엄중한 경우는 적어도 세 번, 예. 예, 이건 세 번은 기본이고 아마도 엄중하다 할 때는 네 번 치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있으니까 견제해서 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저 이 허리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하면서 이 다리 안에 이 내리 막 저리
0: 내리 버치면서
3: 버치면서 예. 디딩이 바쁘다만 한다.
0: 네. 예.
3: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그 부강주사료법을 그 이 선생님 한 대를 맞았는데 야 앵겔아 이게 허리가 슬 아프고 디딩이 제가

0: 나 당한다.
1: 예.
0: 내 멋지게 당한다.
1: 예. 예. 허리 예. 자꾸 예. 앞으로 구부러집니까?
0: 예.
1: 예, 예. 벽이 바쁘고, 예.
0: 예, 그러면서 둘이 막, 뒤쪽이 아래 막 다리 내려가면서 통째 어떻게 심하지?
1: 예, 그게 문제가 허리에 있습니다. 여추 협착일 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내일로 예약하자겠다.
1: 네. 먼저 치료하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0: 한 열흘. 그렇구나.
1: 열흘. 예. 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단번 치료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마워.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아빠부터 할 수 있어서 현대병원에가 치료를 두 번 받은 게 효과가 용서했습니다.
1: 네.
3: 당시 병을 주고 화장실도 기어 다니었는데 이전에 밖에 내가 4층인데 잠시 내려가서 약간씩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1: 그 쌍지팽이를 짚고 다닌다면 그거는 수술이 필요한다 한 겁니다.
3: 예, 수술하라는 거 아예 했습니다.
1: 네.
3: 네, 기록한 게 이렇게 효과가에 내일 가서 치료하는 날짜 돼서 또 가자고 그랬는데.
1: 12날 지났습니까?
3: 20날 됐습니다.
1: 20날 건 조금 너무 오랜 것 같은데 예, 효과를 보실 때 계속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아랫지 아저씨가 예, 어제 어둠 허리 아픈 게 대응성 그런 게 정말 요주반 투철한데 예, 야수가 됐단다. 그런데 엎드렸다가 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 앉아서 혼낸단다. 그래 연비병원에 실내 가서 그랬는데 수술을 하라더란다.
1: 그렇죠. 예.
4: 수술을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나서 아이하고 듣는 소문에 동의들이 가서 치료한 게 예, 현대병원에가 치료한 게 한 번 맞은 게 고통 덜어주고 그래 아프지도 않고 하더라면서 예. 그래 그거 전화 드리달래 해서 뭐 그래 전화 드리는 겁니다.
1: 네. 듣는 소문과 같이 허리 여추 협착증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하다 해도 수술 없이 치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65-212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제 그 신경성 피부염, 예, 이것을 습진이라고 부르는데, 예, 습진은 이게 모두 림상에서 극심한 가려움증이 먼저 나타나므로 자꾸 긁게 됩니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도선생님.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무슨 감도 허리하고 이 무릎이 무릎관절이 아파서 바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가서 예 이제 부강주사를 두 번 맞은 게 와 완전 신이 나서졌습니다.
1: 두 번 치료했는데 완전히 나섰습니까?
5: 예, 그래 공고히 하려고 또 이제 조만간 한번 내리나 가보겠습니다.
1: 예, 두 번 치료로 완전 나설 수는 없습니다. 보통 예, 세 번 치료가 수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번입니다. 예.
5: 예, 그 선생님도 그랬다. 세 번 적어도 세 번은 맞아야 된다.
1: 맞습니다. 아, 예.
5: 예. 그래 무릎
1: 내일 갈 날짜가 됐습니까?
5: 예.
1: 예, 265-212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5: 예, 수고해 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지금 습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보통 그 좀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들, 예, 그 외에도 또 자꾸 습관적으로 피부 긁는 사람, 예, 그리고 옷, 예, 어떤 옷에 의해서 자극받을 때, 예, 주로 섬유, 화학 섬유 제품. 예.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언니가 예, 요새만 탈출에 자골신경 토이돼서 예, 허리 진에 아파서 지폐막 때려짚고 제구 걸어 다녔습니다.
1: 예.
6: 그랬다가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리 그 현대병원에 리원자의 부강치료 요법에 얻어놓은 두 번 받았습니다.

0: 2번, 예.
1: 예, 2번 받았는데, 아, 그렇게 밤에 동시에나 돌아도 못 눕겠던 게, 우선은 돌아 눕을 수도 있고, 걔도에 집에 막 때려 짓고 소리, 허리 꼬불던 게 조금 펴지고,
0: 예. 그게 됐습니까,
1: 걸음,
0: 예.
1: 예. 걸음 걸기, 걸어도에 술 아프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 언니 경험은 반가워 한다.
0: 네. 예.
1: 그래서, 그거, 이제, 오늘까지 열할 일이 됐습니다.
0: 아, 그럼 그 다음 치료 시간이 됐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내리 또 주사 맞으러 가자고 소리 예약하는 게입니다.
0: 예, 효과
1: 예, 효과 좋습니다.
0: 좋다, 예.
1: 예.
0: 예. 효과 있을 때 부지런히 치료해서 완전 낫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예. 우리 언니 네 번 맞아야 되겠다 하더랍니다.
0: 예,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네 번 맞아야 됩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네 번 계속 맞겠답니다. 계속 다른 데가 약을 그리 쓰고 그렇게 집마다 놔야 되는 게 정말 이게 일도이라며 그랍니다.
0: 아, 언영 치료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예,
1: 예, 예 그랍니다. 예, 예. 예, 예약하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동생이 무릎 관절이 이 태양성 관절이라고 진단받아서 어제 그냥 뭐 주사를 맞고 어찌고 한 것도 낫지 않아서 예. 현대병원 지금 치료를 한 번 받았는데 통증이 많이 났다지 않까?
0: 네.
3: 예. 예, 그리고 이 앉았다 섰다 하는 데가 되게 많이 편리해야지 이거. 어쨌든지 영 좋단다. 그래서 예. 우선은 열 할리니까 열 열이 특날 가자고 내일 가자고 그럽니다.
0: 네. 1652120에 연락하시고 가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나의 비염이 온 게
0: 예?
4: 비염.
0: 비염이랍니까?
4: 네, 비염.
0: 예.
4: 그렇게 약 치료를 써서 치료하느라 한 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받았는데 지금 비염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때문에 세 번째를 가다가 예약하자고 합니다.
0: 그 비염이 아무리 오래도록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을 때는 몸이 면역 기능이 문제로서 과민성 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병원의 치료 방법은 그래서 정상공제 치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0: 대부분 치료 한계에 효과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몇 번 오라 하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피부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의 제1장벽이라고 부릅니다.
2: 네.
0: 예, 그러니까 피부질환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간이나 폐 나쁘면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피부에 나타난 질환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 네.
0: 예, 피부에 붉은 반점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가렵고 예, 또 긁으면 진물이 나다가 닦지가 않는 예, 이런 만성 습진 환자분들 예, 많은 분들이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즉 격소용고만 바르면서 버티는데 이거는 보이는 증상만 잠시 누를 뿐이지 병이 예, 근본적으로 낫을 수가 없습니다.
2: 네.
0: 예, 중요하게 변증론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습진의 근본 원인은 몸 안에 있습니다. 증상은 피부에 나타났지만 근본 원인은 수별이 몸 안에 쌓이고 기혈 조화가 깨진 것이며 피부에 생긴 병변은 실제 내부 불균형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외용 치료만으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뿌리가 되는 인체 내부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즉 격소가 들어간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는 오히려 점점 더 얇아지고 그리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병이 더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2: 네.
0: 예, 이 습진도 역시 자가 면역점 체질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연길시 현대병원의 치료가 독특합니다. 예, 그 치료, 몸이 면역 기능을 조절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고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 스테로이드 용고의 그 바르는 횟수를 점점 줄이다가 완전 끊을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네.
0: 일상생활의 관리 팁을 얘기 드린다면 되도록 예, 긁지 않도록 좀 애써야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항상 보습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물 샤워를 조금 하지 말아야 됩니다.
2: 네.
0: 금지.
2: 네, 네.
0: 예, 온화한 물. 예. 그다음에 좀 부드러운 면 소재로 된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조절 잘하고 그다음 숙면에 잠을 잘 자도록 좀 노력해야 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시누이가 예, 현대병원에 댕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무슨 병으로 치료받습니까?
3: 예, 여쭈간 반
0: 탈출에 예.
3: 자꾸 지워가지고 예. 예, 저 이 붓기 바빠하고 허리 아파 통증이 심하고
0: 예, 예.
3: 저 허리 자꾸 앞으로
0: 구부러지고 예,
3: 붓기 예, 바빠서 이미 한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네. 예.
3: 그런게 지금 용 효과 좋다 그러니까.
0: 아, 예.
3: 지금 얘기해도 통증이 말자 뭐 하나 되고 이 통증이 났으니까 좀 허리를 조금 펼수있다
0: 조금 펼수있고 예.
3: 예, 정계도 미네 얼마 못 가고 앉아있고 얼마 못 가고 앉아있고 하던게 중계도 조금 이래 걸을 수 있고
0: 예.
3: 밤에도 돌아눕기 바빠서 영 그랬는데 저 지금 계도 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나 밤에 돌아눕기도 허라고 걷기도 많이 났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많이 났을 적에 조금 더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내일 좀 예약해달라 해서 그러니까.
0: 님이 두 번 치료했습니까?
3: 한번 했습니다.
0: 아, 예. 한번 치료에는 그래서 효과를 알릴 정도로 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예. 그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적어도 한 세 번 치료, 엄중하면 한 네 번 치료도 가능합니다.

0: 합니다. 네.
1: 예. 예, 알았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이 피부에 습진이 자주 난다 하는 사람은 음식으로는 좀 예, 매운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술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예, 그리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말씀하세요. 예,
3: 병원에 가서 이 머니 가서 이 몸이 너무 아파서니 가서
0: 예.
3: 왜?
0: 예, 말씀하세요.
3: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가서 예. 예, 뭔가 뭐 한 열흘 이제 지났는데 많이 가 아픈 게 많이 나왔습니다.
0: 몸이 가려워서 예 진단은 뭐 어떻게 뭐로 받았습니까?
3: 모성이 물론 보통 나이 기르기 때문에 몸이가
0: 예 노인들이 피부 가려움증이 많습니다.
3: 예 너무 진액이 말라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게 그래도 많이 약 좀 쓰고 한 게 좋습니다. 이제 내일이 올해서 내일이 가는 날입니다.
0: 아 예 연세 어떻게 되는 부입니까?
3: 아, 68입니다.
0: 예. 너무, 뭐, 고령은 아닌데, 글쎄, 그, 피부 가려움증, 당뇨는 없습니까?
3: 없습니다.
0: 예.
3: 없고.
0: 네. 예. 뭐, 한번 치료 해봤습니다. 예,
3: 너무 도움은 가라봤어요. 예. 그 하다 말입니다.
0: 예.
3: 이 등교회람이 이렇게 우다면 더 가랍다 말입니다. 그래, 그랬던 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습니다.
0: 예. 효과 확실히 알린다면 예 그다음
3: 예,
0: 치료
3: 예 약이 좀 세게 썼는데 그래도 효과를 못 봤는데 그래도 예, 효과 그래도 예, 지금처럼 보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가서 한번 더 치료를 받고 예.
0: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이모의 어제 그래 뭔가 거기다 이렇게 그 셋이 그러니까 그때 전화 취해서 이관련 문자인데 가서 예약하고서 그래 떠나갔습니다.
0: 예,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4: 해양성 관절 무릎이,
0: 무릎이 아파서 예.
4: 예 이모 예 이제 어선 81세입니다. 굉장히 이 무릎이 어지감이 조금 이래 좀 붓겠단 말입니다. 예. 예, 이 무릎이 뒤에 그 엄포가 들어간 데 있지 않습니까?
0: 예.
4: 그게 좀 불어났단 말입니다. 달걀이 딱 아, 그걸 누르면 아프진 않다. 흐물흐물하게 물처럼 예. 그렇게 예, 아프진 않다. 근데 이 우위는 붓기고 누르면 아프진 않고 무릎이 우위가 아프다만 다 이 앞이 그런 게 한번 맞았습니다. 오늘 가서 오전에 가서
0: 예,
4: 이게 예, 맞은 게 어제는 감각은 용 좋다.
0: 감각이 좋다고 예,
4: 예 감각 용 좋다. 이게 한 서너 번 맞으면 어쨌든 이럽 거냐 정말 어제는 조금 이렇게 좀 나가 걸을 수 있겠다 이랬겠다.
0: 예, 예.
4: 너무 네, 너무 즐거워서 그냥 이 전에 해라면서 내가 그래 전하는 겁니다.
0: 예,
4: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예, 그 골관절병, 예, 무릎이 아파서 걷기 어렵다는 분들 또는 허리가 아프다, 예, 목을 돌리기 불편하거나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물론 풍습 골관절 질병 예, 여기 대퇴골 무혈 괴사도 좋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발목이나 손목이나, 예, 이런 여러 관절 질병에도 부강수사료법은 아주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큰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치료하고 치료해도 낫지 않던 분들이 아 벌써 한번 치료한 게 느낌이 아주 좋다는데 예, 이렇게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지 한번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예, 진짜로 그 치료에 임해서 일반적으로 골관절병은 3번 예, 적어도 3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한 분들이라 하면 예, 4번 이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병원의 치료는 골관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의 내과병도 정신적인 질환에 예, 면역성 질환에 여러 가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산나 지금 담낭염도 아주 흔한 병인데 예, 이 우선 담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2: 네.

0: 그다음에 그 담즙을 예 주머니 예 담낭에다가 모여서 예 거기다 잠시 머물게 하는데 바로 여기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담낭염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예, 꽤 흔한 문제인데 대부분이 담석이 담낭관을 막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담석이란 바로 담결석에 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담즙이 고이면서 담낭벽에 자극이 생겨 염증도 생기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세균 감염이나 담낭의 혈뇨 장애 등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의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0: 습근병 정석이가 전국보건건강대회사한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제140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세계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월 14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광주교역회에 축하사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창설 70년 내 광주교역회는 중외무역 교류 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손잡고 다자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경제무역 호혜 상생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며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상무부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한 제140회 광주교육회는 이날 광동성 광주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CCTV 속평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새 동력을 주입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총석이는 전국보건건강대회 중요한 연설을 통해 15차 계획 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로서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새로성의 보건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한시의 어김도 없이 실천에 옮기고 중국 특색의 보건건강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으며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복지를 가져다 주고 민족 부흥이라는 영광스러운 꿈을 실현하는 데 건강의 기반을 잘 다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 중국은 균형 있고 보편적이며 질 높고 효율적인 건강 중국이어야 하고 강력한 건강관리 역량, 질병예방통제 역량, 의료봉사 역량, 의료보험 지원

정장, 의학혁신 정장, 인재 양성 정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과학교육사의 감찰전원인 정충희는 신시대의 우리나라 보건건강 분야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방위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은 습금형 청소기가 키를 잡고 인설할 때서 비롯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지침을 제시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 두 가지 수호를 확실히 실천하며 전방위적이고 주기적으로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습금형 청소기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들은 서한교통대학 제1부속병원 당연의 석인 마신격은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마신격 석인은 우리는 연설의 정신을 병원 내부 개혁과 관리의 모든 측면에 관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전환하고 봉사체계 모델의 혁신, 봉사 역량의 향상, 학과 구축, 인력 양성, 혁신 발전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의 힘을 보태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예방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면서 보건 건강의 각종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업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잘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명 의료개혁의 현장 실천자로서 복권성 3명시 사현구 보건건강국 의료건명부국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건명부국장은 의료와 예방의 융합을 더욱 심화하고 사현구 종합병원과 기초보건의료기관, 가정의사를 연결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공동관리를 실질화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중점 대상의 조기 선별 검사와 조기 예방을 추진하여 건강봉사를 지역사회와 농촌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근원적 예방과 통제를 통해 중증질환 발생을 줄이고 3명 의료개혁의 인민노선, 선도적 개혁 요구를 기층 일선에서 진정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련영성 부신시 장무현 아르향진 아르향촌 보건실의 농촌의사 양춘영은 아르향촌에서 나는 고향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진로와 치료를 하는 일반 의사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지도자 역할도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을과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이 올바른 건강관을 세우도록 이끌고 만성질환 종합예방과 관리 그리고 질병예방과 관리체계의 기반망 구축을 잘할 것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분급 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찾고 질병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웅안성모병원은 웅안신구의 첫 번째 3급 종합병원으로 신구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웅안성모병원 당연의 조배봉석이는 청소기 부탁을 명계하고 수도 의과대학 성모병원의 학과와 전문분의 우세를 진정 웅안신구에 잘 배치하고 6가지 능력을 힘써 제거하는 동시에 공익성을 방향으로 공립병원 계약을 심화하여 인민들이 집 앞에서 유명 의사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량질 의료사원을 민중 곁으로 끌어오겠다고 표했습니다. 해남성 제5인민병원 형손 간호장은 습금형 청소기가 예방 퇴치와 건강관리에 전 사슬 봉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면서 해남 라병 예방 퇴치 최전선에서 31년간 뿌리내린 기층 간호사로서 전 사슬 봉사가 바로 환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강 수호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형손은 라병 예방 퇴치는 전염병을 예방 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형 장애 재활, 장시간 간호, 심리 소통도 더 잘하여 환자들의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협화병원 제12진 제1기 신강지원 의료대 대원인 조영령은 신강지원 의료대의 일원으로서 편리한 근거리 치료에 대한 민중들의 수요가 얼마나 절박한지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가 강조하다시피 규모가 충족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우수한 의무대원 대우를 구성하는 것은 변강기층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조영령은 이민지상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전문 분야를 발휘하며 교류와 지도교육, 대우건설 등 업무를 잘하여 변경에 뿌리내리는 의료대를 남겨 여러 민족 민중들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0: 라고 표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4일 광주에서 열린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광주 교역회 창설

0: 광주교육회는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시련을 거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왔다면서 그 안에는 소박하고도 깊이 있는 시사점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시장 연통은 게임의 도구가 아니라 증량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융합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무역은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니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중국이 슈퍼셀러이자 슈퍼바이어로서 각 측에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웃에 혜택을 주는 효과와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셋째, 호혜 상생은 일방적인 타협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발전 도상국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벗으로서 현대화의 길에서 많은 발전 도상국과 손잡고 확고히 동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 개방을 확대하며 더 많은 시장 기회를 공유하고 더 많은 호혜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여 세계 경제를 위해 더 큰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브라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중국의 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역회는 중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각국이 함께 개방적이고 규칙을 기반한 글로벌 무역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근 9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700여 명의 각계의 대표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후 리강 총리는 광주교역회 기업관을 시찰했습니다. 황권명, 오정룡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공무리강 총리가 14일 광주에서 전국소트립 상품교역회 70년 좌담에 참석했습니다. 경유 구매상과 전시 참가업체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 개최 70년 내 중국의 개방과 발전이 부단히 성장하고 장대됨에 따라 교육회는 중국 대외 개방의 화려한 명암장이자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회는 전통 화물 무역의 큰 무대이자 신용 무역 발전의 풍향계로 되었으며 중의 경제무역 협력이 뉴데이자 리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다리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년 내 교육회 참관 각국 기업 간의 업무 왕래는 더 다원화되어 무역 동반자에서 혁신 동반자, 투자 동반자,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동반자 등 전방위적인 협력 동반자로 점차 승격해 기업들을 도와 교육회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더 잘 틀어줄 수 있게 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하여 개방혁신의 생태를 잘 키우고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중국 시장을 깊이 개발하길 바랍니다. 중외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접목을 적극 촉진하고 국제혁신 협력을 인솔하며 호혜 상생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의 새 출발점에서 교육회라는 황금 간판을 더 밝게 닫고 지능교육회, 친환경교육회, 이문교육회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경제무역 협력에 더 큰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근 30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약 70명 공상업계 인사들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발언에서 70년 내 각국 기업은 교육회와 함께 성장해왔고 당면 중국 제조의 경쟁력은 날로 증강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대표들은 중국 발전 전망에 대해 신심이 가득하다며 중국과 국권이 동행하고 혁신을 공유하며 성장을 함께 촉진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좌담에 앞서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70년 주재전에 참가한 후 교육회의 오랜 대표들에게 기념 배지와 증서를 발급하고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황건명,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0: 14일 북경에서 2026년 국제의원 친선교류론단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집단 접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시한 것은 더 아름다운 세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각국 의회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리행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각급 및 다분야의 교류와 외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실무적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 간의 상호 리해와 친선을 증진하길 희망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의 15차 5개는 전망계획 요강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중국은 앞으로도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해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참석 대표들은 각국 립법기관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국의 경제, 사회적 지속 가능 발전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13일 북경에서 청와대학 경제관리학원 고문위원회 위원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리에 관해 각 위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을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며 미래를 만들어갈 이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 잘 활용하며 잘 관리해 인류 전체에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건설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환영하며 공동번영을 촉진하고 공동안보를 수호해주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고문위원회는 설립 20년 동안 중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어왔습니다. 위원들이 중국의 교육사업과 경제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문위원회 의장 팀 쿡 등은 중국의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국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협력을 확대해 교량 뉴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까지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했고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총수준은 안정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9월에는 신선 채소 과일의 시장 공급이 충분해 식품 가격이 다소 하락했고 에너지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 행진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양로 보육 등 생활 봉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봉사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완만하게 반등해 전년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생산 분야를 보면 올해 3, 4분기까지 전국 공업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고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시장 경쟁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전기기계, 컴퓨터 등 하류 제조업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1: 2026년 제13라운드 세계관계공동유산 목록이 북경 시간으로 10월 14일 저녁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청한 하남성 치마광리거 감속성 도르하 오아시스 관계 시스템, 강서성 상묘시 광신 황사고, 복권성 창태 룡진 곡파 관계 공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 관계 공정 요산 종수는 46개 이르렀습니다.
0: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리강 총리가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세계 70년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동맹은 어떤 동반자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8회 지베르니 세계론단이 프랑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과 친환경 협력을 둘러싼 고위급 대화가 전체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9년에 창립된 지베르니 세계론단은 오랫동안 유럽의 경제 발전과 개혁에 주목해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 주권과 안보로서 친환경 전환을 산업 경쟁과 지정학적 관점의 좌표계 속에 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관심사인 난국에 빠진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대중국 협력을 추진할 것인가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현재 일부 유럽인들의 모순된 심리를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기술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심리는 프랑스의 일부 여론 분화에서도 구현됩니다. 프랑스 르 관점 주간지는 최근 중국에 대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특집을 내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것은 경각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장존 시망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혁신 역량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으며 프랑스의 관련 위험부담 인식도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어 주권과 경쟁력이 대중과학기술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상공계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단에서 많은 업계 인사들은 중국의 혁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 레비는 미래 교통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중국 저고도 물류의 대규모 적용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토탈 에너지 고위 임원은 앞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혁신 속도와 산업 효율성에 매우 감탄했다며 유럽이 진정한 동반자 의식의 협력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상대를 내려다보는 태도에 익숙해지면 상대의 발전을 곧 자신의 손실로 여기기 쉽습니다. 혁신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상호 보완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은 론단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명은 이미 세계를 되돌릴 수 없는 초연결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한 귀빈은 충분히 다원적인 의존만으로도 독립성을 이룰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경제적 자주성은 고립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으며 또 단일 공급원에게 종속되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원화는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대응 여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제거를 격리와 차단으로 단순화한다면 시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함께 도전에 대응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유럽에 있어 보호 조치와 규제 강화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6년 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유럽

0: 동맹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 가격은 여전히 미국의 두 배를 넘었고 중국보다도 약 50% 높습니다. 외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전력망 승격의 지연, 탄소 가격 책정 비용 전가의 부진 등 유럽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유럽의 친환경 야망과 실제 경쟁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이 혁신 전환율, 단일 시장 통합, 에너지 비용, 교제 부담 등에서의 약점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경쟁자에게만 시선을 돌린다면 자기 혁신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직면에 유럽은 위험과 기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한 정적인 계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부담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자체 개혁의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협력 동반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의식의 논리는 서로의 발전이 공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안정적이고 호혜 상생이 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협력에 대한 요구가 진정한 공동 발전의 현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 동맹은 마땅히 어떤 동반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0: 모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범대서양 균열을 부각시키는 북극 문제 3대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추유학습의 황금시기.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당의 정치 건설로 당의 단합과 통일을 지켜나가자. 2021년 11월 11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이며 이는 또한 우리 당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거룩한 당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위협을 창조할 수 있었던 관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시종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시해 왔는 바 광범한
6: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소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범 대서양 분류를 부각시키는 북극 문제 3대 이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일간 열린 2026년 북극골 논단 대회가 10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에는 북극 지역의 방위 사무, 자원 개발, 기후 관리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제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북극 전략 배치, 정책 재정과 발전 전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대서양 동반자관계에 갈수록 깊어지는 균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아이슬란드 그림손 대통령이 발족한 북극 권논단은 매년 10월 해당 국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북극 사무 국제 대화 플랫폼입니다. 지역 방위 사무는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각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 북극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견해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극에서의 군사적 존재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군사 접근을 확대해야만 북극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의 대회 개막식에서 미국 알래스카주 마이크 덜리 비주지사는 미국이 해당 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군사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 항구, 공항, 해운 체계를 구상하여 관련 시설이 상업 운송과 군사 보장을 동시에 봉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자주권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백악관 복귀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올해 9월 단마르크와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머트 에그드 외무장관은 대회 개막식에서 그린란드인들이 지난 한동안 막대한 압박과 불확실성에 시달려왔기에 앞으로는 자주권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그저 지켜보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카나다는 트럼프가 카나다를 미국의 제53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카나다 아니타 아난드 외무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북극은 단순 전략적 최전선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 가는 고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다는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동반자들과 함께 중등 강국 외교를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주권이 존중받는 북극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해양극지연구센터의 조룡주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극 현안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추진에 의해 범 안보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면에서 동맹국들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면서 워싱턴은 북극 안보 의제에서 동맹국들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극 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역시 이번 대회의 주요 론의 의제였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온 에너지, 핵심 광물 개발이 각계의 주목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북극 개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동맹국들은 현지인들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미국 측 대표는 북극 에너지 개발 확대와 기반시설 건설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알래스카주 덜리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해당 주의 발전 모델 전환을 추진하여 국방 건설과 자원 개발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토머스 댄스 주석도 미국의 북극 투자가 전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극 지역의 대외 경제 협력에 대한 자주권과 수익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에그드 외무장관은 북극의 미래는 세계가 북극에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면서 북극 주민들이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극의 발전이 반드시 현지 주민들에게 발전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외부 자금과 안보시설의 유입이 현지의 자주적인 발전 선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의 국제동반자관계사무 담당인 요제프 시크라 위원은 유럽동맹이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을 통해 교통운송, 디지털 기술, 핵심 원자재, 과학연구 등 분야에서 각국의 북극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진하여 모든 조치가 북극 공동체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다 아난드 외무장관도 북극이 핵심 광산, 에너지, 교통 등 분야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현지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 온난화를 하나의 사기로 여겼고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모두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가장 뚜렷한 이견 사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관리를 북극 사안의 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온난화, 영구동토 융해, 해양 보호 등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이그드 외무장관은 기후변화와 군사적 위협 중 어느 것이 더 우려되는지 묻는 질문의 전자를 선택한다면서 기후변화다.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다 아난드 외무장관은 해빙 감소와 영구동토의 융해가 북극의 생태계에 식량 안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후 관리는 군사 안보, 경제 발전과 함께 북극 3대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동맹 집행위원회 시크라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이 여전히 유럽동맹 북극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 동맹이 추진하는 모든 북극 관련 활동은 반드시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자원 개발과 상업 항행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부족합니다. 알래스카주 덜리비 주장은 회의기관 백악관과의 소통이 에너지, 국방, 기반시설과 더 관련이 있으며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조룡 주임은 트럼프가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뒤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기후정책을 둘러싼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기후협력의 우선순위를 낮추면서 기후의제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북극다자 관리와 과학연구협력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터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국제 반려동물 제품 소재 부품 공급업체 전시회와 제30회 터키 국제안전 예방 소방 전시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이스탄불 회의 전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서 혁신 제품과 해결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 웨어러블, 영상감시, 스마트 반려동물 용품 등 분야에서 많은 중국 브랜드가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소비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켜 현지 소비자들이 꾸준한 호응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시장의 추가 확대를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터키 시장에 진출한 지 근 5년이 되는 중국 스마트 반려동물 브랜드 소페는 이번 국제 반려동물 제품 전시회에서 반려동물 화장실 스마트 정수기, 이중칸 급식기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서로 다른 반려동물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수와 배변 데이터까지 기록하여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페 네트워크 과학기술위원회사 해외 업무 경리인 고소구는 터키 협력 동반자가 소페가 만덕성 전기회사 등 소매 채널에 진출하도록 도와 유럽 대형 3C체인 채널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되면서 기업이 유럽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과 제품 경쟁력은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화위 터키 소비자 전자그룹의 브랜드 마케팅 총괄인 무스타파 잔 악바 씨는 기술 제품에 대한 터키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전통적인 기술 규격을 중시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미적 가치와 신뢰성을 함께 갖춘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 계산기 회사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위와 소미 등 중국 브랜드가 지난해 터키 이동통신 공급업체 시장 점유율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터키 첨단 태블릿 시장에서 화위는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11%로 3위를 차지했고 스마트 웨어러블과 무선 이어폰 등 제품의 판매량은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이크 비전도 다수의 주력 제품을 들고 국제안전 예방 소비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이크 비전 터키 지사의 로연 총경리는 해당 기업이 항상 현지화 봉사를 시장 개척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전후로 터키 고객 봉사를 시작한 하이크 비전은 현재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여러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협력사들과 함께 완비된 현지화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엔 총경리는 터키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지로 이어지는 지리적 리점도 갖추고 있다면서 터키 기업이 수주한 해외 공정 프로젝트 역시 자사 제품이 관련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마라 전시회 조직회사 영업총괄인 예힘 아크킨 사와 씨는 이번 국제안전예방소방전시회에 참가한 126개 업체 가운데 50여 개가 중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0: 군은 생물인식, 스마트 잠금장치, 경보시스템, 영상감시 등 분야를 아우르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전문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라우팬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장의 장의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 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1: 또 완호 6과학을 사시면은 3과학을 밀어드리면서 또 같이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은 장주 화조 전황도 6과학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얼도 완호는 9과학이면은 72날 한개 료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담낭 결석 치료는 반드시 한개 료정씩 맞춰서 치료해야만이 좋은 치료 결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얼도 완호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결석도 제거하는 우리 장약에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담낭 결석이 있거나 담관 결석, 간내 담관 결석이 모두 명확한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도 촉진하고 담즙이 침적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만성 담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또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얼 또 완화 보면은 간세포의 손상도 개선시켜주고 간섬유화도 전환시키면서 경련도 완화시키고 진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석이 있는 분들이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이얼 또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담즙이

0: 이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소염도 시키면서 결석도 용해하고 배출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도 보양해주고 간 기능을 높여서 담낭 질환을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비장하고 위 공농도 조절시켜주고 신장 공농을 높여서 원기까지 공고하게 하면서 오장육부의 열독하고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면서 담석증을 치료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장의학에서는 담낭염이라든가 담석증이가 발생하는 원인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몸 전체적으로 담낭과 신체의 전반의 균형을 이루어주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 싸열도 완화하고 또 런칭망주에 그리고 조주다시 이렇게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지화조전황은 왜서 같이 쓰라 하는가 하면은 장이 경험 방지에 근거해서 설상고원의 아주 명기한 약재들을 가감해서 제조한 혈지를 내려주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장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내가 맞습니까?
0: 맞습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좀 뭔가 뭐좀 젊어서부터 좀 소변을 좀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고생하고 많이 고생한다.
0: 네.
2: 예, 그래서 약을 여러 가지 많이 그냥 그 타고 살긴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 낫지 않아서 자꾸 소변 자주 본단 말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지금 장약을 선생님이 그 도끼 장약방에 찾아가서 장약을 망주에다가 허술리나왕지 먹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0: 네.
2: 이제 어제 한두 달 거의 되게 먹었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생각밖에 효과 좋단 말입니다.
0: 네.
2: 예, 자꾸 웃어서 추우면서 뭔가 소변 잤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어떤 때면 물도 먹기 먹어도 물도 아예 먹습니다. 그냥 낮에도 그렇 저렇게 계속 다니면서 집에 웃으면서 볼수 있는데 이 저녁에 딱 자장하기도 뭐 소변 자꾸 날았단 말입니다. 예.
0: 네.
2: 조금씩 자꾸 본다고 해서 한 시간 한 번씩, 어떻게 한 시간 한 번씩 놔야 된다. 조금씩 떠놓고 조금 이렇게 놓는다.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바꿨거나 아침은 힘들단 말입니다. 밤밤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이 힘들어서 밤마다 돌아오면. 그래서 이두 가지 먹이 지금 많이 좋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소변 차서 많이 졸아들었거나, 몸이 막 가볍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어디 댕기자도 무섭고 이러던 게 피곤하고 이래도 지금 정신도 많아가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아랫배가 똥똥하던 게
0: 네.
2: 무거운 감이 자꾸 난다. 소변 싹 나가 못 가가니까나.
0: 네.
2: 요즘에 그래도 배도 쑥 꺼지네. 아랫배 좀 가벼운 감이 많이 난다 지금.
0: 네.
2: 그래서 이제 두달 뭐, 가서도 계속 모여야지.
0: 예, 지금 환자분은
2: 예.
0: 거기에다가 서류를 같이 쓰셔. 지금 이 몸, 이 안에 이 한기가 좀 심합니다. 예, 한기가 심하기
2: 예.
0: 때문에 이 허즈리노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예, 비장, 이 위하고 신장을
2: 네.
0: 같이 덮여준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래 같이 쓰면은 위도 좋아지고 이 비뇨계통도 또 좋아집니다.
2: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망주하고 허즈리노와 서류르르완 이세 가지를 같이 쓰셔.
2: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면 조금 나았는데 조금 춥다 하면 더 그렇더라 말이죠.
0: 예, 한기 심합니다. 그래서 이 원.

0: 돌아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1: 네.
0: 원래 좀 속이 랭합니다.
1: 네.
0: 그랬던 것이 뭐 서장약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서장약 써보다 이래서 장 듣겠다 찾아갔는데 이내 증사 다 말하니까 당대표의 세 가지 약 추천하는 게 망제하고 조수다시 따탕말려 세 가지를 먼저 먹어보랍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에 한 40일 정도 먹었습니다.
1: 네.
0: 먹은 게 벌써 예 이 대응하던 것이 몸이 따뜻한 감이 듭게 돼서 예. 그리고 소화 잘 되고 또 속이 영 편하고 이래서 지금 더 먹자고 그랬나요?
1: 예, 더 쓰십시오. 이 소화계 통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저는 이 장약이 있기 때문에 감로 장약이 있기 때문에 근심 아예 해도 됩니다. 이 따탕화로는 몸 전체도 조절하고 이 우리 만성 그 이 위장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치료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이 허약한 허약해진 몸을 같이 회복시키면서 식욕도 끌어 올려준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일 기본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 다음에 석 달을 쓰고, 그 다음 석 달은 또 약을 다시 배합합니다. 예. 몸이 우리 인체의 근본을 공고하게 해주는 예, 창조를 또 써주면 됩니다.
0: 아,
1: 예. 그래, 소화계통이 나는 문제에 있어서 영 고생한다. 이런 분들은, 예, 덕길 장약방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약이 또 있습니다. 예.
0: 아, 네, 조절해 주겠습니다.
1: 예, 석 달에 한 번씩 조절한다.
0: 아.
1: 같은 약은 쭉 뭐, 이렇게 아 있습니다. 좀 심한 분들은 한 달씩,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바꾸고, 예. 이 좀 병이 심하다 하는 거는 몸에 불균형이가 좀, 심하게 나타난 거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을 단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열을 치료하고 또 이, 또 약을 바꾸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기본상 지금 환자분은 효과를 봤다니까, 요 약을 석 달을 쓰고, 그 다음 석 달은 또 다른 약을 바꿨으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얘 한 반년 쓰고, 마지 반년 후부터 약을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0: 아.
1: 예. 이 처음에 조절할 때 세 가지, 두 가지씩 쓰고, 예. 그리고 기본상 반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부터는 그 약을 한 낙씩 공고 단계에 들어가는 약을 또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0: 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네, 찾아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기관지 나쁜다.
1: 예.
3: 그런데 불씨를 여쭈면 낮에 자고 기침 세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가래 마르면서 기침도 세게하고 감기도 왔습니다.
1: 예.
3: 평상시에 대해 어가는 관계는 다 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예, 창자와 대증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3: 네. 어시불 썼는데 이제는 기침하지 않고, 아침 일어나도 예, 기침하지 않고, 목에 가래도 싹 없어졌고, 감기도 싹 이전 떨어졌습니다.
1: 네.
3: 제 이 약 쓰기 전에 우리 옆집 할머니 먼저 썼습니다.
1: 네.
3: 그 할머니도 기관지 나빠서 예, 그래서 감기랑 감기는 다 하고, 그 다음 기침도 하고, 그, 저희, 이래, 용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목에 가려 말하면 이래서, 그 다음에는, 이약 쓴 게,
1: 네.
3: 그렇게 자자는 기침 달고, 정원이가 그런 장기 기관지도 예, 다 좋아졌고, 예. 그 다음에는, 이 감기도 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거 보고 내 또 인사 썼단 말입니다. 원래 감로 장약이 있다고 내가 계속 썼는데, 그 할머니 다 떨어지는 거 보고 내 썼는데, 아, 이약 이렇게 선생님 효과 좋습니다.
1: 네.
3: 그래, 대달바다에 더 쓰겠습니다, 선생님.
1: 예. 이 페비과는 폐를 전면적으로 치료해준다. 예, 그리고 폐 독소도 없애주고 호흡기 계통이 손상 수복도 시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거기에다 지금 창주에, 우리 창주에는 중론에는 누구나 다 쓰면 좋습니다. 예, 우리 감로 장약뿐만 아니라 지금, 예, 이런 칭창주에는, 예, 우리 장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균형을 잡아서 인체의 수명도 연장시켜주고 몸을 전면적으로 이 조절해준다. 예, 그래서 이 염증도 없애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창주에는 노나 이 만성질

0: 질병이 있으면은 같이 결합했으면은 몸이 빨리 낫습니다.
1: 예.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이게 간이 안 좋고 당나무도 안 좋아해. 입이 쓰럽고 옆구리 다소 키우고 해. 당연히 못 먹었습니다. 에, 그래도 내저 방송통에 아이 사이열표 지환이란 이 약을 활동한다는데 이 약을 쓰고 뭐해? 내 같은 증상에 맞는가? 내가 그냥 문의합니다.
0: 맞습니다. 뭐. 간염이 있고 예? 간염이 있으면 또 담낭염이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얼굴 살도 좀 느끄무리하고 또 안 좋고 예?
3: 예.
0: 또 항상 이 좀 배트지감에서 짱도 하거나 예? 이런 분들은 이 사이열 또한하고 장주 화조 전환 같이 있으면은 또 효과도 잘 봅니다. 예, 피도 맑아지면서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사이열 또한 여섯 과 사시면은 세 과 면비로 드리면은 한 개료종 70도 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주 화조 전환도 여섯 과 또 면비로 드립니다.
3: 예.
0: 그래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결합했으면은 담낭염이 있거나 간질환이 있거나에 또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 치료 효과를 봅니다.
3: 아, 예. 그래 이건 내가 하수도 많이 따라오고 갑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수배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어제 잠 자자지 못하고 머리 아프고 혈압이 높습니다.
0: 예.
4: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전주와 화신 커피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4: 두 달만 썼는데 잠을 잘 자고 머리 아프지 않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0: 네.
4: 다른 곳에서 약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이 약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4: 선생님 효과 좋으니까 혈압 받아서 쓰고 그랬습니다.
0: 네. 그래서 혈압은 지금 온정되고 불면증도 개선됐습니까?
4: 예.
0: 예. 그러면은 이 화신 커피에는 아이소도 됩니다. 치수의 전주화로 쓰고, 예.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이 지금 날씨가 이 변하면서 차가우면서 또 이 관심병이 있는 분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맥이도 똑 떨어지고 관절도 부디사고 머리도 어지럽고 이럴 때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오의 천샹환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쓰셔. 예. 그러면 됩니다. 예.
4: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6: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7: 저도 이 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7: 저는 누이 아이가 와서 치수의 전주화를 하고 노력이 무모하게 썼습니다.
0: 네.
7: 예, 이 약 쓰기 전에 이게 눈에 붙인 약도 많이 쓰고 눈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7: 그래도 눈이 낫지 않고 눈이 피지고 눈에 고기 살아나고 눈이 깔깔하고 아프고 뜨기 바빴습니다.
0: 예.

0: 지금 이약 쓴 다음부터는 눈이 피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곱이 그냥 나왔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0: 지금 눈이 많이 막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내 전번 날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나 백내장도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더 써야 합니까?
1: 지금 몇 달을 썼단가?
0: 50일이 넘었었습니다.
1: 아, 또 써야 됩니다. 예.
0: 예.
1: 눈에 백내장까지 있고, 예, 증상이 예. 지금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반려는 써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빨리 낫는 데는 예, 또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예. 이제 치수의하고 로디믹무안 썼죠. 그리고 더 예. 빨리 낫겠다 할 때는 예, 주호의 뉴황황까지 쓰면은 간독소로 또 제거하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간열이 보통 다 눈이 벌게 남의 눈이 뜨끈뜨끈함에 눈이 아프다 또 눈곱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로디믹무완 주호의 뉴황완 이 같이 쓰면 영 빠릅니다.
0: 예. 예. 그럼 또 예,
1: 쏴서
0: 또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장주 화조 전황 보면은 많은 임상 치료에서 혈액 중에 있는 이 총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 함량을 아주 선명하게 억제시켜 준다는 이 증명 이 준다는 것이가 이미 증명됐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죽상 동맥 경화하고 또 우리 경동맥 방괄 면적이가 현저하게 축소됩니다. 예, 우리 일단 이 심장 질환이든 이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장주 화조 전환 같이 있으면은 혈액이 밝아지면서 빨리 낫습니다. 예, 동시에 우리 혈액이 점도도 내려가고 혈관벽에 주는 압력이 감소됩니다. 이게 네. 혈압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 근육이 혈액하고 산소 부족을 개선시키면서 예, 일반적으로 신지 최수의 최양이라는 이런 신덴트를 하면 이런 게 나오죠.
2: 네.
1: 예, 이런 분들은 이 장주 화조 전황 쓰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 순환을 촉진시켜서 효과적으로 예, 우리 어혈을 또 제거해 줍니다. 동시에 우리 체내의 독소 예, 우리 체내 독소라 할 때는 혈액이 오염된 이런 이 혈액이 나쁜 물질들을 말합니다. 예, 이런 오염 혈액을 배출시켜 주면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주 화조 전황은 이 지방간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열도완하고 장주 화조 전황 같이 지금 활동합니다. 예, 같이 쓰면은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도 효과를 더 선명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예, 혈액 중에 있는 중성 지방하고 유리 지방산 함량도 내려주고 문맥의 혈액 중에 있는 지방산 함량까지 감소시켜 주면서 간 세포 내에 있는 예, 이 가뇨산즈메이라는 이런 합성과 축적을 감화시켜 줍니다.
2: 네.
1: 예, 그 외에도 간세포 손상을 추복시켜 주면서 간 공동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예, 때문에 가이 나쁜 분들, 예, 그, 지금 대부분 연세에 있으면은, 예, 간 독소를 제대로 배출 못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2: 네.
1: 예,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는 우리 삼고증이 있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혈탕이 높거나 혈지가 높다, 이런 분들은 이 장주 화조 전환 같이 쓰면은, 예, 효과를 또 빨리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주 화조 전환은 지방간 치료에서는 지방도 감소시키고 감세포로 수복시켜주는 이런 쌍충조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간이가 좀 안 좋은 분들 예, 좀 나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불면증으로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예,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마이고 생활이 규칙적이 못 된다 이런 분들은 장주 화조 전황 쓰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체내 독소, 예, 질병이 일단 생기면은 내 몸에 독소가 많고 전기가 부족해졌다는 이런 거 증명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 독소란 무엇인가, 이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설명드린다 할 때에는 모든 외부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라든가

0: 체내에 존재하는 독성 이런 물질들은 인체 침입에서 인체 조직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1: 네.
0: 그래서 독소가 무섭다 하죠. 예, 그리고 인체 정상적인 생리 공동도 파괴하고 인체가 잠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독소라 합니다. 때문에 이 독소 배출을 장일이론에서는 첫 번째가 독소 배출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성 물질이 함유된 혈액을 우리 중의학에서는 오염된 혈액이라고 하죠. 이런 도구는 인체에 많은 위해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년 분들이 체내에는 독성 물질이 많으면서 쉽게 비만증,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좋다는 방법은 다 해도 이게 살이 내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죠. 체중이 자꾸 올라간다 답답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체내 독소가 많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고혈증 있거나 고혈압, 관심병, 습관성 변비, 그 외에도 간경화라든가 당뇨병, 중풍하고 노년성 치매, 종양 등 이런 질병들은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중년분들이 체내 독성 물질이 많으면은 쉽게 만성 간염하고 위염, 위궤양하고 알레르기 질환, 뉴피센이 있거나 또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에 또 종합증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도 전형적으로 체내 독소가 많은 것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체내 독소가 많으면은 쉽게 얼굴에 반점도 생기고 좀 얼굴에 이 후대반이 있거나 황허반이 있거나 이런 것 말합니다. 그리고 유선 증식이 생기고 공농성 자궁 출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한 60대 좌우에 들어서면은 대부분 이 지금 평상시에 우리 일반적으로 쥐젖이라 하죠. 반점이 생기고 이런 뱀핑요 같은 이런 생기는 것도 여전히 독소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리 이장즈 화조 전황 보면은 국제위생조직에서 발급한 다섯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이런 장약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실험과 이 림상실천에서 증명이 됐고 지방세포 내의 호르몬 민감하고 지방효소를 증가시켜서 지방세포 내에 있는 원유의 이 간효산 중성지방을 분해시키면서 동시에 빠르게 지방산을 혈청 중에서 분포하게 해서 체내 지방세포의 용적까지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염증이 있거나 좀 비만하거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거 장주 화조 전황 쓰면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책임감, 따뜻한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아침 생활 습관에 관한 유용한 상식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이 자주 겪는 칭찬과 질투에 관한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팽이의 끈적한 자국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 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뭇가지의 배려예요. 숲속 한쪽에는 작고 여린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주변의 키 큰 나무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푸른 잎을 활짝 피우고 있었지만 작은 나무는 키가 작아서 햇빛을 적게 받았답니다. 그래도 작은 나무는 투정 부리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매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장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강한 바람이 숲속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바람에 놀란 작은 벌레 친구들과 풀잎 친구들은 쉴 곳을 잃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키 큰 나무들은 작은 친구들을 보호해주기 어려웠답니다. 작은 나무는 비록 몸은 약하지만 자기 잎과 가지로 작은 친구들을 감싸줬어요.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버텨주며 친구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만들어줬답니다. 드디어 바람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어요. 벌레 친구들과 풀잎 친구들은 작은 나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작은 나무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몸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진정한 성장은 키가 크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자신이 작고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해주세요. 작은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매일 아침 실천하면 몸이 튼튼해지는 생활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간단한 습관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등교하거나 아침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함께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알아볼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맑은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펴고 몸을 풀어주면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생긴답니다. 셋째, 꼭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해요. 아침밥은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식사로 공부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넷째,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니 내일 꾸준하게 실천해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맑은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아침 이슬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몸을 활기차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바로 친구가 칭찬받았을 때 생기는 질투심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착한 행동을 한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 나는 왜 칭찬받지 못할까 하고 속상해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는 누구나 더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러운 마음을 질투로 바꾸기보다 배우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은 친구가 칭찬받은 점을 잘 관찰해보세요.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자신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멋진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은 서로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더 성장했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별이 언니는 모든 친구들의 노력을 응원한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이런 바람 좋아요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달팽이의 끈적한 자국에 관한 자연과학 이야기입니다.

0: 친구들, 비가 온 뒤 정원이나 길가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나요?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투명하고 반짝이는 끈적한 자국이 남는 걸 보고 궁금했을 거예요. 이것은 달팽이가 몸에서 분비하는 점액이랍니다. 달팽이는 다리가 없고 배로 땅을 기어갑니다. 만약 점액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친 땅이나 돌에 배가 상처 입을 수 있죠. 이 끈적한 점액은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미끄럼막 역할을 해서 달팽이가 아무리 거친 곳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점액에는 수분이 많아서 달팽이의 몸이 마르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 자국이 달팽이의 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점액은 물이 닿으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말라서 투명한 흔적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점액 덕분에 달팽이는 거꾸로 벽이나 나뭇잎 위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작은 달팽이 하나에도 생존을 위한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꼬마탐정 친구들, 다음에 달팽이를 보면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대장백산 지역 관광 혁신 발전 연맹 성원으로서 근절내 우리 주는 독특한 생태 천품과 특색 민족 문화에 의탁해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특색이 선명한 일련의 관광 새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환장백산 정품 관광 코스에 포함시켜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진 가운데 색다른 변경 도시 풍정을 몰입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안의 문물과 사진들이 연변의 유관 역사와 여러 민족이 대대로 이어온 생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으로 삼고 먼저 연변을 요해한 후에 환장백산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설입니다. 어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갔고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내일은 해란대도 구경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천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문화관광이 정말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 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관광객들의 참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박물관에서는 특별히 개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폐관 시간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로 조정했고 5시 30분부터는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1일에는 관람객 연 만여 명을 접대했고 2일에는 연 17,000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박물관 문화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을 찾은 후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민속원 곳곳에는 조선족의 전통 생활 전경이 녹아있고 관광객들은 민족 복장 체험과 유원 체험, 민속 체험을 하면서 생동하고 흥겨운 생활 정취를 즐깁니다. 장춘 관광객 섬로입니다. 가족과 함께 장백산 관광을 한 후 연변에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공룡락원, 박물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연변의 특색 미식도 아주 기대되고 모두 맛보고 싶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계시 공원로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 간판들이 동시에 불을 밝힙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간판 시각 효과는 거리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거리 전체는 사람들로 북적했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으며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파는 거리 입구에서 끝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련 관광객 왕가해입니다. 장백산을 구경하고 연길에 왔고 오늘 저녁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보러 왔습니다. 국경절이라 정말 흥겹고 생활 정취도 아주 짙습니다. 황금 가을 10월 하늘은 높고 공기는 상쾌하며 산림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국가급 풍경구인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지역 위치 우세에 힘입어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 명소로 됐습니다. 각지 관광객들은 높은 곳이 올라 삼국 접경 지역의 장쾌한 가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고 변경 산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당산 관광객 변설초입니다. 룡호각에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 올라 한눈에 새나라를 바라보니 시야가 정말 탁 트였습니다. 변경 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아주 장관입니다. 조국 변경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은 길림을 찾아 장백산의 웅장하고 기이한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연변 각지에서 색다른 변경 풍정과 조선족 민속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환장백산 지역 협동 발전에 립각해 변경 지역 위치, 민속 문화, 발해 역사, 생태 건강 양생 등 문화 관광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 휴일 국제여행사 총경리 서인숙입니다. 새로운 관광 모식이 끊임없이 갱신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수요도 예전에 단순 관광에서 지금은 인문 관광과 심층 문화 관광으로 많이 승격됐습니다. 우리도 관광 기업으로서 관광 제품을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고 연변의 관광 자원과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더 다양한 문화 체험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계를 찾고 연변을 요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특색 전경을 깊이 개발하고 차별화된 제품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변경 레저, 민속 체험 등 핵심 경영 모식을 둘러싸고 환장백산 10대 문화 관광 새 전경과 8대 정품 관광 로선을 내놓고 소통 체험 종목을 풍부해 독특한 특색을 지닌 연변 문화 관광 제품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문화 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문화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 민속공연, 특색미식, e스포츠, 야간관광 등 다원화 경영모식을 통합해 50여 가지 특색활동을 내놓음으로써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은 환장백산 문화관광 일체와 건설에 깊이 융합하면서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관광체험으로 전환시켜 각지 관광객들이 변경도시의 독특한 가을 매력을 체험하러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5일까지 전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했습니다. 영정시에서는 15일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보일하실 주황통제실 스크린에 온도와 압력 등 운행 수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왕명달입니다. 석탄은 이미 70% 비축했습니다. 올해 겨울철 열 공급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훈천시에서는 14일에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열 공급 기업 조절 지휘 중심에서 사업일꾼들이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도관망 급수 압력과 온도 등 제반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열 공급 도관망 운행 정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 공급 시스템의 안정 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성휘 열 공급위원회사 안전생산기술부 부장 하근입니다. 14일부터 우리의 모든 열 교환소가 육속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돼서 24시간이 되면 주민들이 실내에서 쾌적한 난방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정상적인 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기상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열 공급 온도를 조절해 주민들이 겨울철에 쾌적한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4일 저녁부터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길열집단 도문시 공용사업위원회사에서는 난방 시전 전에 열공급 설비 승격 개조를 전면 완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30톤급 열공급 보일러 한 대와 40톤급 보일러 두 대의 핵심 부품을 교체 보수해 설비 성능을 뚜렷이 높임으로써 전시 열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길열집단 도문시 공용사업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리천룡입니다. 열 공급 전 석탄 비축량은 이미 전년 사용량의 60%에 달했습니다. 올겨울 열 공급 기간 우리는 24시간 편민 봉사 전화를 개통하고 세 곳에 보수 지점을 설치했으며 전문 긴급 수리 일꾼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일반 고장은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 처리하고 중대 사고는 밤을 넘기지 않고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결시에서는 이미 13일과 14일에 시간대별로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위원회사 열공급 공장구역 보일러에서는 석탄이 활활 타고 있고 주황통제실 사업일꾼들은 열공급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성원우입니다. 현재 여론과 1차, 2차 도관망 설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우리 주 8개 현시

0: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1: 풍관 조선족 문화, 특색식품과 문화관광자원에 의탁해 연길세사는 상업, 문화, 관광과 전자상거래의 심층융합을 지

0: 문화재의 매력, 본토 산업 풍모를 전국 네티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브랜드, 특별 판매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년 우래 지역 공공 브랜드를 둘러싸고 소고기, 막걸리, 김치, 인삼 제품 등 270여 가지 특색 제품을 추천했는데 특별 생방송록의 시청량은 연 1574만 명을 넘었고 주문량은 약 29만 4천 건, 판매액은 10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5개 규모 이상 공업 기업과 3개 한도액 이상 상급 무역 기업에 의탁해 연결 씨는 공급 사슬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공업 생산액과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장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 씨 상무국 전자상무과 사업일꾼 고우입니다. 향후 연결 씨 상무국에서는 유명 공익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해 연면 농산물에 힘을 부여하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겠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결 씨 인터넷 소매액은 95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2% 증가했으며 전조 총량이 66.28%, 길림성 총량이 10.83%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현시, 구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소매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3.74% 증가했으며 전성이 4.72%를 차지했습니다. 연계 씨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며 상업으로 산업을 촉진하면서 문화 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하고 있습니다.
1: 조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레이 연변 문명 기풍 변경 행케열 활동이 일전 331 국도 연변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영정, 도문, 혼촌 세 지역을 연결하고 문명의 새 기풍을 미식, 풍경구, 여행길에 융합시켜 변경지역 정신문명 건설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계열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식사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초대형 젓가락 소통 체험, 손으로 명태 찍기, 핸드드립 커피 등 종목이 관광객들의 참여를 끌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문명한 식사 문화를 선전하고 문화창의 제품을 나눠주며 음식 남기지 않기, 공용 젓가락과 공용 숟가락 사용, 리성적인 음식 주문 등 리념을 창도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맹여사입니다. 우리는 서안에서 자가운전으로 331 국도를 따라 삼합통상구까지 왔습니다. 이곳의 명태, 사과배와 찰떡 같은 미식을 맛봤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식사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 적당히 주문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음식량이 많습니다. 8명이 차 두 대로 왔는데 일반적으로 요리 4가지 내지 6가지를 주문하고 더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매번 음식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관광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사랑 주제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문명 약속벽, 무형문화재 장터 등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레이 연변 문명 수첩을 나눠주면서 문명하게 풍경을 감상하고 생태를 아끼도록 인도해 문명 관광이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시대 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 부주임 허재곤입니다. 우리는 문명 인도와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결부시켰습니다. 레이 연변 문명 수첩과 특색 문화 창의 제품을 나눠주고 경관 방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몰입식 소통 체험을 더해 도문의 변경 풍광과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자각적으로 문명 관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출행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훈춘시 발해 고진에서 막을 올렸고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도 현판을 걸었습니다. 교통업종 대표는 문명 운전 제의서를 낭독해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규범적으로 주차할 것을 호소하면서 함께 안전하고 문명한 변경 교통 환경을 구축할 것을 창도했습니다. 귀빈 자가 운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잇따라 이름을 적어 문명 출행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훈천시 당위 선전부 정신문명건설 판공실 전임 부주임 강장용입니다. 이번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에 정식 현판 및 가동문, 변경도로 문명 관리

0: 수준을 전면 높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새 기풍이 여행길을 따라 이어지게 했습니다. 덕을 숭상하고 리를 지키는 모습이 천리변강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조가 8년간 갖고 온 레이 연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한 차례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조에서는 시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331 국도 연선 정신문명 건설을 깊이 추진해 레이 연변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낼 계획입니다.
1: 2026년 연변조 소선대 시범성 집중 입대식 및 조제에 대해 활동이 일전 도나시 진안장 열사릉문에서 열렸습니다. 길림성 소선대 창건 기념일 조제 활동 가운데 하나인 이번 활동에서 광범한 소년 아동들은 영웅 선렬들의 증견 아래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새로 입대한 대원 명단을 대독했습니다. 이어 로대원 대표들이 새 대원들에게 중국 소년 선봉대 마크를 달아주었습니다. 장엄하고 숙연한 기념비 앞에서 새 대원들은 오른 주먹을 들고 엄숙히 입대 선서를 했습니다. 힘찬 선서 소리는 신실의 소년 아동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며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성장하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나시 제2실험소학교 1학년 4반 학생 란송택입니다. 오늘 붉은 넥타이를 매게 돼 정말 격동됩니다. 붉은 넥타이는 붉은계 한귀퉁입니다. 앞으로 영웅들의 사적을 명심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체 단련도 잘해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나시 제2소학교 1학년 8반 학생 손명희입니다. 저는 꼭 당부를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영웅정신을 전승하고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도나시 실험소학교 도격주임 류영만입니다. 진안장 장군 기념비 앞에 서서 우리는 이번 시범성 집중 입대식에 함께 참가하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연변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선대원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장군의 애국정신을 전승하고 어릴 때부터 원대한 리상을 세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품행을 단정해 새 장정을 이어가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신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의식이 끝난 후 소선대원들은 진안장 생애 사정문화 중심을 찾아 항일연군 영웅들의 투쟁 이야기를 학습하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체득했으며 현장 수업을 통해 애국주의 교양을 받고 가국정감을 깊이 심었습니다. 융합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중앙기관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옥일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하나요? 한 지인은 산 정상이나 높은 빌딩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 본대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작아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매력적인 인간성을 위한 기교,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법,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 두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힐링 여행 떠나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버리세요.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꿈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에 애써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더 활발히 행동하세요. 작은 일에도 보람을 찾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이미 그 아래로 추락한 사람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목표를 세우면 공허감이 사라집니다. 누구나 현실을 극복해갈 수 있는 작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눈덩이처럼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세요. 기회가 왔을 때 겁내지 말고 뛰어들어가세요. 기회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안전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 직면하여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실패를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보석처럼 아끼세요.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나요? 주변을 보면 꼭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한테나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고 약점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보고 약점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살 수 없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살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데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돈을 모아 사거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한테는 빌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자신과 비교하면서 진보를 가져왔는지 보면 됩니다.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신세에 대한 담대가 고가 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고마운 사람들에게 담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소중히 대하세요. 친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항상 소중히 대하면 그 어떤 자산보다도 소중한 우정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을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즐기세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지겨워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 내 주변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우아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이 되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고독을 즐깁니다.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죠. 자기 의견을 똑 부러지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를 가자고 해도 전혀 착용한 적이 없어 새 것이나 다름없는 스카프를 준다고 해도 자기 취향이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줄 압니다. 물론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려에 정중히 레이를 표한 다음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을 때도 네,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하지만 제 의견은 달라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혼자 취미를 찾아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는 우울해하겠지만 매력적인 여자들은 이런저런 즐거운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는 일정을 바꿔서 집에서 책이나 읽을까? 아니면 박물관에 갈까?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여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결혼이든 아이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멋진 여성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삽니다. 당신의 집은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인가요?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고 마음에 드는 물건들과 함께 사나요?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집이 좋아도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어 자기다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나의 기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상적인 집을 찾기보다 이상적인 집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더 멋집니다. 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본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 보이죠. 멋진 여성들은 존재감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사랑 앞에서 당당하고 내가 돋보이는 스타일을 잘 알아 나만의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취향대로 살고 일과 삶에서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우아하게 밥을 먹고 너라고 말할 때도 여유가 넘치며 80세에도 살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것에 항상 솔직하게 삽니다. 우리 모두 멋진 여성이 될 수 있는데요. 함께 노력해봐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헤매는 일이 잦아지면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뇌는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기억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두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공예 같은 처음 접하는 활동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처럼 두뇌를 쓰는 놀이도 좋지만 일상에서 늘 하던 것과 다른 활동을 고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굳히는 작업을 합니다. 생선과 견과류, 채소를 골고루 먹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뇌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가벼운 산책 한 번, 또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나중에 건강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발에는 인체 모든 경혈이 모여 있어 이곳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질병 치료와 함께 피로 회복 및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발 마사지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발 마사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은 전신의 혈액순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며 발을 마사지하면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발바닥의 한 가운데 있는 용천이라는 혈이 있는데 이 부위는 신장의 상응 부위와 연결된 곳으로 이 혈을 지압봉으로 4초 이상 3, 4차례 지그시 누르면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피로감을 덜어주게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발바닥 가운데 부분인 용천에서 아래쪽을 여러 차례 지압봉으로 눌러줍니다. 이 부위는 위 십이지장, 소장 등과 연결되어 있어 소화기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네 번째 발가락 밑부분을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4초 정도씩 3, 4회 반복해서 자극하면 간 기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발의 부위별 효능은 어떠할까요? 발가락은 두통, 눈이 침침할 때 안마하면 좋고요. 발 뒤꿈치 마사지는 여성들의 생리통, 생리불순, 변비에 좋고 발바닥 중간은 소화가 안 될 때, 룡천은 더위 먹었을 때, 손발이 부을 때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발가락뼈 반사 부위와 마사지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엄지발가락은 머리와 간과 연결되어 엄지발가락에 반점이 생기면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과음 등으로 간이 상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의 색깔이 변하고 발가락 부위가 쉽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엄지발가락의 뒤쪽은 배와 관련이 깊으므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배의 통증 제거, 가스 소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통이나 어깨, 목이 걸릴 때에 이 부위를 자극하면 증세가 호전됩니다. 매일 엄지발가락 부위를 5분가량, 발바닥 전체를 4, 5초씩 3회에서 5회 지압하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발가락은 위 등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두 번째 발가락 끝이 퉁퉁 붓거나 주름이 접히면 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봅니다. 변비, 당뇨, 코막힘, 눈의 피로와도 연관됩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두 번째 발가락에 목 부분을 문질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은 심장과 연결되는데 네 번째 발가락을 자극하게 되면 순환계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호전됩니다. 넷째 발가락은 담낭과 연결되는 바 소화기능 저하, 배에 가스가 찼을 경우 수영하다가 장단지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릴 때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르거나 당겨주면 매우 좋습니다. 새끼 발가락은 신장, 방광과 연결되어 새끼 발가락을 문질러주면 빠른 시일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은 작은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많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험 공부, 장기간의 정신활동 후에 자극해주면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발 마사지 할 때엔 손가락 또는 지압봉, 볼펜 등을 이용하여 지그시 4, 5초씩 3, 4회 눌러주거나 밀어주면 됩니다. 손쉽게 할 수 있고 효능도 다양한 발 마사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자주 해주면 더욱 건강해지겠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굶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요요 현상을 부르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올바른 식사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에 폭식하기 쉬우니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밥과 면 위주의 식사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적당량을 즐기면 됩니다. 이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끔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사랑하는 식사법을 몸에 익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천천히 씹고 골고루 먹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사 습관은 나를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한 끼에 채소 한 가지를 더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여유 시간에도 간단하게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볼일을 볼 때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 볼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실 텐데요. 그 이유는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해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 이용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중독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변기에 앉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실의 세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균은 몸에도 붙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스마트폰일까요? 스마트폰과 화장실의 세균 화장실은 각종 세균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사실 가정집 화장실이야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고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요. 공중 화장실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중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며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수많은 세균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변기물을 내리는 순간 각종 세균과 분비물들의 입자가 화장실의 주변에 달라붙게 되며 이는 스마트폰에도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세균은 얼마나 될까요? 화장실에 보통 존재하는 세균은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해로운 세균들입니다. 이런 세균들이 스마트폰에도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손에도 물론 붙어있지만 우리는 항상 손을 씻고 스마트폰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10개 중 9개 스마트폰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상당수 검출되었으며 그중 16%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배설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볼일만 보고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재빨리 나오는 것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호흡 등으로 우리 몸에 유입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은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염된 환경, 불규칙한 식생활, 화학조미료, 미세먼지 등으로 섭취하게 되는 유해물질은 위, 간, 림파관, 폐, 신장, 피부 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수은, 납, 카드뮴 등은 몸속에 축적되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중금속 배출에 도움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일계의 디톡스 왕이라고 불리는 사과인데요. 펙틴 성분이 많고 항암 효과가 있는 과일로 중금속과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주며 빨간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니아신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디톡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레몬은 비타민C가 가득하고 모공 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체내의 지방 분해와 함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줍니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시금치는 사포닌과 량질의 섬유소가 있어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대변의 독성이 혈액으로 스며들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금치 뿌리에 함유된 구리와 망간은 인체에 유해한 요산을 분해하여 배출하는 작용을 하며 염록소 클로로필은 혈액을 맑게 해주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가 양배추의 100배인 케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니코틴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에게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클렌즈 주스로 유명한 밀삭을 아시나요? 밀삭은 밀의 새싹으로 해독작용, 중금속 분해 효과에 탁월하며 면역 성분도 다른 새싹 채소보다 월등하게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도 중금속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매운맛을 내는 유화프로필은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며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이 풍부해 항바람, 당뇨, 항염증에 효과적이며 유해산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중금속 해독작용이 탁월한 현미는 콜레스테롤 지방을 몸속에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포만감도 커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해초류에는 식이섬유 알긴신이 풍부하여 노폐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의 배설을 도와줍니다. 겨울부터 봄 사이에는 미역과 파래, 초봄부터 여름까지는 다시마, 토시조며 해초류는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요즘 바람이 찹니다. 보온에 신경 쓰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마다 가장 큰 행복은 뭐니뭐니 해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아닐까요? 아이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안정적이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부모로서 주부님들은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서 주부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시작해 볼게요. 요즘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이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주부님들 알고 계신가요? 스웨디의 캐롤라인 의과대학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다른 스크린 활동에서는 이와 유사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미국 수학과 개방과학 학술지에 발표됐는데요. 미국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9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 8,324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시간, 컴퓨터 게임 시간을 보고했고요. 부모님들은 아이의 주의력 수준과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 등을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크게 늘었는데요. 9세 때는 하루 평균 약 30분 사용하던 것이 13세가 되면 하루 평균 2시간 3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아동의 주의력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됐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의력이 점차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을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특성에서 찾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는 영상과 글 콘텐츠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또 끊임없이 알림과 새 소식이 뜨죠. 이런 지속적인 반응 요소가 아이 뇌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한 가지 강조했죠. 이 연구 결과가 소셜미디어를 쓰는 모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덮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인 연령 제한과 설계 방식 등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주부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짧은 영상과 댓글 또 끊임없는 알림이 있는 이 소셜미디어가 아이의 집중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이용 방식을 함께 상의해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 대상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둔 우리 주부님들은 법률상에서 말하는 학교 괴롭힘이 무엇인지, 또 가해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학교와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둬야겠죠.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학교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서 처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고 공권력이 개입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 법률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 처벌 범위에 넣고 전문 조항으로 학교 괴롭힘의 법적 경계선을 분명히 정했고요. 공안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학교 괴롭힘이 단순히 학교 내부의 일이라는 낡은 인식을 깨뜨리게 됐죠.

그러면 평소 아이들 사이의 장난과 학교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에서는 학교 괴롭힘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체를 해치는 신체 침해, 모욕하는 인격 모욕, 물건을 훼손하거나 빼앗는 재산 침해, 또 악의적으로 따돌리는 배척,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 괴롭힘의 핵심 특징은 특정 대상을 겨냥하고 고의로 행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점인데요. 이 기준으로 단순한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결과입니다. 새 법률은 미성년자는 불법 행위를 해도 구류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행을 바꾸고 학교 괴롭힘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1년 안에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2번 이상 저지르면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집행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처음으로 치안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이 나쁜 경우 역시 행정구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교직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 괴롭힘 혹은 미성년 학생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대로 보고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 관련 부분이 법에 따라 처분을 건의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만약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경찰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혹시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가해 행동을 할 조짐이 보인다 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동을 제때 바로잡고 법률 규정을 잘 알려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겠죠.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항상 탕계를 늦출 수 없는 일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울하거나 초조해할 때 부모님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 변화인지 아니면 심각한 심리 문제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천진시 안정병원 서

수강명 원장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과 발생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보통 원인이 분명하죠. 시험을 망쳤거나 혹은 친구와 다툰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보통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나아지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계속되고 또 특정 사건과 큰 연관이 없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않을 정도로 기능 손상이 생기면 의학적 진단 기준인 우울증에 해당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아이의 우울 증상이 걱정될 때 망설이지 말고 정신심리과에 데려가 과학적인 평가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들어주는 태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이것 역시 주부님들이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중소학생이 AI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금액은 수백원부터 수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AI 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될까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당첨 복리 같은 말에 쉽게 현혹되며 게임 거래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문, 얼굴 인식 같은 이 생체 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한 점도 바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디지털 사기 수법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사기범들의 주요 고위험 정보는 절대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아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새롭게 시행되는 학교 괴롭힘 관련 법규,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는 방법, 그리고 AI 사기 방어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잘 알고 가정 안에서 따뜻한 대화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랄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촌이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재료 준비가 좀 복잡하고 밀가루를 이겨내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은 왠지 딱 칼국수를 해먹고 싶은 걸까. 나는 우산을 쓰고 마트로 향한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가 떠오르며 발걸음이 느긋해진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던 엄마의 김치 칼국수는 구미를 당겼는데 엄마다 나는 나에게 차려진 한 사발의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까지도 사발 바닥이 드러나게 마셨지. 어느새 마트에 도착했다. 생생한 바지락 조개를 푸짐히 담고 애호박, 감자 네 알, 풋고추 몇 개를 사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육수가 끓는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한다. 칼국수는 육수가 넉넉해야 칼칼해 제맛 나기도 하지만 밀가루 반죽을 잘 이겨야 쫄 칼국수. 2년 전 친구가 연길에서 화룡시까지 차를 몰고 가서 사준 소고기 고명에 계란씨를 실실이 늘여놓고 고수풀도 소복이 고추기름도 담뿍 떠놓은 특별히 맛있었던 칼국수. 그날 배가 봉긋해지도록 먹은 칼국수 한 그릇은 내 삶의 정 한 그릇 되어 지금도 가슴을 덮여주고 있다. 훗날 나는 그 국수의 맛을 못 잊어 화룡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기억들은 동행이나 장소,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단순한 먹기 위한 영양소 섭취가 아니라 돌이켜볼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리라. 또한 내가 장사할 때 옆집 아주머니가 금망한 칼국수라며 남비채로 담아온 담백한 멸치육수 손칼국수의 그 쫄깃하고 탱탱한 맛, 그 우정의 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집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 허름한 식당에 들 계속해 박정화의 글, 나에게 고마운 스승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만큼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누가 당신에게 인생의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아무런 주저 없이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 책이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계몽선생이다. 커서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아주 평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평범한 가운데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식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기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소학, 초중, 고중, 대학, 사회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필요한 지식이나 사람 됨됨이, 개인 자질, 인간관계 등 면에서 자신을 잘 다져간다. 매 단계에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마운 선생님들,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배우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이다. 학력, 성격, 애호, 가정환경 등 모두가 서로 가게 하지만 서로 만나게 되면 소중한 인연이다. 서로 고무 격려해주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점을 채워가느라면 꼭 필요한 존재로 다가온다. 이는 서로의 숨 나온 전자책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시대 발전이 우리를 어디에서나 수시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책, 휴대폰 하나로 여러 종류의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자신의 성장의 폭을 넓혀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발전 가능성을 키워준다. 모두의 마음속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 올려놓는 좋은 글, 좋은 영상 등을 통해 마음을 살찌워간다.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또 우리에게 고마운 스승은 누구일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는 건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풀리지 않은 일에 대한 정답도 흐르는 시간 속에

서 찾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메시지도 시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늘 고마운 스승으로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온다. 직장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면서 불쾌하게 지낸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대로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라고 타일러준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려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면서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동료 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을 시간이라는 스승이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제일 어려운 고비가 사춘기를 넘기는 일이다. 사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는 아이들도 많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애들이 사춘기를 넘기기 힘들어한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아예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나 자신도 사춘기 아들을 두고 막무가낼 때가 많았다. 자주 아들의 기분을 보면서 말을 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누구나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식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다. 경험이 없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교육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한다. 조용히 귀 기울여 생각을 더듬어 보니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를 1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질 정도로 감감해져서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왜 그때 그런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혔지 유치하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웃음을 칠 것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늘 스승이다.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스승이고 오늘의 시간은 내일의 스승이다. 우리 모두에게 차려진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재부, 친구 등은 운에 따라 매 사람에게 소중한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잘하도록 생각의 성숙도를 늘려주고 생각의 깊이를 늘어주는 시간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해줘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우리에게 생활 경력을 쌓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만큼 우리도 시간을 사람 대하듯 소중히 다루어 자신의 꿈에 여물어 가도록 시간을 리드해 나갈 때 자신의 인생에 다채로운 색채를 더해줄 것이다. 내 곁에 시간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굳건히 지켜줘서 감사 마음이 든다. 시간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처럼 소중히 다루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배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있습니다. 심장질병치료 약품 처은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처은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심장병 치료를 위주로 해서 청심치명발미안이라 이렇게도 약각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저희들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에서 판매될 때는 처은청심환 이 브랜드 이름으로서 판매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릇 우리 중에 그 어디에서든지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 각을 사면 한 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아홉 각을 사면 세 각을 물어라 드리고 열여덟 각을 사면 여섯 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그리고 아홉 각의 세 각은 넉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넉 달은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여덟 각의 여섯 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면 모두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에서는 본 제품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교대된 다음에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효과를 보시하는 분들이 아주 거의

0: 적거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마음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데요. 심장병리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림상에서 주요한 그 학설에 속하는데요.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못 얻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뽑아내 말한다면 심장인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기침을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래가 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보통 입에서 냄새가 난다 하게 되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위에 문제가 있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심장병으로 넣어서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증상들은 기본으로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우선 입에 냄새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기침이 나서 기침약은 거의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독은 먹었겠다. 그런데 좀 낫는 것 같다 또 짖고 하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기침은 짖지 않네. 얼마 동안 복용하면 기침은 벌써 멎어지게 돼 있는가 하면 기본상 세각에 한각 이 정도 드시는 사이에 되면 차수가 줄어들다가 점차적으로서 기침을 기치 않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정신만은 먹었습니다. 심장이 반올리게 쏘쏘쏘 긁어놓는 같은 거 그런 감각기도 어쩔 적에는 원래 숨이 잘 올라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 냄새가 세게 나옵니다.
0: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2: 그래서 내 조만간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이게 기침 얻어는 게도 기침이 그렇게 자꾸 그러니 요즘 좀은 저만인가 할라리거든 한 두 번밖에 안 지냈습니다.
0: 예. 이제 철저하게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고초가 또 없어지고, 예. 그래, 집사람들이, 입냄새 없어졌다고 그래. 이상하다며, 그래, 이제.
0: 예.
2: 그래서 이 정신만은 정말 값도 저렴하고, 정말, 고요 전주구에 정말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저 아홉 가구 주문하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죠. 예, 신약대학번 본점 분점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원 청심환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쓰면 쓸수록, 나사리는 게 이 초원 청심환이라면.
0: 예.
3: 저는 이 가슴이 항상 무슨 말인지 꼭 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때는 또 자라들기도 하고, 때는 눌러놓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이러면서 숨이 딱 막으면 자꾸 가래가 성가하면서 어리숨 망담합니다. 가라에서 나면 또 숨쉬기도 나쁜데.
0: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3: 엎친데 덮친 게라고. 그래서 그게 막 여러 가지가 모여들면서 양 바쁘다만 합니다. 그래는 차에 정신화 나와서 이거 썼는데 확실히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애가 깔때까지 낫더라만 합니다.

0: 그렇죠.
1: 내가 좋으니까 또 이거 집에 놓으니까 심장이 놓으니 심장 대단한 부담한다. 가슴 그 지층 지대 막 낙신 지붕에 나면서 그래 가야 토 이거 놓고 있나만. 그래도 노인은 돈이 아까워서 이자가 있었다만. 그래 내 공부라고 야 이에다가 그래서 인차 잘못된다고 인차라는 거는 이 돌련적을 이렇게 저기 막으니까 그래 약속 경기 얼마 있었는데 내도 그 벌써 노인이 석달씩 가니 어디는 괜찮다만.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좋으니까 노인이 지금 한국에 또 딸이 돈을 보내서 그래서 저 우셨다 이번에 살라고 내가 그래. 그래서 이번엔 또 이야기가 받아봤어요.
0: 그렇게 하셔.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좋은 정치만 오전 2년 걸었습니다.
0: 그래요? 예.
3: 예,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예, 건강기 와서 그러는가 안에서 그랬더니 열린이 분리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0: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3: 일주일 입원하고 출연해서 와서, 그런데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감기 심해서 그런가, 땡기도 얼마 맞고, 청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0: 없습니다. 그래도 효과 없습니다. 예. 자꾸만 냄새 나고, 10분 후에, 5분 후에 그 냄새가 자꾸만 냄새 나고, 어째 그리 욕하니까.
1: 그렇죠.
0: 그러고 이빨이 그렇게 이 몸이 아프던지 그것도 소실되고, 그리고 밴드 자기 누보자기, 이롭제니까. 베개를 그렇죠. 옷은 다 물리치우셔. 그리고 그저 덜어놓고 밴드 자기 놓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몸이 헷갈려가지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야, 몸이 들었습니다.
1: 예.
0: 한 열끈 부러집니다. 그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세월에서
1: 예.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9가 배달 받아서 예. 계속 쓰고 그럽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OTC 국약 초운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많이 매달렸는데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허상 소식이 전파되면서 복용하신 분들의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지면서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좋은 다각도로의 엉뚱한 증상들까지 개선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다며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몇십 년 내리선 20년 썼다는 분들 그보다 더 긴 시간 몇 년 작아도 뭐 거의 10년 이렇게 썼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심장병 치료에서 알아주는 제품에 속하는데 나는 혈압약을 쓴 게 아니라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지금 한 달 지켜봤는데 계속 혈압이 정상 넉 달 동안 연속 혈압이 정상으로 있으니까 혈압약을 끊고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쓰시고 나서 지금은 혈압약을 끊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브랜드 이름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몽약 활신통, 몽약 신타, 몽약 삼보 그리고 이번에는 몽약 초운 청심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저도 청심환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아유, 쨍쨍하시네요. 목소리도. 예.
3: 야, 이 청심환을 쓸까 이렇게 떴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3: 나는 이 청심환을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걸지 못했습니다.
1: 예,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이죠. 예.
3: 예, 그래 주사도 많이 맞고 첨약도 먹어도 어째 그냥 숨이 그냥 찹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그래 혈압이 높고.
1: 예.
3: 그런 게 어선이 이 약을 쓸까이 숨이 덜 찹니다.
1: 예.
3: 우선이 약을 덜 많이 먹었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3: 예, 예, 그러니까 예.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예. 내 이렇게 목소리도 챙챙해지고
1: 그렇죠.
3: 예. 힘이 납니다.
1: 힘이 나는 감을 여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3: 정말 예.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예, 난 우선이 숨이 덜 차까 채소 썰라도 갑니다.
1: 예, 이전에 채소 썰어 가기도 힘들었겠네요.
3: 맞습니다.
1: 그래요? 와, 예, 예.
3: 그래도 이제 우선 채소 썰어가지 혈압은 높아서 예, 한 날에 세 번씩 먹었습니다, 혈압약.
1: 예.
3: 그런데 맥박은 40, 42 됐어.
1: 안 되는데, 예, 예.
3: 그래도 이제 우선은 예, 혈압약을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1: 아, 예, 예. 예.
3: 그래가지고 예, 맥박이 또 올라갔습니다.
1: 예.
3: 65, 67이 됐습니다.
1: 너무 이상적인 맥박으로 올라와. 40대 초반에 계다면, 심장내과에 가게 되면, 절대, 그게 치료 여차 않으면 안 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3: 예. 예. 선생님,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청심환 내게 딱 맞습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저 따집에서 문을 칵 닫아도
1: 쉽게 놀라.
0: 물었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래던지 이 돌돈 등사에서 어서 완화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천천히만 선생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0: 이번에 또 그 세 가지 싸움 하나 더 주제입니까?
1: 아, 그렇죠.
0: 예. 여섯 가지 싸움은 두 개를 두지.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또 예, 삼삼, 어때다, 어때를 눌러서 예, 약을 또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잘 선택됐으니까. 이거 견제하시게다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쓰러지거나 그거 거의 피해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1: 너무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전 저시만원, 예, 저희 어머니가 계속 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예, 기존에 한, 금년, 저 그때 한번 감기 온 게 폐염이 걸렸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예, 치료하고, 기침도 자꾸 하고, 그래서 이거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기침도 이전에 한 반년 넘었는데, 기침도 하고, 이전에 면역력도, 예, 좋아지고 있었는지, 지금도 예,
1: 그렇죠.
3: 한 번도 감기 하고 있습니다.
1: 아, 심장이 예. 좋아지게 되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일까지 순환이 잘 되니까 영양 공급이 잘 따라가니까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아, 예,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어려워. 저는 이 날씨를 안에 추워질 때는 노인들도 감기 쉽게 걸리고
1: 그렇죠.
3: 예. 예, 그런데 용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용하자고 지금 또 구매하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3: 예.
1: 예. 예. 예. 어머니라는 거 봐서는 연세가 60, 70대 그 이상 좌우로 되어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조금만 중시하지 않게 되면 큰 실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녀입니다. 예.
3: 예. 예. 예. 계속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난 저기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녁에 다면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겠습니다. 근데 이 약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
1: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고 깊은 잠자기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4: 예. 그다음에 저 신율도 100이 넘던인데 80으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1: 이상적인 심율입니다. 예. 예.
4: 그다음에 청계로 오늘 뒤에 숨 차서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증 이거 쓴다면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러면 예예.
4: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또 이번에 싸다고 그럽니다.
1: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에 속하니까 료상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야릇달 이상 복용하셨다게 되면 가히 한 번 내지 두 번 자조절하면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4: 예.
1: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장병으로 진단이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단순히 서약에 매달리기보다도 본 제품에다 제가 평소에 제기하는 기초 제품 몇 가지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을 지킴에 있어서 거의 큰 문제점으로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 제품을 드시면서 초원 정신환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야릇달 이상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말씀 안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늘 구심환을 뭐 허수만에 이어가지고 다녔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그거 입이 다 여차고 그런데 야릇달 이상 이걸 복용하시고 나서 구심환 어제 싸놓은 지 오란데 들 사이가 없이 계속 집을 지키고 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오장육부 뭐 어디든지 포함해서 다 계산해봐도 일을 제일 많이 한 기구는 심장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량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내가 100근이라면 7근 내지 8

0: 끈이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양은 100분의 7 내지 8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하루에 혈액을 통과하는 그 혈액량은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 좌우에 해당하고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하는 차수는 하루에 10만 차 좌우 수축 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혈액이 심장을 통과하고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많은 차수로서 수축 이완하게 하는 근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관상동맥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이 관상동맥은 심장이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딱 왼쪽 앞가슴에 내 심장이 떼서 왼쪽 앞가슴에 아프면 심장이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오른쪽 앞가슴에 아픈가 하면 왼쪽 가슴에 아픈가 오른쪽 앞가슴에 아픈가 하면 뒷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라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협심증이라 합니다. 결국 부정맥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1분의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그러니까 혈액량이 아주 많은 그 혈액이 심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60차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어느 분이 40차 좌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안 됩니다.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그 좌우면 되고 너무 높아도 영어 범위는 60부터 100차라 하지만 해도 벌써 100, 20, 30차 여기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 부정맥 여기에다 이야기할 수 있고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그리고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보통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경우를 말하게 되었고 중하게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70부터 90 이 정도 막힌 건 그 중하게 막혔답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에 만약 병원에 실려간다면 기본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를 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주자는 심장병 치료에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자를 금속구물을 거기다 쌓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MRI 같은 걸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내 어디 문제가 생겨서 골격으로 상해서 철심을 박았거나 이렇다 해도 MRI 못합니다. 특히 머리 혈관을 검사할 때도 MRI 하지 못합니다. 내 몸에 금속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MRI 기계는 아주 큰 자기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금속이 오히려 큰 미리 전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물론 물어봅니다. 그런 지지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알아서 제때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보도 제품 몇 가지에다 함께 쓰시게 되면 실패를 보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팡찬이 생긴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팡찬이라는 것은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누는데요.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 그리고 심방, 심실은 모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사이에 판막,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심방에서 피가 심실로 나가야만이 또 피가 주동맥을 통해서 각 기관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또 판막이 두 개 있습니다. 이래서 을잼반 산잼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모두 네 개가 있는데 이 판막이 보도도 떨리거나 계속 열려 있거나 계속 닫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보온제품 처분 청심하는 양을 각광하는 차원에서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있어서 단순 왼쪽 가슴만 아프면 내가 심장병이나 이렇게 진단하지 마시고 심장병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혀끝이 짜빨갛게 뭐 이슬아치처럼 짜빨갛게 됩니다. 심장열로 그럴 수 있습니다. 혀 변두리가 빨간 건 간열로, 혀 바닥에 빨갛게 되거나 시뜩게 철개가 앉는 것은 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입술이 가맣게 질린다는 것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기 힘들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 엉뚱한 네. 치료에 매달리는데 보온제품 지심으로 권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2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원나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경경은 양배추 나물을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도미 위로 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청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청재를 쳐다보고 왕아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청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끈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근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김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갱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 총재는 웃으며 갱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 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소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소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매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매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갱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측은 창문까지 열려

수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갱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묵묵히 가정의 울타리가 되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산이 되시어 마음껏 리상의 날개를 펼치게끔 뒷받침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는 묵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면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춘미 씨 수필 아버지 부디 얼른 쾌차하세요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 부디 얼른 쾌차하세요. 김춘내. 여느 때와 같이 둘째가 배고파서인지 뒤척이자 나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창밖은 어두웠다. 버릇대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위챗 메시지가 와있었다. 춘내야, 너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글이나 이야기로만 보고 들었던 일이 어느 날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나한테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다. 저녁 때쯤 아버지 사진 한 장이 위챗으로 날아왔다.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목이 콩 메어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가쁠 정도로 꺼이꺼이 통곡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던 고중 3학년 시절 아버지는 출근했다가도 점심이면 항상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밥상을 차려줬다. 지어 주말에 어디 외출했다가도 점심때면 되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밥상을 차려줬었는데 나로서는 나름대로 갸우뚱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먹는다고 불편할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는지 말이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에 와서야 나는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헤아려진다. 산에 진미가 쌓인 풍성한 반찬은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했던 애틋한 마음이었음을 말이다. 너 혼자 외롭게 밥을 먹게 하고 싶지 않다. 한 집 식구는 항상 함께 기분 좋게 식사해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이 비어있는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려 왼심을 썼던 것 같다. 아버지와 마주앉아 식사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된다. 그동안 내가 없는 집에서 홀로 두부의 간장으로 끼니를 때웠을 아버지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몸은 어느새 저렇게도 앙상하게 말랐는지, 주름은 또 어느새 저리 깊어졌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오는 죄책감으로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이틀 뒤에 날아온 사진 속의 아버지는 드디어 눈을 뜨긴 했으나 초점이 없었다. 더는 옛날에 활기 가득한 나에게 또 가정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2008년 가을, 북경에서 올림픽의 열기가 거의 식어갈 즈음 나는 대학 입학의 희열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나를 발에다 수고 다시 연길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아버지는 딸랑 속옷 한 벌과 세수수건 한 장만을 가지고 떠났다. 내가 기숙사 정문에 내려가서 입학 등록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갖고 온 세수수건으로 내 침대 주변과 책장 서랍을 깨끗이 닦고 짐 정리까지 해놨다. 그리고는 기차역을 향해 총총히 발걸음을 다그쳤다.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 바로 연길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그날 서서히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서글프긴 했어도 지금처럼 가냘프진 않았다. 기숙사에 돌아오니 애들이 너의 아버지는 참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자상하신 분 같다 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어깨가 으스케났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세수수건을 대학 4년 동안 고이 간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 혼자 남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가 입원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진다.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간병인이 다리를 들어보라는 소리에 다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손으로라도 다리를 잡아 들어보며 모지름을 쓰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팔에도 힘이 없어서인지 뻣뻣한 두 다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일부러 외출할 때마다 항상 걸어다녔다. 운동 삼아 걷는다고 편하게 말씀은 했어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 또한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방학을 맞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늘 내 짐을 들고 앞장서 7층 계단을 올랐다. 5층까지 오르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면 맨 꼭대기층이라 너무 시원하단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한테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정말 한시도 편히 쉴 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두 다리로 연길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분이 지금은 바로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겨우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본인 마음인들 오죽할까 싶다. 고모한테서 문자가 왔다. 또 한 번 뭉클해놨다. 회복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사가 고단백 가루를 복용하라기에 앞서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낸 적이 있다. 고모가 가루를 타주면서 내가 보낸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니 말이다. 어느새

아버지가 입원한 지 두 달이 되어 온다. 오늘 보내온 동영상에는 아버지의 얼굴 대신 노래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렸다. 어눌해진 발음 때문에 대부분 가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서 취직한 후 아버지는 차츰 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사회구역 단체 노래대회에도 참가하고 장고도 배우러 다니고 탁구 같은 운동도 가끔 하러 다니고 지어 공연에 나갈 춤도 배웠다. 혼자 적막하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사회구역에서 조직하는 이런저런 활동으로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구역 일꾼들에게 고마워놨다. 지금 내가 설에 집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악보와 가사가 적힌 종이를 꺼내들고 나에게 음정 박자가 맞는지 노래를 부르며 들어보라 청들기도 했다. 아버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다면서 편안히 웃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피리를 불고 나는 손풍금을 치면서 북경의 금산에서라는 한어 노래와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과 같은 조선어 노래도 참 많이 연주했다. 그래서인지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가사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까맣고 답답할지 속상하기 그지없다. 고모한테서 또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퇴원하겠다고 한참이나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자꾸 퇴원하겠다고 해서 아직 부축 없이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데 어디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고모가 막 호통을 쳤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나는 딱 한 번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내가 설 연휴를 마치고 연길 고속철도역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나한테 그전 여름에 북경에 놀러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이것 좀 보라고 나한테 휴대폰을 내미는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셨어도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과 그것을 참느라 애쓰다가 결국 애꿎은 코마저 훌쩍이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봤다. 어른이 돼 점점 곁에서 멀어져가는 자식이 어쩌다가 집에 오면 조금이라도 더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또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는 그날 유난히도 허무하고 슬펐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입원하고 나서 나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첫 단층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아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내가 연기역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오면 아버지가 어김없이 개찰구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저으며 이름을

다만 곁에서 보살펴드리지 못하는 이 딸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다. 부디 얼른 쾌차해서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연길로 돌아가는 날, 씩씩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우리를 반겨줄 아버지의 환한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성장 과정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시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시면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묵묵히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아버지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뇌영자. 세월이 요수와 같다고 했던가.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온 40년의 세월이 가까워고 했다. 그 사이 강산도 몇 번 변했건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짙다만 간다. 1982년 12월 11일 그날 아침부터 날씨는 음침하여 당금이라도 눈발이 날릴 것만 같았다. 새벽녘에 아버지가 아주 또렷한 모습으로 학교 기숙사 문을 열고 나의 침대가로 살며시 다가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꿈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인지라 나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버지 뵈러 꼭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흐리터분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마음이 하도 심란하여 첫 2시간에는 시간 집중이 되지 않아 간신히 견뎌냈고 중간 체조 시간에는 밖에 나가 체조를 겨우 두 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교실로 돌아왔다. 새벽에 꿈속에 다녀가는 아버지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좌불 안석하는 사이에 세 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문 선생님이 한창 강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교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이 잠깐 복도에 나가 두런두런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다급하게 들어오며 정색해서 첫 줄에 앉은 나한테 빨리 나가보라고 고개짓을 했다.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논기를 등에 업고 황망히 복도에 나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급히 나의 두 손을 꾹 잡더니 무거운 어조로 금방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불길한 예감은 있었지만 막상 이런 비보를 듣고 보니 나는 목구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다. 마치 시계의 초침이 그 순간에서 멈추면서 눈앞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지되는 것만 같았다. 전번 주에 집에 갔을 때 나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하던 아버지가 어쩜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극도의 비통으로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지만은 마음은 한시급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고향 집까지는 거리가 20여리 되는데 집으로 가는 석현행 버스는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4시에 딱 두 번만 있다 보니 오후 4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일각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비장한 결심으로 그 자리에서 신근을 졸라매고 선생님의 부름소리를 뒤로 한 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학교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몽롱해진 시야 속에서 나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눈길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쏜살같이 고향 가는 방향으로 다름박질했다. 하늘에서는 이미 눈꽃이 내리고 있었다. 모진 세월 풍파를 겪은 아버지이다. 일찍 아버지는 할아버지 등이 엎여 두만강을 건너 가야하 강만의 하룡성에 정착을 했다.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맏이었던지라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농산일, 나무하는 일, 집안일을 가리지 않고 도맡았다. 농촌일로 다녀온 아버지는 1950년대 후반에 강 너머 토성리촌으로 이사를 와서 생산대 대장으로부터 민병위원장, 치안담당위원 등 중임을 맡고 열심히 사업해왔다. 1964년부터는 대대당지부서기 직무를 떠맡고 농민들을 이끌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 상급으로부터 받은 상장만 해도 한 개짝이 가득 찼다. 그 시기에 상장이 증거로 연료될까봐 모두 태워버려서 지금은 한 장도 없어 안타깝지만은 아버지가 해놓은 많은 일들은 산에 지켜보았고 들판에 오롯이 새겨지었다. 줄곧 당지부석이 사업을 맡은 아버지는

이어 뉴영자 씨 수필 4부곡을 감상하겠습니다. 4부곡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직한 분이었고 개인의 사욕이 없이 집체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왔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일찍부터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게 됐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속 우상이었고 계몽 선생님이었으며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었다. 도문 기차역을 지나고 도문 다리를 건너서 석효냉 국도에 올라서니 다니는 차량들은 거의 없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돋아났고 입가에는 새하얀 입김이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서리서리 피어올랐다. 국도로 한참 달리니 저 앞에 향양촌이 보였다. 향양촌을 지나 앞 산구비를 애돌면은 수남촌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그 산구비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일망무지한 논밭이 펼쳐진다. 옛날 수남촌은 산간지대여서 한전이 많고 수전이 적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조이 탈곡이 끝나면은 해좁사를 이고 산너머 닝근 동네에 가서 한근의 웃돈을 10여전씩 더 주고 입사를 바꾸어곤 했다. 입사를 귀한 당지 사정에 비춰서 아버지는 마을의 끌끌한 청장년들을 이끌고 수전 개간에 나섰다. 물도랑을 내고 낮은 지세에 물방아를 세워서 산과 산사의 물을 옮겨오는 데 성공을 했다. 아버지는 새벽이슬을 맞으며 논두렁 길을 넘나들었다. 동이 트면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오듯 자고 새고 하는 일이 지겹지도 않은지 아버지는 우직하게 논밭에서 일만 수걱수걱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기 바쁘게 맥이 빠진 아버지는 꿈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날이 밝으면은 논밭으로 나가는 일벌레가 따로 없었다. 아버지의 싱그한 노동으로 근 천부가량이 되는 한전은 옥탑 수준으로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이 밥을 먹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수남촌의 입사는 소문도 자자했고 수남촌은 부근에서 소문이 자자한 부유촌으로 되어 링근의 한족들마저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마을로 탈바꿈했다. 한전을 수준으로 만든 수남촌의 일화는 왕정현 정부의 표창도 받았다. 헐떡거리며 향양촌 산굽에 도착을 해서 그 논밭들을 내려다보노라니 억척스럽게 일을 하던 아버지 모습이 아른거린다. 드디어 수남촌 대대마을에 들어섰다. 나의 얼굴은 얼어서 벌겋게 부어있었고 하얀 성에가 낀 머리에서는 흰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마치 북극에서 사는 유목민을 방불케 하는 나의 모습에 촌에서 맞대온 사람마다 의아한 눈길로 흠칫하며 쳐다보았다. 아, 저 애가 도문시 일중에 다니는 유하준 막내딸이요. 오늘 새벽 로석이께서 운명하셨다더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차도 타지 않고 달려왔다니. 아휴, 저 아이를 어쩌지. 간혹가다 뒤에서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주고받는 말들이 귓가에 들리었다. 합작사를 지나 조금 더 달리면 수남촌 학교에 도착을 한다. 나는 수학교 5학년과 초중 3년을 수남촌에서 다녔다. 항상 일이 바쁘셔서 자식들을 돌볼 사이가 없었던 아버지지만은 그 바쁜 와중에도 유독 나에 대한 사랑만은 극진했다. 내가 수학교 입학을 하자 아버지는 쇠잔한 몸으로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아침마다 나를 등에 업고 오리길을 걸어 학교 대문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아버지는 독서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에게 책 속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은 선량하고 정직해야 하며 남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생 도리를 깨닫게 했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등에 업혀서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와 웅굴진 목소리를 들으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동년을 보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또다시 울음이 왈칵 터지지 않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애틋한 마음으로 수남촌 학교를 지나 아버지가 나를 업고 다니던 토속리촌으로 가는 길에 올라섰다. 매번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떠올리며 꼭 마치 아버지 등 옆에서 가는 것 같은 정다운 기분을 느끼며 걷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발밑에서 밟히는 모래들의 소리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었다. 원래 이 길은 평탄한 모래길이 아니라 길 양옆에 버드나무들이 빼고 기들어선 오솔길이었다. 산사태로 골물이 터지는 날이면 모래와 돌들로 뒤덮여 오솔길마저 없어질 때도 많았다. 아버지는 촌민들이 오르내리는 교통편리를 위하여 6,000m나 되는 제방을 건설로 또 제방을 따라 넓은 모래길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기넘는 보도나무 숲을 제거하고 기름진 한전을 개간했다. 나는 아버지가 어깨에 지게를 메고 촌민들을 이끌고 일궈낸 기름진 옥터를 바라보며 오직 촌민들을 위하여 살아온 아버지 생각에 또다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었다. 숨이 턱에 닿아 목에서 격불내가 확확 났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다시 젖먹던 힘을 다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왔다. 저 모래길 왼쪽에 자그마한 다리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조금 올라가면 동골과 서골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두 개 있다. 서골의 소나무 숲이 울창한 목도 고개를 넘으면 산 너머 송림촌 마을에 이르게 된다. 아버지는 일찍 이 산을 넘나들며 향정부로 회의를 다녔다. 회의를 끝내고 돌아올 때면 보통 저녁날이 어슴푸리하게 어두워져서 산속에서 갖가지 짐승이 출몰하곤 했다. 어떤 날에는 봄까지 만날 때도 있어서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엽총을 갖고 다니면서 헛방으로 총소리를 내어 짐승들을 쫓으며 산을 타고 밤길을 누비었다. 회의에 갔다 온 이튿날이면 피곤도 마다하고 곧바로 당지부 회의를 소집을 하여 상급의 주요 문건 정신들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열심히 당의 호소를 받들며 사파던 아버지가 어느 날 불시에 생뚱같이 당권패라는 누명으로 고깔모자를 쓰고 돌림시위 행진에 끌려다니게 됐다. 고된 매질과 가혹한 형벌로 아버지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고 엄중한 폐질환을 얻고 말았다. 정정하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몽둥이 매질을 맞으며 투쟁받는 아버지를 보시고 기절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집안파기를 도맡아던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우사에 갇혀 있다 보니 장래의 의사가 꿈이었던 큰 언니는 눈물을 삼키며 학교를 중퇴하고 집안의 일을 도맡지 않으면 안 됐다. 그 어지러운 세월 속에 우리 가족이 당한 피해를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있으랴. 강인한 아버지는 그 긴 지나간 시간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다. 저만치 마을 어구를 지키고는 늙은 비솔나무도 알리라. 아버지가 얼마나 당에 충성을 하고 얼마나 당과 인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땀벌창 눈물 범벅이 된 나를 늙은 피솔나무는 따뜻한 아버지 품처럼 맞이해 주었다. 아버지는 이 피솔나무 아래서 사원대배를 소집했고 이 피솔나무 아래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농민들의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기도 했다. 주말마다 막차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이 비솔나무 밑에서 손채양하면서 기다리던 차이로운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었다. 나는 오르던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렇게 장장 20리길을 나는 다른 박질 쳤고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거리며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다. 길가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붉게 상기던 나를 보고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며 길을 비켜주었다. 우리 집 앞에는 집차 두 대가 서 있었고 문상은 조문객들로 웅성거리었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허둥지둥 맨발바람으로 급히 달려나와서 나를 와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한 주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지고 폴싹 늙어버린 어머니. 이마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헐렁한 흰옷을 입은 가내린 몸은 슬픔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나는 아버지 침대머리에 조용히 앉으며 나지막하게 아버지를 불렀다. 한 번 두 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어머니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다. 그때야 나는 침통하게 실감을 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따뜻한 잔등에 다시는 기댈 수가 없고 주말마다 집으로 오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더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떠나던 날 억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덮고 간 붉은 단기에 찬란한 빛을 보았다. 그 찬란한 빛은 줄곧 나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어 주었다. 그 찬란한 붉은빛 아래 나는 생활이 궁핍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중을 졸업하고 종동천문학교에 붙었고 그 붉은 빛발 아래 나는 우수 졸업생으로 정부 부문의 배치를 받아 성심성의껏 일을 했으며 그 붉은 빛 아래서 1994년에 아버지 뒤를 이어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때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면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어떤 난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찬란한 붉은 빛은 나의 인생의 영원한 등대와 지침으로 되어 당에 충성을 하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분투하는 길로 이끌어주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남겨준 정신적 재보는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등대가 되어 나의 삶의 길을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다. 가끔 고향 마을을 다녀올 때면 더욱이 여름철 벚꽃 향기가 그윽한 수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 난다. 마을의 척박한 땅을 억척같이 일구 옥토로 바꾼 순박한 농사꾼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가 벼슬이 높아 권세를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웠다면 오늘 이처럼 애틋하게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인공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든든한 세대주로 사회에서는 남의 앞장에 서서 힘든 일을 도맡아는 우수한 공산당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작가도 이런 아버지를 본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모든 것을 내주면서 가정과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풀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전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로 우리 모두에게 즐겁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소중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영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 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요소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그리고 몽석통,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 설명드리고 있는 이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은 오늘까지 진행하는 확실한 우대활동이 1년에 어쩌다 한두 번밖에 없는 이런 우대활동이 오늘까지 끝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198원 한각을 하는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주니까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공복에 딱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감을 느끼게 되어있고 다각도로서 아주 일신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이런 제품 자체는 만나기 드물다,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장수로방 그리고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있으면서 15가게 10가게 1000원 현금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몽석통은 기본으로서 몽이와 장이 확실한 처방에 근거하나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5가게 10가게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이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뭐 당망증, 심망막색소 변성 같은 이런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지, 겉으로서 단순 수술은 뭐 외과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외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고 속으로부터 치료하지 않게 되면 2차, 3차로서 재차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이 우리 지구에 나온 날에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598원 한각을 하지만 해도 30일 복용하는데 15가게 15,000원 빼주게 되면 한각의 가격이 2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한각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늘 이렇게 우수한 기회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장수로방 먹고 있는데 여러 개를 지금 효과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네, 그냥 소화 안 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막 먹었는데, 야, 이거 먹다 지금 왜 식후물이 올라오니까 소화 잘 되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는 게 아니에요.
1: 장수하자면 잘 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여기 기본의 소화 공능은 아주 뭐 근심하지 않아도 이 제품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그냥 기관 뛰어도 영어도 없습니다.
1: 그렇죠.
2: 예. 나는 원래 기관 좋지 않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예. 자꾸 먹어서 목이 가시가 자꾸 마른 기침 나왔지. 야, 지금 예. 마른 기침이 지금 아예 나온다.
1: 윤페이 역할을 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나도 호흡기통의 문제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2: 예. 예, 그래 나가 먹으니 그뿐하고 예, 나 정말 영 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 그렇죠.
2: 나오고 나오니까 예, 그리고 예, 처음에 사수가 말아서 예, 전화기는 화장실 갔다 왔다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 예, 하루 전에 한 번씩 보고 나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야, 사람이 머리 말아가지고 정신 아닌 게 아닌다, 이제.
1: 아, 여기에 제일 전형적인 특점은 효과성으로 돌출하게 나타나는 게 건파질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성분이들,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우술이라든지 이런 바지텐이나 이런 성분 자체가 건파질 든든하게 해주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귀가 잘 들리고 그럴 수밖에요. 예.
2: 네, 우리 집 남편은 몸통 통증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약 먹으면 혈압이 엉성되지 않게 혈압이 엉성되니까 어지럼증 나든지 어지럼증 아예 나고 가슴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게 심장이 많이 좋아지신다. 예.
1: 그렇죠.
2: 아, 예. 정말 이 약이 먹어보니까 영 효과 바르다니.
1: 저도, 예.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한테 가서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약을 나는 주겠다. 그 외 약을 나는 포기한다. 이 정도까지, 회사하고 이런, 담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몽속통은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통화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에 속하니까 몽속통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2: 네, 그래. 오늘 이 두 가지 약도 다 해가 보니 약도 얼마 없지, 또 활동도 좋지, 오늘 지금 두 가지 약 잘 하다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까지 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몽속통을 먹고 소리. 그냥 나는 어째서 다리 다 저리고 아프고 어지럼증이 세게 났습니다.
1: 예.
3: 그리고 항상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만 짜증내기 쉽고 그렇던 게 이거 먹고 요즘에는 어지럼증이 나도 어디 간지 없고 막 짜증내고 싶은 그 증상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손발이 항상 어쩌고 그렇게 저린지 모르겠습니다.
1: 막혀서 저립니다. 경락이 막히게 되면 저립니다. 예.
3: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던 그 증상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바이는 요 그냥 허리 다리 아프고 소화도 안 되지. 그리고 눈이 어째고 그냥 지금이 해 있는 게 이거 잡수고 있어요. 지금 영 효과 좋다면서 오늘이 어떻게 화할 때면 오늘까지 끝날까?
1: 아, 그렇습니다. 예예.
3: 이 끝나기 전에 우리 아바이는 이야기 좋다고 소리 요 호텔 잡으려면 뭔가 별 맥이 나는 게 우리 사측이 이상이 아프던 그 증상이 별 맥이 좋아졌다.
1: 경락이 수통돼야 맥이 나고 모든 그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품 자체 몽속통이라는 게 심장과 뇌혈관을 쑥쑥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뭐 간부터 건파체 이르기까지 근육과 골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3: 이게 장수로빈이라는 우리 아바이는 좀 오래 샀었어. 오래 샀은 게 야, 이 장수로빈이 용 내기는 딱 맞는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딱 맞는다. 요, 예. 용 사치기 뿌디 사진 게 용 지금 손을 기지개 펴줘서 막 사치기 아파서 나던 게 요즘에는 아무리 나가 활동해도 아픈 데 없다.
1: 그렇죠.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편안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오진하고가 부디 사고에 뭐 허리 다리든 또 말할 건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눈이 뒤틀리 하던 그것도 좋아졌지. 그래서 오늘에도 이 둘이 다 오늘까지 활동 끝난가?
1: 그렇습니다. 이 몇 가지 제품은 오늘 거지 활동입니다. 우산할 때 천원 빼주고 퍼센트 높게 주고
3: 예. 몽속통하고 장수라병을 다 배달받겠죠 오늘.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501-7766에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내가 몽속통 먹고 소리 좀 이야기하려고요.
1: 말씀하세요.
4: 한 달간 썼습니다.
1: 몽속통 한 달 썼습니까? 예. 어떠세요? 예.
4: 한 달 쓰니까 예. 막 어지럼증이 나고 막 허리 아프고 그러던 게 이게 예. 해결됐습니다.
1: 예. 바로 그게 큰 문제가 예. 머리와 심장에서 막혀서 각기관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머리 혈관을 수통시켜주는 데는 이처럼 우수한 성분 자체 29가지가 단 데서 없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으려고 한 달이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한 달 쓰니까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혈압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예, 용 조절 안 되고 용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러던 게 혈압 조절도 됐습니다.
1: 혈압이 주약에 높고 잘 조절되지 않는 원인 자체가 경락이 막혀서, 경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혈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긴 경우에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그런 거 쭉쭉 물을 열어주는데 막히지 않으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4: 예, 그리고 예, 밤에 잠 자자면 예, 막 가슴 답답하고 예, 침침하고 숨이 차고 이래가지고 예, 잠 자기 되면 힘들었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 몸소통 못 꾸니까 예, 그 심장 답답, 가슴 답답하더구나 침침하더구 숨 차던 이게가 예, 효과 많이 봤습니다.
1: 심장이 좋아지니까 잠이 잘 옵니다. 예. 예.
4: 그리고 예, 깨고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던 거에 소화도 잘 되고 예 깨고 막 특히나 손발이 저래가지고 소리 자꾸만 먹이 생기면 소리 영 진정 못하게 아팠댔습니다. 그러던 거 이것도 나아졌습니다.
1: 전형적으로서 경락이 막혔을 때 손발이 저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 쓰러집니다. 예.
4: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깨고 다리치도 영 경상적으로 올라가던 것도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가 다해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1: 막힘은 그렇습니다.
4: 그래, 예. 그러니까, 정말 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막 심장이 답답해서, 예. 밤에 자지 못하더니 밤 잘 자고 밥 잘 먹고 하니까, 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 약이 내게는 정말 영 명약이 같습니다.
1: 이 제품으로서 안 되면 기타 약에서 되기 힘들지 않겠는가 거의 그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내가 뭐,

0: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나 열다섯 가구 싸기 하기시오.
0: 아, 그렇게 하셔. 예.
1: 예.
0: 예. 예. 기회입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소통의 제품 자체는 여기에 이미 본 제품을 드셔본 분들 가운데서는 백맥병, 협일오소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백맥병이라는 것은 장이, 서장의 장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뇌와 심장과 이걸 포함해서 그거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가 하면 맨탄이 왔거나 파킨슨 질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한테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맥병이라는 것은. 그리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이것은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약에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피부를 유난하게 해주고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세포의 대사를 정상으로서 주의신경염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한다 하는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몽소통은 일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복하는 것과 바깥으로 붙이는 이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붙이는 고약은 하루에 야릅 시간 동안 딱 붙이고 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방약하고 붙이는 고약이 거의 마주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붙이는 고약은 그 약각 안에 무료로 따라가게 돼 그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붙이는 고약은 당뇨병, 소갈증에 붙이는 그 부위가 또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납니다. 전열선에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지치관염에 나타나는 그게 있고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 류선염이 있는 분들 여기에 붙이는 그 부위가 다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거는 그 그림에 따라서 치매를 따라서 붙이고 구봉약은 하루에 한 번에 20알씩 그 드시게 되면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식후 30분에 그러게 되면 한각은 보름 동안 드시게 되어 있고 만약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몽소통 우대 활동은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었기 때문에 15가게 1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어지간하게 지금 막혀서 많은 돈을 쓰고 병원에 많은 입원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경과했는데 이 제품은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몽소통을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풍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이미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도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는 갑자기 현우증이 납니다. 머리가 갑자기 빠개지는 것처럼 아파납니다. 그리고 입술이 말하자고 보니까 별로 말이 얼얼하게 되면서 입술이 마모겨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장수로봐 이제 한 이제 숨은 이제 먹을래. 일하기 보면 좀 내기도 나고 예, 소화도 잘 밥 마실까 예. 그런 거지 나가 몸이 영 다리 가볍습니다.
2: 장수로방의 장수 비결 얘기 꾸범 배위엔 해주는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소화계통을 도와줘 허혈계통을 도와주고 잠이 잘 오게는 원지가 들어갔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된 걸로 인정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몸이 가볍고 그럴 때 영이 빨리 그렇게 다리 영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예. 먹을 때는 그거 예. 그거 천금만 걸리면 그거 나가 걸기지 애라고 예. 영 매일 준다만 하는데 근데 약 쓰고 영 몸이 가벼워서 다리 가벼웠습니다. 가벼우니까 매일 걷고 빨리 걷고 좀 시간 더 길게 걸린다만 한다.
2: 그렇죠.
1: 한 20날 먹을 때 좀 자고 어서는 조금 좀 해서 안 돼 좀 싸봐 그런다.
2: 그렇게 하셔. 이 장수로방에 들어간 처방 자체는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리가 무겁고 그게 헷갈아진다는 것은 원기가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근본을 처세워주는 이런 차원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공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 장수로방이 확실한 이런 성분 조합 20 야드까지 우수한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대단하겠습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지금 장수로방은 40각을 싸면 3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1000원은 빼줍니다. 이 정도 게다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우리 모두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셈이 되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 각도에서 누구나 장수로방 쓰는 거죠. 황실의 황제에게 쓰는 의의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는 범일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지금 세상에 공개돼서 나온 처방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건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이게 중의학설이 근본뼈에 속합니다. 그런데 건팥이 든든하자 하면 내 말로 무슨 기타 건팥이 아프면 배가 아프면 뭐 소화계통이 아프면 골이 아프면 이렇게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튼튼하게 해서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목소통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죽었으니까, 예. 내 지금 심장이라는, 그 다음 보니까 혈압이라는 다 평온하게 됐습니다. 정상 수술
2: 예.
3: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러니까, 예, 뭡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어지럽지 않고, 신랑도 좋아지고 7, 80살로 이렇게 뛰니까 아주 편안하고 밤잠도 잘 갑니다.
2: 예.
3: 선생님.
2: 예.
3: 예. 그리고 어쩌는가 하면 내가 이전에 이 골이 영 세게 아팠습니다.
2: 예.
3: 이때부터. 골이 영 아파서 열도 안 하면서는 좀 아팠단 말입니다.
2: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는 그거는 혈관, 뇌혈관 경계입니다. 뇌혈관의 어느 부분이 막혀서 경련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3: 그런데 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2: 막혔던 게 그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예.
3: 예, 맞습니다.
2: 예.
3: 이거 하여튼 먹어통이가 영 말을 잘 듣는단 말입니다.
2: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인공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소뿌리, 농축분 이런 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데는 비어서 두분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3: 맞습니다. 그래 밤잠이라면 잘 가고 그랬다. 그리고 아침이라 일어나면 뭐 자꾸만 하기 쉽고 머리가 맑아지고 이럴까요? 영 워낙에 이 사람도 기분 좋고 이러단 말입니다, 선생님.
2: 그럼요. 네. 예, 예.
3: 그게 나는 선생님 계속 나 몸속 떠오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풍도 예방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2: 중풍 예방하는데 이 제품 쓰는 어간이 중풍이 오는 걸 막아주는 데는 거의 쉽게 보증한다 하기보다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그렇죠.
2: 이미 그 중풍 후유증에 걸렸거나 심장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몽석통을 선택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없이 뭐 이 노인 생활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지금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 7개 항이 포함됐고 인공사행이라든지 인공우항 같은 거 물소뿌리 농축분 단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눈이 잘 보이게 되는 결명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포함됐고 특히 7개 항이에게 포함됐기 때문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데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활동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밤중까지 마삭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공정하게 마작패를 뽑아 방을 정하기로 제안했다. 그는 홍중 2장과 백판 2장을 준비하고 뽑은 패는 절대 후회할 수 없다고 규칙을 정했다. 강청재가 먼저 패를 뽑아 홍중을 내놓고 왕아씨는 조마조마하여 패를 뽑아 백판을 내놓았다. 매서는 긴장하며 패를 뽑고 손으로 꼼꼼히 문지른 뒤 천천히 뒤집는데 그 패 역시 백판이었다. 결국 매서와 왕아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처음 기대했던 긴장감은 모두 사라지고 게임판은 조용해졌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아씨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다.

각자 정해진 방으로 돌아갔다. 이웃방에 놓인 오래되고 낡은 큰 침대 옆에서는 왕아씨와 매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왕아씨는 이번 시골 여행에 아버가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아버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아버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배려 깊다는 것이다. 매서는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강 총재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멋져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왕아씨는 매서의 말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매서는 조심스럽게 당 총재와 아내 사이가 괜찮은 사이인지 물어봤다. 왕아씨는 당 총재 아내가 정말 미인이고 성격도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정말 잘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다. 왕아 씨는 아보가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매서의 의견을 물어봤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왕아 씨는 아보가 정말 마음이 깊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사업할 때도 자신이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잡아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외투를 입혀주는 등 정말 배려가 가득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매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런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친절일 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보도 그냥 평범한 상인이고 평범한 상의 남자라면서 비교하면 강 총재가 훨씬 더 진심으로 친절하고 쉬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창문 틈과 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속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밤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틀 후에 네 사람은 다시 상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짧았던 시골 여행은 아쉽게도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배채로 넘어간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배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배채가 다시 물어보자 할머니는 외할머니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았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급해지고 가래가 목에 막혀 뱉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 당장 돌아가 그의 외할머니의 무덤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배채는 할머니의 슬픈 기분을 달래고 주의를 돌리기 위해 피난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채는 령기하게도 할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거절했다. 배채는 억지로 누워있으려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손에 명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뽑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외치며 베개 밑에 숨겨버렸다. 그때 아버는 형에게서 향강 풍경엽서 한 더미를 받는다. 형은 편지에서 이 명함을 명절 카드로 친구들에게 보내면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몇 장 골라보라고 하고 허생은 두 장을 요청했다. 허생은 고른 두 장의 명함 중 한 장은 이웃 주화 자매에게 보내고 다른 한 장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소모에게 보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아버는 할아버지에게 한 장, 성선생님에게 한 장, 그리고 수간 자매에게도 한 장의 엽서를 써서 보냈다. 배채가 엽서를 수간에게 전달해주고 돌아올 때 영화 설명서 몇 장을 가지고 왔다. 그 시절에는 모든 영화에 설명서가 무료로 배포되었고 이는 오늘날 연극이나 공연에서 받는 프로그램과 같았다. 배채의 부모님은 10여 년 동안 영화 설명서를 모아왔는데 아버가 본 바로는 큰 상자 여러 개에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양이 매우 많았다. 배채는 부모님이 대광명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며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연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배채는 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머니의 영화 설명서를 빌리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온 것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때 상해의 젊은이들은 영화 속 인물을 따라 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 남자들은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버, 프랑스 배우 장 라필립, 미국 배우 그레고리 페크를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등불 소매가 달린 흰 셔츠를 입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머리를 펌하고 눈썹을 다듬고 밝은 색의 7부 바지나 9부 바지에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했다.
수간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수간의 집에 모여 레코드를 듣고 춤을 추고 자주 국회 극장에 가서 왕자 복수기, 백만 파운드, 로마의 휴일 등의 유명 영화들을 관람했다. 밤 공연이 끝난 십자로는 마치 하나의 무대처럼 변했고 젊은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화표를 사고 팔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다. 수가는 영화 속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영화가 가진 마법 같은 매력에 대해 아버에게 털어놓았다. 아버는 수간이 그렇게 자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수간은 그저 웃기만 했다. 당시 시중에는 빨간 신발, 백지, 흰 밤, 자전거 훔치는 사람 등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빨강과 검정 영화표를 구하려면 밤새도록 줄을 서야 했다. 영화표는 한 사람당 두 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고 줄은 아주 길게 이어졌다. 아버와 배체의 아버지도 줄을 섰고 아버의 사촌 형제와 수간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와서 기다렸다. 사촌형은 당시 아주 희귀했던 미니 반도체 라디오를 들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명로 화원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록색 잎사귀 담벼락은 1959년에 개봉한 상해 코미디 영화 오늘은 휴일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다. 이 영화는 착한 경찰이 연인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놓치지만 결국 훌륭한 인품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행복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다. 아버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아래층에서 공역 소리가 들려오자 아보는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아보의 어머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 양말을 짜고 있고 옆에는 청춘의 노래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밖에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우산을 수리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아보의 어머니는 책을 읽다가 사랑의 고민이라는 문장을 보고 아보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고요한 집안에는 양말을 짜는 바늘끼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는 책의 내용을 방언으로 읽는 소리가 점점 싫어져서 결국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보통 좋아해 라는 간단한 말로 대체했다. 아버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의 여동생을 만났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손에는 꾸러미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제 리발소 이야기로 넘어간다. 우편 배달부가 호생이 보낸 엽서를 배달해 오고 리발소 이사장은 향앙 사진이 찍힌 엽서를 거울 앞에 꽂아놓고 마치 향앙과 직접 연락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손님들은 향앙 풍경 사진을 보면서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 이 엽서는 결국 소모에게 전달되었다. 소모는 말없이 우체국에 가서 2푼짜리 엽서를 산다. 그리고 호생이 남긴 아파트 주소에 따라 감사 인사와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와 달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소모가 일생에서 쓴 유일한 편지가 되었다. 그날 소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3층 다락방 문 밖에서 저녁 음식을 만들고 석탄로 불을 닫고 있었다. 석탄로를 닫는다는 것은 불을 약하게 만들고 연통을 막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 음식은 샐러리 볶음 두부와 간장조림 무 두 가지로 매우 간단했다. 그 시절에는 밤에 시장에 돌을 놓아 자리를 표시해두고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채소를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학교를 피하고 도망쳐 온 것을 알고 꾸짖었다. 소모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형님 누나들은 성적이 모두 좋은데 왜 소모만 그렇게 못하느냐고 나무람했다. 어머니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기술자가 되거나 공장장이 되어 사무실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다독였다.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칫솔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좋은 날은 언제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날, 혹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이 평온했던 그런 날, 조려화 작사 강초롱 작곡의 한초로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오늘 하루가 참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멀리 있어도 생각나고 힘들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친구와의 소중한 웃음과 변치 않은 마음을 따뜻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고향길은 누구에게나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길은 한 가족의 뿌리와 사랑이 담긴 길입니다.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넛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가 걸어오신 고향길을 따라 가족의 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따뜻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고려넛 가수의 정감 있고 깊은 목소리가 아버지의 발자취와 고향의 정을 더욱 가슴 깊이 전해줄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동생을 보듬어 쓰고 걱정해 쓰던 누나를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전해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립니다. 연길 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많이 미하는 예, 숙청량 원장님을 찾고 있어요. 예, 50여세 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예, 장기간 그 한국에 가서 예, 로모 활동에 종사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허리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끝내는 마저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 끝에 예,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예, 치료를 받았는데 예, 치료 효과가 예, 좋지 않아가지고 아, 소문 뒤끝에 우리 숙청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분이 그때 정황을 본다 할 때 허리다리가 아프고 예, 특히는 밤에 말이죠. 예, 예, 다리에 쥐가 올라와가지고 고생이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중이 서의를 다 보였는데 이 말이죠. 쥐가 올라오는 현상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정황에서 예, 소문 뒤 그때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는데 에, 대략 한 달간 치료를 거쳐서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했는데 현재는 에, 국가급 에, 맥노중이 계승자로 에, 활약하고 있고요. 에,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악한 말이죠. 중서의 기술이가 에, 여러 가지인데 예,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한 뒤 끝에 예, 변증 논출하는 방법으로 예, 처방을 내드릴 수 있고요. 또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예, 준악한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쇼의 주사라 합니다. 예, 경근진구료법이라든가 또는 쇼전도의 칼침에 또는 경황에 따라서 정맥주사 댄디랍니다. 예, 이런 먼저 치료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예, 환자의 각종 병세에 따라서 예,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숙청량 원장이 도대체 무슨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가요? 에, 하나는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에, 경추병이라든가 에, 경견 증전이랍니다. 에, 증전, 경견종합증,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 족근통 이러한 마저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에, 그리고 또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후유증이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이런 것을 마저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리고 멘탄에 우리 민족에서는 멘풍을 맞았다는 그 멘탄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어지러운 증세의 더위에 그리고 머리가 아픈 头痛에 완고성 실면증, 신경성 이명증, 귀에서 소리 나는 거에 그리고 다한증, 만성위염, 간염, 강경화에 기관지염, 폐내결절,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떠한 말죠 방법을 사용하는가 우리 봅시다.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이분이 첨약에다가 말이죠 친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서의 결합 방법을 사용하는데 첨약에다 뗀 뒤에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하거나 혹은 환자의 병서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길태중의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충량원장의 숙사란 숙제였습니다의 특수한 성인데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합니다.
0: 네.
1: 그러면 숙충량 원장이가 통증에 대해서 말이지 연구가 깊다는데 통증에 대해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통 저통 통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나기 시작한다. 조약에는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기혈 운행이 말이죠. 순통되지 못하게 되면 통증이 생겨납니다. 어느 부위에. 그럼 우리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략 5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겨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0: 저는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밥은 못 먹습니다.
1: 예, 위경이나 해봤습니까?
0: 예, 위추선 위염이라서.
1: 예, 예, 고생이 막심했겠구만요. 예. 예.
0: 밥만 먹으면 예, 밥 이렇게 먹으면 내리깨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막 열물이 올라온다 말인데.
1: 예, 예.
0: 예. 그래가지고 저를 뭐니까 여 군청의 병원으로 좀 많이 다녔습니다.
1: 예.
0: 예, 다녔는데 이게 돈 오전 모자 돈 팔았단 말입니다.
1: 예.
0: 밥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대중이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예, 성냥을 주다 먹었습니다.
1: 예예예. 예,
0: 예. 예. 그런데 한번 주다 먹은 게 효과 장난 좋고 예, 미스럽고 막 이렇게 내리밀지 못하던 게 예, 싹 내리밀고 예, 밥이 잘 먹었습니다.
1: 예. 예. 참 잘하셨습니다. 소아교통질병치료에 박창호 선생 소문 났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0: 그 맨바로 갔습니다.
1: 예, 그, 참 잘된 예. 일입니다. 예.
0: 글쎄, 그러고도 예, 돈 있어도 예, 돈 똑똑하게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1: 뭐, 그렇죠.
0: 저기,
1: 예, 예. 예. 사정이 댕기지 말고, 예, 딱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0: 그래서 예, 한번 좀 예약도 하려고 됩니다.
1: 예, 예약은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과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요즘 들어서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1: 예.
3: 발이 저리고, 손끝도 저리고.
1: 예.
3: 그리고 발을 어깨 위로 올려가지고 매우 힘들어서. 예, 오자 선생님 뭐.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나고.
1: 예.
3: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좀 썼는데 효과 좀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수고한다, 예.
3: 근데 요지가 내 환절기 되거든도 또 다시 좀 아프게 시작해가지고.
1: 예.
3: 원장님이 약을 좀 한 두 번 더 쓰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기 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길태중이원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 부탁드리려고.
1: 무슨 정황입니까?
4: 전번에 담낭염 때문에.
1: 예, 담낭에, 예. 예.
4: 입안이 쓰겁고 입안이 마르고 해서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다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그런데 요즘 기온 때문인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아서 주인 박창호 선생님이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시름 넣고 예. 오십시오.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5: 아침마다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5: 저는 저 경추하고 경주가 좀 안 좋아가지고.
1: 예.
5: 예. 그래서 좀 목도 좀 아프고, 저 팔도 좀, 뭐랄까, 아프면서 들기 좀 힘들더라.
1: 예, 예, 예.
5: 예, 예. 그래도 손도 저리고.
1: 예. 예.
5: 예. 그래도 어떤 데는 저 피가 좀 목으로 통하지 않는지 좀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1: 맞습니다. 예, 예, 경계종합증이 있구만요. 예.
5: 예, 예.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참 자기도 자는데도 좀
1: 불편하지. 예, 잠들기 예, 예, 바쁘죠. 예예예.
5: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소문에는 저 최영희 그 주임이사분님 무슨 친구를 잘한대.
1: 예예예. 예, 예. 예, 한 40년 짐은 왔습니다. 참 잘 놓습니다.
5: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침 맞았는데, 지금 효과가 좀, 알기고,
1: 예.
5: 파도가 좀,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5: 예, 예. 그래서 좀, 오늘 또 한 번 더 예약하고, 또, 아니, 그리고 또 그분이 말하는 게 또 한 두 주일 더 맞아보기만 더 효과가 좋다 해서.
1: 예, 그 료정이 필요하거든요.
5: 예, 예, 예. 료정. 아니, 예. 한 개 료정, 한두 개 료정 더 맞으면 더 좋다 해서.
1: 그렇죠. 예.
5: 네, 아,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좀, 뭐, 이미 치료에 들어간 바에.
1: 그렇죠.
5: 한 번, 예, 예. 예.
1: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해야 되죠. 예.
5: 예, 예, 예.
1: 잠깐만 재발하는데,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최영희 그분을 좀 예약해가지고. 예, 길태중일 가시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과오도 할 예.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예.
5: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0: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두부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예. 저도 이렇게 갱년기 후유증으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0: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2: 그냥 이렇게 그 머리가 아프고 예.
0: 예.
2: 그리고 어깨도 아프고 예.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예. 이래서 영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 저기,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
0: 예.
2: 지금 그, 머리 아픈 것도 나고 그 어깨 저리고 이 손끝이 허리도 아프고 이 손끝이 저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2: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수원자 치료를 받아서 지금 그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예.
2: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하던 바에 조금 더 치료해서 오늘 가서 다시 보이고 약 드시고 그랬다고 저기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참 잘하십니다. 그래야 되죠. 예,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와이.
1: 예, 네.
3: 와이.
0: 아,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길대병원의 환자입니다. 그런데
0: 누구를 보입니까? 어느 선생님?
3: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심장이 아파서 그런데 병도 많이 났고 감신병도 진단받고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0: 예, 예.
3: 효과를 용 보았습니다.
0: 예, 예.
3: 요즘에 어째 날씨 관계인지 심장이 떨미 아파서
0: 예.
3: 오늘 원장 선생님 뵈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이 날씨 관계란 말도 맞습니다. 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기혈 예. 운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원래 그 병증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3: 예,
0: 예약이
3: 예.
0: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응당한 예. 일이 했을 예. 뿐인데요. 예예
3: 예.
0: 예.
3: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얼굴이가 습진이 해가지고 자꾸 가랍고 요즘에 껍질도 많이 일어났더라.
0: 예예. 예.
4: 그래서 병원 약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당분간은 나왔는데 또 이쪽 괜히 가렵고 자꾸 이런.
0: 맞습니다. 이 습진이라는 것은 반복성이 강합니다. 예예. 예.
4: 지금은 막 껍질 막 이러는데
0: 예.
4: 요즘에 저기 여기 아는 분이가 이게 뭔가 피부가 김주임이 달한다고 얘기.
0: 그렇죠. 예. 풍부한 임상경험이 예, 있습니다. 예.
4: 아
0: 예.
4: 그렇습니까.
0: 예.
4: 어떻게 찾아가시면 예약해야 될까.
0: 아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래도 예. 진주는 찾으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예, 저기, 강철수 선생님은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병원입니까?
5: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0: 예.
5: 저녁이기에 좀 돌아도 못 놓고.
0: 아, 심하구만.
5: 했습니다.
0: 예, 예.
5: 예. 그 다음에 거리에 다닐 적엔 또, 아, 무릎 관절이 어떻게 아픈지 얼마 걸지 못하고 쉬고 했는데, 이 강철수 예. 선생님은 두 번 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침 맞았습니까?
5: 침 맞았습니다. 침 예. 맞았습니다.
0: 예, 환자분이 암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침구를 결합하면 효과 더 좋습니다.
5: 예, 침구를 결합을 했습니다.
0: 예,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예.
5: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앞으로, 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몇 번 좀 치료를 더 받자고 예. 지금 저.
0: 예, 예, 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치료 효과 좋을 때 바짝 치료를 해서 근치해버려야 되죠. 예.
5: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그 뭐니까, 그 길태승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 전에 받았습니다.
0: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 받았습니까?
6: 예, 심사약이 좋았어요.
0: 예, 예.
6: 예, 조금 어찌 뭐, 우리 집이 3층인데 후두루들 떨리고, 그죠. 어떻게 하지? 왼쪽으로 누워도 막 숨이 차고,
0: 예. 예,
6: 그리고 별로 좀 이 뒷잔들도 그렇고, 야피도 좀 통증도 있고, 그래도 아까 전화기에 바로 자지 못합니다. 영 맥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치료 받고 지금 많이 좋습니다. 영 이렇게. 좀 다리도 가벼워진 것 같고 예, 숨찬 것도 나고 어쨌든 영 많이 좋습니다. 지금 게다가 밤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예.
6: 치료받고 많이 났는데 지금 내 동생이 한국에 갔는데 이제 금방 가나서 한 두 달 되는데 의료보험 다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또 별로 가만히 보면 내가 비슷하게 아프다 합니다.
0: 예.
6: 예, 그래서 내 지금 선생님과 물어보이시오. 그 선생 박상호 선생을 직접 가서 내 의신을 이렇게 내 동생 가서 빈통화해서 처방될
0: 수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6: 예예. 예. 그래서 처방돼가지고 내 이서 다른 사람들인데 인편에 보내주려고 그랬다.
0: 예예. 예, 참 예, 잘하십니다. 예. 완전히 됩니다. 예.
6: 어 됩니까?
0: 예 그렇죠.
6: 그 선생님께서 용 전번에 내 너무 효과 좋을까 딱 그 선생님께서 치료받으면 제 완전히 빌려 내 신심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하자고.
0: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도록 예. 합시다. 그 완전히 예, 됩니다. 예예.
6: 예. 예, 예.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예. 예. 예. 이미 예, 연결 시켰습니다. 예. 예.
6: 예.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8: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나 2년 전에 저 길태종에 가서 저를 치료라고 나섰는데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8: 원장 선생님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8: 그런데 예약하자 그런데도 재발해서 가슴에 일이라 하고 이러니까는
0: 예.
8: 다시 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랬어요.
0: 예.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9: 길태종이면 진부입니까?
0: 예. 맞습니다.
9: 예. 저는 예. 지금 예. 어째 그런지 일어서면은 어째 거리 힝함에 조금 예. 수급안함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아, 그 뭐니까 길태종님도 원장 선생님 용하다는 소리 듣고 오늘 사사 가려고 그랬는데
0: 예.
9: 예약될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9: 아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그렇죠. 예, 예.
9: 예 알겠습니다.
0: 하루 빨리 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전번주에 그 허리도 불편하고 무릎관절이 아파서
0: 예.
10: 강철 수준한테 가서 진료를 했는데 많이 예. 나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10: 그래서 예, 효과가 있을 때 더 치료를 하려고
0: 그렇죠. 바짝 치료를 해야 되죠. 예, 연기에 예. 다 시켰습니다. 그냥 어서
10: 예.
0: 예, 예. 과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0: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말이죠. 해라 보게 되면 우리 중국의 등왕은에 대략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거기에서도 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발병률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예. 에, 50% 이상으로 차지합니다. 각종 통증에서의. 그러면 허리 다리가 아픈 이 말이죠. 병증에서 우리 또 관찰을 해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허리 다리가 아픈 이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40세 내지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으로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50% 이상으로 말이죠. 예, 이 통증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러면 골관절계통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가 아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느 관절 부위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예, 무릎관절이라든가 말이죠. 예, 손목이라든가 예, 팔관절이 아파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활동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걷거나 예, 층계를 예, 오르내리거나 예, 이럴 때 말이죠. 이 통증이 아주 말이죠. 심해집니다. 이거는 왕왕 보게 되면 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길을 걷거나 예,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예, 이럴 때 말이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증이 더 예, 야간통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밤에는 더 심해집니다. 혹은 증시통이라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말이죠. 더 심해집니다. 그럼 무슨 질병이 왕왕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예? 염증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러게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면, 뉴머티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러의 레이펑스신 관제에 나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이 야간통이라든가, 정식통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예. 날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내가 내리 비 내리는가 눈이 내리는가 안다는 겁니다. 예, 전기예보에 예, 그러니까 추운 날씨거나 습한 날씨거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 통증이가 예. 근대에 풍습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픔과 동시에 말이죠. 종창현상이 있습니다. 부언한단 말입니다. 예.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무릎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말이죠. 부언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뻣뻣하다고 말씀합니다.
1: 네.
0: 장영이 뻣뻣해집니다. 예. 그리고 활동이가 저해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우리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저도 이런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 한국에 가서 노동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걸어야 되죠.
1: 네.
0: 또 오르내려야 되죠.
1: 네.
0: 이 다 저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활동 저해를 받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또 예, 예,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선생님 내 어째 길을 걸을 때이기 때문에 어째 구두둑 구두둑 소리가 납니까? 관절에 말이죠. 마찰음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 보게 되면 관절이가 말이죠. 변형을 일으킵니다.
1: 네.
0: 변신이.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예.
1: 네.
0: 우리 길을 말이죠 걷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 현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촌에서 말이죠 고생한 분들을 보게 되면 그 관절 마디가 말이죠 이 말이 변형을 가져가서 말이죠 우리 보건대 이 별난 감이 납니다.
1: 네.
0: 그리고 환자분들이 감각을 느끼기 어떻게 관찰해 보게 되면 마모에 마비되는 현상이 많고 환자의 본신이 감각이라든가 우리 이사들이 진찰할 때 만져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화량
1: 네.
0: 냉해진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근육이가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9-5000번 2768-5000번입니다.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대장백산 지역 관광 혁신 발전 연맹 성원으로서 근절내 우리 주는 독특한 생태 천품과 특색 민족 문화에 의탁해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특색이 선명한 일련의 관광 새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환장백산 정품 관광 코스에 포함시켜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진 가운데 색다른 변경 도시 풍정을 몰입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안의 문물과 사진들이 연변의 유관 역사와 여러 민족이 대대로 이어온 생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으로 삼고 먼저 연변을 요해한 후에 환장백산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설입니다. 어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갔고 오늘은 여기에 왔습니다. 내일은 해란대도 구경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천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문화관광이 정말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 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관광객들의 참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박물관에서는 특별히 개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폐관 시간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로 조정했고 5시 30분부터는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1일에는 관람객 연 만여 명을 접대했고 2일에는 연 17,000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박물관 문화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을 찾은 후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민속원 곳곳에는 조선족의 전통 생활 전경이 녹아있고 관광객들은 민족 복장 체험과 유원 체험, 민속 체험을 하면서 생동하고 흥겨운 생활 정취를 즐깁니다. 장춘 관광객 섬로입니다. 가족과 함께 장백산 관광을 한 후 연변에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공룡락원, 박물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연변의 특색 미식도 아주 기대되고 모두 맛보고 싶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계시 공원도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 간판들이 동시에 불을 밝힙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간판 시각 효과는 거리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거리 전체는 사람들로 북적했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으며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파는 거리 입구에서 끝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련 관광객 왕가해입니다. 장백산을 구경하고 연길에 왔고 오늘 저녁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보러 왔습니다. 국경절이라 정말 흥겹고 생활 정취도 아주 짙습니다. 황금 가을 10월 하늘은 높고 공기는 상쾌하며 산림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국가급 풍경구인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지역 위치 우세에 힘입어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관광 명소로 됐습니다. 각지 관광객들은 높은 곳이 올라 삼국 접경 지역의 장쾌한 가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고 변경 산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당산 관광객 변설초입니다.

0: 룡호각에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 올라 한눈에 새 나라를 바라보니 시야가 정말 탁 트였습니다. 변경 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아주 장관입니다. 조국 변경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은 길림을 찾아 장백산의 웅장하고 기이한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연변 각지에서 색다른 변경 풍정과 조선족 민속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환장백산 지역 협동 발전에 입각해 변경 지역 위치, 민속 문화, 발해 역사, 생태 건강 양생 등 문화 관광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 휴일 국제여행사 총경리 서인숙입니다. 새로운 관광 모식이 끊임없이 갱신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수요도 예전에 단순 관광에서 지금은 인문 관광과 심층 문화 관광으로 많이 승격됐습니다. 우리도 관광 기업으로서 관광 제품을 지속적으로 갱신 승격하고 연변의 관광 자원과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더 다양한 문화 체험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찾고 연변을 요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특색 정경을 깊이 개발하고 차별화된 제품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변경 레저, 민속 체험 등 핵심 경영 모식을 둘러싸고 환장백산 10대 문화 관광 새 정경과 8대 정품 관광 노선을 내놓고 소통 체험 종목을 풍부해 독특한 특색을 지닌 연변 문화 관광 제품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문화 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문화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 민속 공연, 특색 미식, e스포츠 야간 관광 등 다원화 경영 모식을 통합해 50여 가지 특색 활동을 내놓음으로써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은 환장백산 문화관광 일체와 건설에 깊이 융합하면서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관광체험으로 전환시켜 각지 관광객들이 변경도시의 독특한 가을 매력을 체험하러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5일까지 전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했습니다. 영정시에서는 15일부터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보일하실 중앙통제실 스크린에 온도와 압력 등 운행수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정시 성태연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왕명달입니다. 석탄은 이미 70% 비축했습니다. 올해 겨울철 열 공급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훈천시에서는 14일에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열 공급 기업 조절지휘 중심에서 사업열군들이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도관망 급수 압력과 온도 등 제반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열 공급 도관망 운행 정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 공급 시스템의 안정 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천시 성휘 열 공급위원회사 안전생산기술부 부장 하근입니다. 14일부터 우리의 모든 열 교환소가 육속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돼서 24시간이 되면 주민들이 실내에서 쾌적한 난방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정상적인 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기상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열 공급 온도를 조절해 주민들이 겨울철에 쾌적한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4일 저녁부터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길열 집단 도문시 공용사업위원회사에서는 난방 시즌 전에 열공급 설비 승격 개조를 전면 완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30톤급 열공급 보일러 한 대와 40톤급 보일러 두 대의 핵심 부품을 교체 보수해 설비 성능을 뚜렷이 높임으로써 전시 열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길열 집단 도문시 공용사업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리천룡입니다. 열 공급 전 석탄 비축량은 이미 전년 사용량의 60%에 달했습니다. 올겨울 열 공급 기간 우리는 24시간 편민 봉사 전화를 개통하고 세 곳에 보수 지점을 설치했으며 전문 긴급 수리 일꾼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일반 고장은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 처리하고 중대 사고는 밤을 넘기지 않고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결시에서는 이미 14

0: 13일과 14일에 시간대별로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유한 회사 열건국 공장구역 보일러에서는 석탄이 활활 타고 있고 중앙통제실 사업률군들은 열건국 운행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연변 영상연력유한 회사 생산부총경리 성원우입니다. 현재 여론과 1차, 2차 도관망 설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우리주 8개 현시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앞당겨 실현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1: 풍관 조선족 문화, 특색식품과 문화관광자원에 의탁해 연길시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과 전자상거래 심층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세 인터넷 소매액은 전성 각 현, 시, 구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올 들어 연결세에서는 량질 생방송 자원과 적극 연결하고 연결 원산지 탐방 전자상거래 특별 생방송 5회를 진행했습니다. 생방송 진행자들은 특색 음식점, 문화관광 풍경구, 다국 전자상거래 매장과 식품 가공 작업장을 찾아 조선족 민속 풍정과 무형문화재의 매력, 본토 산업 풍모를 전국 네티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브랜드, 특별 판매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년 우래 지역 공공 브랜드를 둘러싸고 소고기, 막걸리, 김치, 인삼 제품 등 270여 가지 특색 제품을 추천했는데 특별 생방송룩의 시청량은 연 1574만 명을 넘었고 주문량은 약 29만 4천 건, 판매액은 10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5개 규모 이상 공업 기업과 3개 한도액 이상 상급 무역 기업에 의탁해 연결시는 공급 사슬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공업 생산액과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 장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전자상무과 사업률군 고우입니다. 향후 연결시 상무국에서는 유명 공익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해 연변 농산물에 힘을 부여하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겠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시 인터넷 소매액은 95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2% 증가했으며 전조 총량의 66.28%, 길림성 총량의 10.83%를 차지해 연속 7년간 전성, 현, 시, 구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소매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3.74% 증가했으며 전성의 4.72%를 차지했습니다. 연결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며 상업으로 산업을 촉진하면서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하고 있습니다.
0: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레이 연변 문명 기풍 변경 행케열 활동이 일전 331 국도 연변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영정, 도문, 훈촌 세 지역을 연결하고 문명의 새 기풍을 미식, 풍경구, 여행길에 융합시켜 변경지역 정신문명 건설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계열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식사 연변 주제활동이 331 국도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쉬임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초대형 젓가락 소통체험, 손으로 명태찍기, 핸드드립커피 등 종목이 관광객들의 참여를 끌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문명한 식사 문화를 선전하고 문화창의 제품을 나눠주며 음식 남기지 않기, 공용 젓가락과 공용 숟가락 사용, 리성적인 음식 주문 등 리념을 창도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맹여사입니다. 우리는 서안에서 자가 운전으로 331 국도를 따라 삼합통상구까지 왔습니다. 이곳의 명태 사과배와 찰떡 같은 미식을 맛봤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식사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 적당히 주문합니다. 이곳에 와보니 음식량이 많습니다. 8명이 차 두 대로 왔는데 일반적으로 요리 4가지 내지 6가지를 주문하고 더 많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매번 음식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관광 연변 주제활동이 331 국도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사랑주제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문명 약속벽, 무형문화재 장터 등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레이 연변 문명 수첩을 나눠주면서 문명하게 풍경을 감상하고 생태를 아끼도록 인도해 문명 관광이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게 했습니다. 더문시 신시대 문명 실천 선전 교양 중심 부주임 허재곤입니다. 우리는 문명 인도와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결부시켰습니다. 레이 연변 문명 수첩과 특색 문화 창의 제품을 나눠주고 경관 방문,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몰입식 소통 체험을 더해 더문의 변경 풍광과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자각적으로 문명 관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 문명 출행 연변 주제 활동이 331 국도 훈춘시 발해고신에서 막을 올렸고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도 현판을 걸었습니다. 교통업종 대표는 문명 운전 제의서를 낭독해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규범적으로 주차할 것을 호소하면서 함께 안전하고 문명한 변경 교통 환경을 구축할 것을 창도했습니다. 귀빈 자가 운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잇따라 이름을 적어 문명 출행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훈천시 당위 선전부 정신문명건설판공실 전임 부주임 강장용입니다. 이번 331 국도 문명 운전 쉼터에 정식 현판 및 가동은 변경 도로 문명 관리 수준을 전면 높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새 기풍이 여행길을 따라 이어지게 했습니다. 덕을 숭상하고 리를 지키는 모습이 천리 변강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주가 8년간 갖고 온 레이 연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한 차례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주에서는 시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331 국도 연선 정신문명 건설을 깊이 추진해 레이 연변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낼 계획입니다.
1: 2026년 연변주 소선대 시범성 집중 입대식 및 조제에 대한 활동이 일전 도나시 진안장 열사릉문에서 열렸습니다. 길림성 소선대 창건 기념일 조제 활동 가운데 하나인 이번 활동에서 광범한 소년 아동들은 영웅 선렬들의 증견 아래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새로 입대한 대원 명단을 대독했습니다. 이어 로대원 대표들이 새 대원들에게 중국 소년 선봉대 마크를 달아주었습니다. 장엄하고 숙연한 기념비 앞에서 새 대원들은 오른 주먹을 들고 엄숙히 입대 선서를 했습니다. 힘찬 선서 소리는 신실의 소년 아동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며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성장하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나시 제2실험소학교 1학년 4반 학생 란송택입니다. 오늘 붉은 넥타이를 매게 돼 정말 격동됩니다. 붉은 넥타이는 붉은계 한 귀퉁입니다. 앞으로 영웅들의 사적을 명심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체 단련도 잘해 합격된 소선대원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나시 제2소학교 1학년 8반 학생 손명희입니다. 저는 꼭 당부를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영웅정신을 전승하고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도나시 실험소학교 도격주임 류영만입니다. 진안장 장군 기념비 앞에 서서 우리는 이번 시범성 집중 입대식에 함께 참가하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연변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선대원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장군의 애국정신을 전승하고 어릴 때부터 원대한 리상을 세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품행을 단정해 새 장정을 이어가고 민족 붕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신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의식이 끝난 후 소선대원들은 진안장 생애 사정문화 중심을 찾아 항일연군 영웅들의 투쟁 이야기를 학습하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체득했으며 현장 수업을 통해 애국주의 교양을 받고 가국 정감을 깊이 심었습니다. 용암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중앙기관 및 그 직속기구 2027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와 일터표가 이미 발표됐습니다. 우리 성에 도합 498개 일터에서 1114명을 모집합니다.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전문 사이트에 등록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개 일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은 11월 28일 또는 29일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창업의 길을 적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바람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저감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올해로 46번째 를 맞는 날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날입니다. 네, 그럼 올해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올해 세계 주제는 바로 혁신으로 지금을 바꾸고 미래의 식량 안보를 지키자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과 지혜를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주제는 전곡물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식량 낭비를 줄이며 영양과 건강을 챙기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곡물이란 무엇일까요? 네, 쌀이나 밀처럼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씨눈 등 영양이 풍부한 부분까지 함께 먹는 곡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곡물을 챙겨 먹으면 영양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밥 한 끼 드실 때도 그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대학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지만 동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처음으로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배웁니다. 용돈 관리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대학 시절 용돈 관리가 평생의 재정 습관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돈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권미화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대학생은 부모님이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예전 학생 시절보다 용돈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커진 경제적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대학 시절의 용돈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평생의 재정 습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리우. 무엇인지요?
1: 네. 저는 대학 시절의 용돈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 자원은 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우리의 관심과 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원들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만큼 더 깊이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고

0: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1: 네.
0: 예, 돈도 마찬가지죠.
1: 네.
0: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1: 네.
0: 예, 예를 들어 같은 용돈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소비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경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죠.
1: 네.
0: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알고
1: 네.
0: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 네.
0: 저는 바로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나에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 네.
0: 예,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 네.
0: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하는 자신만의 삶의 비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용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에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투자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런 경험을 쌓아간다면 앞으로도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따라 더욱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많은 대학생들이 용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0: 네.
1: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눈치 보이고 아르바이트 해도 돈은 남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용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0: 네. 저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적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실제로 생활비가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학비나 식비, 교통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1: 네.
0: 예,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순간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1: 네.
0: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요즘 대학생들은 소비를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죠.
1: 네.
0: 예, 휴대전화만 열어도 새로운 상품이 막 쏟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자신의 생활을 오픈하다 보니까 무엇을 사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어떤 것에 여행 갔는지 이런 것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죠.
1: 네.
0: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소비하는 것인지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용돈 관리의 첫걸음은 절약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무언가 갖고 싶고 사고 싶을 때 잠깐 자신에게 나는 지금 왜 이것을 사고 싶을까? 정말 필요한 것일까?
1: 네.
0: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아서인가?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것인가?
1: 네.
0: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한테 하다 보면 소비 습관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구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중요한 것은 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또 이 돈을 쓰는지 아는 것이죠.
1: 그렇네요.
0: 네.
1: 네, 적자는 대학생들이 한 달 용돈을 받아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0: 네.
1: 용돈 관리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죠. 이 가계부 쓰기 앱 활용 등 지출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이를 습관화하는 팁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저도 가정주부이긴 하지만
1: 네.
0: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1: 예. 네.
0: 예. 대학생들은 더 쉽지 않겠죠.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가계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무엇이든 습관이 되려면 쉽고 간단해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1: 네.
0: 대학생이라면 우선 한 달 동안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기록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1: 네.
0: 예. 휴대전화 메모장을 저는 자주 씁니다.
1: 네.
0: 예. 요즘 애들은 또 학생 애들 보면 가계부를 또 쓰는 앱을 또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의 소비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생활필수품, 취미활동, 인간관계와 관련된 지출 이런 것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해보면 좋겠죠.
1: 네.
0: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록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겼던 것과 실제 돈을 쓰는 것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1: 네. 네,
0: 가령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네. 정작 책을 사는 데는 돈을 거의 쓰지 않거나
1: 네. 네,
0: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것과 실제 돈을 쓰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습관적인 온라인 쇼핑에는 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1: 네.
0: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라고 네. 자책하기보다는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쓰고 있구나
1: 네.
0: 관찰하는 것이 좋겠죠.
1: 네. 네,
0: 저는 기록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자기 리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신의 소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도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가계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 돈의 쓰임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러네.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쓴 것 같지 않는데 생각해도 가계부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네. 딱 확정한 숫자가 네. 나오잖아요.
0: 저도 네. 달말이 되면 한번 훑어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생각과 다르게
1: 그렇죠.
0: 예. 온라인 쇼핑에 꽤 돈을 네.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 가계부 정리가 중요합니다. 네. 네, 용돈 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쓰고 남은 돈을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외 원칙이 왜서 중요하며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쓰고 나머지란 절대 없습니다.
1: 네.
0: 네. 항상 모자라죠. 예.
1: 그렇죠.
0: 예. 저도 이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네. 우선 월급이 들어오면 여러 통장으로 먼저 입금됩니다. 자동 네. 입금됩니다.
1: 네.
0: 네. 네. 그래서 지금 앱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돈이 남는 경우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먼저 작은 금액이라도 저금해보는 네.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그 액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들은.
1: 네.
0: 한 달에 적어도 뭐 50원이나 100원 정도라도
1: 네.
0: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 금액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1: 네. 네,
0: 저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1: 네.
0: 지금의 욕구를 조금 조절해서 미래의 자신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실천해보는 것이 좋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사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네,
0: 지금 당장 돈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조금만 남겨주고 여유를 준다면
1: 네.
0: 내가 딱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네,
0: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돈까지 무리하게 아껴서는 안 되죠.
1: 네. 네,
0: 저금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1: 네.
0: 학업에 필요한 지출을 포기한다면 바람직하지는
1: 네.
0: 않겠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저축도 결국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네. 건강한 저축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를 들어 요즘 친구들이 커피를 잘 많이 마시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요즘 친구들이 소비한 것을 보면 정말 두렵지 않게 막 쓰는 것도 있습니다.
1: 커피 예. 가격은 만만치 않잖아요.
0: 네. 만만치 않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싼 커피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커피 두 잔 마시는 돈을 내가 하루에 한 달 동안 한 번만 아껴보자 이런 네. 마음으로 아낀다면
1: 그렇죠.
0: 정말 예, 꽤 연말이 되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작은 습관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내가 출근해서 월급을 받을 때 그 습관이 몸에 배인다면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드머니, 그런
1: 네.
0: 종잣돈을 마련할 때
1: 네.
0: 예, 좀 더 도움이 되겠죠.
1: 그렇죠. 네. 대학 시절에 점심 모아도 아마 4년 사이에는 꽤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면 뭐 마지막 학년에 가서 뭐 어떤 비용에
0: 네.
1: 지출되는 큰 돈일
0: 그렇죠.
1: 때는 척척 내놓으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죠.
0: 네.
1: 네, 처음 용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초반에 과소비하고 후반에 고생하기 쉽습니다. 용돈을 주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주간 예산 방법의 장점과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죠.
1: 그렇죠.
0: 네, 특히 대학생들은 한 달 용돈을 받으면 처음에는 엄청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저도 대학교 때 이 생각이 나는데 네. 먼저 용돈을 받으면 막 또 삶을 풍요롭게 살다가 네. 네, 한 20일쯤 지나면 그다음 좀 힘들어지죠.
1: 네.
0: 그러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네. 그때 가정교사를 했죠.
1: 네. 네, 네.
0: 예, 그러다가 요즘 친구들도 월말이 되면 정작 필요한 것이 쓸 돈이 부족해진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주 단으로 계산해서 용돈을 분리하면 네. 아주 여유롭게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한 달 용돈이 2,000원이라고 가정해 본데
1: 네.
0: 예, 먼저 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1: 네.
0: 나머지 금액을 예, 주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면 네. 4분의 1로 나누면
1: 네.
0: 그 생활비를 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1: 네.
0: 이렇게 하면 한 달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들고
1: 그렇죠.
0: 또 매주 자신의 소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예산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딱딱한 규칙으로 네. 생각하지 않고
1: 네.
0: 예,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떤 주에는 지출이 많으시다. 달 말에는 진짜 그냥 빵만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 네. 예.
0: 그래, 이렇게 살지 말고 네. 정말 내가 CEO라 생각하고
1: 네.
0: 계획적으로
1: 네.
0: 이 경제 관리를 하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1: 네. 네. 우리 대학생들이 용돈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적은 충동 구매라고 하던데요.
0: 네.
1: 특히 온라인 쇼핑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이 충동 구매를 예방하고 소위 충동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전략 무엇인지요?
0: 사실 이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1: 그렇죠.
0: 충동 구매를 줄이려면 먼저 충동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누군들 예쁜 물건을 보면 사고 싶지 않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이런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소비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1: 네.
0: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생각보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구매 욕구가 사라집니다.
1: 네.
0: 예,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 네.
0: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울 때 또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예,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럴 때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대신
1: 네.
0: 산책을 하거나
1: 네.
0: 친구와 대화하거나
1: 네.
0: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1: 네.
0: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 네.
0: 예,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1: 네.
0: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죠.
1: 네.
0: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욕구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아니죠.
1: 네.
0: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걸 사고 싶구나 왜 사고 싶지?
1: 네.
0: 그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그때 정말 내가 소비하지 않더라도
1: 네.
0: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 네. 네. 휴식일이면 그냥 뭐 틱톡 같은 데 들어가서 보이는 거 있으면
0: 네.
1: 사고 하다 보면 진짜 한 달에 많은 숫자의 돈이 지출이
0: 네.
1: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아마
0: 저는 그때 잠깐 장바구니에 담아둡니다.
1: 네.
0: 혹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사고 그 환불하는 그
1: 그렇죠.
0: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정말 사고 싶을 때는 삽니다.
1: 네.
0: 그리고 받아보고
1: 네.
0: 사실 그 받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1: 네.
0: 받아보고 또 다시 환불하고
1: 네.
0: 이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1: 그렇네요. 예. 우리 대학생들이 흔히 간과하는 지출 중 하나가 커피값, 배달비 등 작은 돈입니다.
0: 네.
1: 허나 이러한 작은 지출이 쌓이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지출을 점검하고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작은 지출을 관리할 때 저는 무조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커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비지만 또 네.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중 잠깐 쉬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 네.
0: 그리고 또 친구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출의 크기보다 그 지출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습관적으로 매일 커피를 사 마시지만 정작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별로 즐기지 못한다면
1: 네.
0: 그런 소비는 줄여볼 수 있겠죠.
1: 네.
0: 예,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만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1: 네.
0: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면 굳이 없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 네.
0: 예,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편리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0: 주문하는 것인지 네.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1: 네.
0: 문제는 아 정말 습관처럼 그저 커피를 마시고 또 포털 배달을 시키고 네. 이것이지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대학생들이 작은 지출을 점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1: 네.
0: 이 돈을 쓰면서 나는 충분한 만족을 얻었는가?
1: 네.
0: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소비의 량이 아니라 경험이 지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소비는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는가? 혹은 네. 이 소비는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가?
1: 네.
0: 가치가 있는 데다가 돈을 투자해야지 아주 작은 돈이라도 물쓰듯 쓰면 결국은 낭비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쓰면서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1: 네.
0: 예, 아주 작은 돈이라도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그 어떤 가치를 창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소비는 예, 무가치한 소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통제하고 좀 아껴야 되겠죠.
1: 네. 네. 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지만요. 아르바이트 수입이 생기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아르바이트 수입을 용돈 관리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저금이나 자기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물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1: 네.
0: 아르바이트는 사회를 경험하고
1: 네.
0: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1: 네.
0: 또 나아가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직접 돈을 벌어보면 돈의 가치를 훨씬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1: 네.
0: 예,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 물건의 가격이 자신이 몇 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 네.
0: 그러면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끝내는데 그치지 않고
1: 네.
0: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1: 네.
0: 질문하는 것이죠.
1: 네.
0: 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설한다면
1: 네.
0: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1: 네.
0: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1: 네.
0: 예, 또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함과 책임감, 협력하는 태도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1: 네.
0: 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돈을 버는 것과 함께 자신이 어떤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의식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성장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죠.
1: 네.
0: 예, 책을 산다거나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1: 네.
0: 또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를 경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1: 네.
0: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내가 소비하는 활동을 넘어서
1: 네.
0: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1: 네.
0: 예,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럴 때는 생활비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좀 마음이 좀 묵직하게 생각하는 네. 친구들도 있는데
1: 네.
0: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영하면서 하고 있구나
1: 네.
0: 이러면 좀 당당하게 자신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다 보면 내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1: 네.
0: 내가 내 주체적으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구나
1: 네.
0: 이러한 자신심도 가져가면서
1: 네.
0: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1: 네.
0: 공부와 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자신감
1: 네.
0: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또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다만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1: 네.
0: 그리고 돈이 첫째가 아니다.
1: 네.
0: 아르바이트를 위해 건강이나 학업을 지나치게 희생하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수입이 많아지면 소비가 정말 과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또 쓰겠죠.
1: 네.
0: 그러지 말고 조금 일정한 부분은 떼내어서 내 삶을 경영하는 데 쓰고
1: 네.
0: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삶이 비참하다고

0: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당당하게 나의 힘으로서 경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인드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의 진정한 가치는 정말 통장에 쌓인 금액뿐만 아니라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견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앞으로 자신의 원하는 삶과 어떻게 연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본다면 정말 멋진 어른으로 크는 데 밑거름이 되겠죠.
1: 네. 이 대학 시절부터 저금 습관을 들이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던데요. 네. 대학생이 저금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이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인으로서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저축을 할 때 막연히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목표보다도
1: 네.
0: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목표가 분명할수록 실천할 동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 방학 때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죠.
1: 네.
0: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자신의 꿈이나 관심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물론 장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저축도 필요하겠죠.
1: 네.
0: 다만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목표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저는 무엇보다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해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보는 것이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돈을 모았다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1: 네.
0: 나는 내가 정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이런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예, 이것은 앞으로 인생에서 더 큰 목표에 도전할 때도 중요한 힘이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저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자산은 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네,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은 대학생에게도 필수입니다.
0: 네.
1: 비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0: 네, 대학생한테도 비상금이 필요하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1: 네.
0: 예상치 못한 이동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1: 네.
0: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을 따로 마련해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대학생들은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 네.
0: 처음부터 큰 비상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예, 자신이 생활비와 가정의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한두 주 정도의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부터 모아보면 좋겠죠.
1: 네.
0: 예, 이후 형편에 따라 조금씩 늘려갈 수도 있겠고
1: 네.
0: 예, 그리고 비상금은 평소 사용하는 돈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저는 비상금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1: 네.
0: 비상금은 단순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돈이기도 하지만
1: 네.
0: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1: 네.
0: 불안해 줄 수 있거나
1: 네.
0: 혹은 또 집에서 부모님한테 손을 또 벌릴 수 있겠죠.
1: 네.
0: 예, 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를 조금 더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1: 네.
0: 경제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대학생들도 자기 한 주나 두 주일 동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비용을 비상금으로 마련한다면 갑자기 뭐 학교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돈 주셔 이거보다도
1: 네.
0: 내가 스스로 먼저 돈을 척 낸다면
1: 네.
0: 그때 아 나도 좀 어른이 됐는데
1: 네.
0: 이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 보면 좀 더 어른스럽게 커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1: 네. 네. 이 대학 생활 중에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0: 네.
1: 부모님이 지원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부모님 지원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란 이 자립에 대한 이해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자립은 정신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나눌 수 있는데 네. 경제적 자립이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스스로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1: 네.
0: 정신적 자립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대학생은 아직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의 자원을 지원을 받는 시기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정신적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1: 네.
0: 예,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부모님한테 의존하거나
1: 네.
0: 또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시절에는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정신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럴 때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되 자신의 모든 이런 생각마저도 자녀한테 주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자네의 선택까지 대신해 주려 하거나 네. 이러면 안 되겠죠.
1: 네.
0: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정말 모든 돈마다 뭘 먹었니? 어디에 썼니? 어떻게 썼니? 어떻게 써라? 이러면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겠죠.
1: 네.
0: 예, 그리고 자녀 역시 부모님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1: 네.
0: 그것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동안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발견하고
1: 네.
0: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1: 네.
0: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구체화해가는 것이 좋겠죠.
1: 네.
0: 내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때 좀 더 고민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쌓이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자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과정은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고
1: 네.
0: 자녀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1: 네.
0: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네. 네, 영돈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건강한 재정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형성된 재정습관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금부터 어떤 습관 드려야 할까요?
0: 네.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자신의 소비를 알아차리는 습관입니다.
1: 네.
0: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가지면
1: 네.
0: 경제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1: 네.
0: 수입이 늘어나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습관입니다.
1: 네.
0: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예,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죠.
1: 네.
0: 예,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1: 네.
0: 그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1: 네.
0: 예,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1: 네.
0: 예, 물론 돈은 삶의 안정과 편리함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1: 네.
0: 하지만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1: 네.
0: 또 오히려 돈의 얽매이기도 하겠죠.
1: 네.
0: 예, 저는 대학생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
1: 네.
0: 돈을 잘 모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1: 네.
0: 그보다도 먼저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는지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돈이라는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정말 잘 이용하여서 나 자신한테 플러스 되는
1: 네.
0: 그러한 삶으로 살겠죠.
1: 네.
0: 좋아하는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1: 네.
0: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1: 네.
0: 자신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꺼이 돈을 투자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0: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1: 네.
0: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대학 시절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1: 네. 네. 네, 지금까지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생들이 용돈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대학 시절은 처음으로 돈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든 아르바이트로 벌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입니다. 용돈 관리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고 선적금 후지출의 원칙이 미래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네, 이제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늘부터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대학 시절에 배운다면 평생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요? 네,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